오늘 아침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클래식과의 She's 듣고 왔습니다. 962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예능에서 웃긴 장면에 주로 깔렸지만 진짜 좋은 노래를 완곡으로 듣고 싶네요 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MBC 라디오 미니 앱으로 들어오시면 또 보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빨간 날이잖아요. 오늘 또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출석해주신 부지런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6621님께서 숨겨왔던 히든펄님 반갑습니다. 2014님 크크크악 나의 웃음 버튼 히든펄 선곡까지 센스 무엇? 오늘 오하윤 기대됩니다. 원석 DJ 화이팅 라고 해주셨고 4998님께서 이렇게 밝은 목소리라니 지난번처럼 나른한 목소리를 기대했다가 깜짝 놀랐네요. 이틀 동안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히든펄이 도대체 뭘까? 좀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그 상디 계실 때 목요일의 남자였잖아요. 라떼를 틀었다 놨다 라떼 차트 소개해드리는 목요일의 남자인데 오늘 또 데타 DJ로 왔고요. 지난주에 그 옥상 달빛 윤주 씨가 DJ를 하실 때 제가 목요일에 와가지고 약간 주저반이 주접을 좀 떨어놓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히든펄, 숨은 진주라는 또 제 별명과 함께 제 과거의 또 그 솔로 앨범 타이틀곡 원래 제목 의처증이었는데 사랑하는 만큼으로 바뀐 이야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히든펄과 의처증으로 남겨져 버렸던 그런 재밌는 목요일이었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상디 대신해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0: 그 게스트로 왔을 때랑 DJ로 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목소리를 좀 풀고 와서 이 나른한 목소리가 좀 많이 좀 떠 있습니다. 네. 최옥님께서 히든펄이라 그런지 얼굴에 광이 많이 나네요. 예, 아무튼 뭐 여러분들 저는 히든펄이고요. 언제쯤 히든이 아닌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또 상디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밌는 시간 보내볼까 하는데 분발났냐고 작가님께서 물어보는데 분발랐습니다. 예, 발랐죠. 오늘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좀 하고 분도 바르고 왔어요. 여러분들 만나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그 실시간 문자 참여 공지 좀 해드릴게요. 연휴 마지막 날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 보내시면 좋겠고요. 평소 또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사소한 질문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3, 4부는요. 이 노래 어디 갔어? 로 함께 할 건데요. 한때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요즘 통 안 나오는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김민종의 귀천도에 그리고 프리스타일의 Y 이 두 곡이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 버금가는 노래들을 신청해 주시면서 얽힌 추억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카운트, 삼일제약,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진주의 난 괜찮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히든펄이니까 진주 씨의 노래를 또 선곡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노래로 저는 진정한 히든펄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펄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펄디 좋은데요. 이상호님께서 머리에 동백기름도 발랐나봐 윤기가 라고 해주셨는데 동백기름이 뭐예요?

0: 그래서 이렇게 멀찌감치.
1: 2737님은요, 출장 가려고 인천공항에서 우압 펄 듣는 중입니다. 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속에서 혼자 대기 중이라 외롭고 지루할 참에 보라라 너무 좋네요. 2시간 후딱 가겠어요. 상해에 비가 온다던데 도착해서 맑기를 기원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서울 날씨가 좀 우중충하거든요. 여기저기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요. 어떤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상해에도 맑은 하늘이 2737님 기다리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1204님께서 윤주님이 상디 투덜이라고 하던데 원성님도 공감하시나요? 평소 상디는 어때요? 상디 없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윤주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이 상디가 또 저나 뭐 윤주씨 했던 방송을 다 들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진짜 꼭 모니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데타로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다 들으시더라고요. 어? 원석이 잘하던데? 재밌게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아무튼 상디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보다 물론 형님이시지만 굉장히 귀엽고 또 트렌디한 것들에 굉장히 또 밝아요. 저보다 차트를 더 많이 아시고 그러면서 가끔은 야, 이 노래는 참, 이 노래가 차트에 있다는 건 너무 우리나라 가요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혹은 이 노래가 차트라는 건 좀 이렇게 투덜대기도 하시지만 아무튼 굉장히 귀여우신 분이라는 거 상대 없을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 이 노래군요.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에 이어서 밴드 555의 흐린 춤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그 문자 보내주신 것 중에 윤주님이 상디 투덜이라고 하던데 원성님도 공감하시나요? 라는 문자가 있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3790님께서 투덜거리지 않는다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답이 되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광복절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죠. 특히 남부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어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오늘도 남부 지방에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부산, 경남, 남해안 예상 강릉 수량은 80에서 150mm, 울산, 경남 동부 내륙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이 외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연휴가 끝나면서 가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열대야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우산을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안심벨은 위급할 때 버튼을 누르면 가게 밖에 경고음이 울리고 CCTV 관제센터에 알려지는 긴급 신고 장비인데요. 서울시가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점포에서 여성 소상공인까지 넓힙니다. 직원이 있어서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여성 소상공인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경찰도 출동하는데 미용실이나 네일숍, 음식점, 카페처럼 혼자 일하거나 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설치 비용은 2만 원인데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에는 무료로 지원합니다. 안심하고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신청해 두시면 좋겠네요. 최근 청계천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폐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욕, 동전 줍기, 음주, 흡연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자주 포착됐는데요. 현재도 여러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어겨도 과태료를 물릴 근거는 없었습니다. 청계천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단속을 강화합니다. 청계천 주변을 금연,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입수나 목욕 등 다른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휴식 공간이죠. 쾌적한 환경이 잘 유지되도록 기본 질서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청계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청계천 주변에는 이분을 기리는 기념관과 다리가 있습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썼으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힌트송 나갑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Today was a fairy tale.

네, 오늘의 힌트송 테일러 스위프트의 Today was a fairy tale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의 실수를 또 그냥 넘어가시질 않네요, 여러분. 이상우님께서 젓갈놀이 시사요? 죄송합니다. 저 예전에 그 상디 또 자리 비우셨을 때 한번 했을 때도 이 저칼로리 시사 M&M's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뭐가 많아요. 그리고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또 매일 해내는 우리 상디 참 새삼 또 존경스럽고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래도 뭐 내용은 잘 전달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예? 네? 잠깐만. 대단히 디테일하시네요. 3631님께서 아까 클래식 콰이더 클래식 꽈이라고 한 거

넘어갔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거 보니 저도 지적해 보아요. 아, 여러분들이 뭐랄까 이런 디테일이 살아 있는 걸 보니까 상디랑 많이 닮아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방송이 DJ랑 청취자분들이 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옹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잘 해볼게요. 내일은 좀더잘 해볼게요. 자, 정답은요. 작가님까지 왜 그러세요? 젓갈로리 시사라니요. 젓갈로리 시사 M&M's 오늘 퀴즈의 정답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시죠? 전태일 열사였습니다. 자, 유산균 세트 받으실 분, 한 분이었죠? 0915님, 정답은 전태일이고요. 펄디, 지금 부산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저희 동네 근처 거제에는 3일 동안 700mm가 왔다네요. 며칠 전까지는 가뭄이었는데 정말 중간이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915님 유산균 세트 축하드리고요.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820님 전태일이요. 테일러 스위프트 오늘은 힌트 듣고 알았어요 라고 아주 힌트송이 아주 절묘했습니다. 4466님 여기는 부산 온천장 애견 유치원 겸 호텔입니다. 휴가 가면서 맡긴 강쥐들 돌보느라 수고하는 수미쌤, 승혜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고, 여기에 또세분 더, 6641님, 임기인님, 주미경님, 이렇게 다섯 분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294님께서는요, 으아, 어제 자기 전까지만 해도 일찍 일어나서 오아연 봐야지 다짐하고 잤는데, 이제야 눈 떴네요. 앞부분에 막 엄청 재미난 일 있었던 거 아니죠? 그렇게 크게 재미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발음을 좀, 된 발음을 몇 가지 좀 했었다. 클래식 콰이를 클래식 꽈이라고 했던 거. 젓칼로리 시사를 젓갈 뭐랬죠? 제가 해놓고도 까먹네요. 젓갈 뭐 이렇게 했던 거뭐이 정도 실수 정도. 네. 펄디 발음 장어를 짱어라고 하는 우리 아빠 스타일인데. 장어는 장어라고 합니다. 네, 짱어라고 하진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지적하고 그러면 저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예? 강하게 나가야겠어. 안 되겠어. 아까 지금 미니 계속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재밌는 게좀 있었어요. 지적합니다. 서로 그냥 지적하면서 오늘 한번 아침 한번 화끈하게 나가 볼까요? 자, 좀 마음을 좀 다스리는 차원에서 노래를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1616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중학교 때 영어 과외 선생님이 알려주신 노래인데 힙합이나 R&B만 듣다가 살짝 충격받은 노래예요. 꼭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제럴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신청해 주셨습니다.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5: 네, 저는 펄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입니다. 휴가를 가신 윤상 씨를 대신해서 오늘 내일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그 아까 여러분들의 좀 실수를 찾아보겠다 하고 모니터를 좀 뚫어지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보라니까 저의 그 모니터 보는 모습을 또 보고 계신가 봐요. 백지훈님께서 아니 너무 샅샅이 찾으시는데요? 이혜진님은 펄디 좀 웃으면서 미니처님 펄디 목소리와 데이브레이크 노래성 목소리의 갭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할 때 목소리랑 노래할 때 목소리랑 다르다는 얘기 좀 들으시죠?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그 갭을 좀 줄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노래하는 목소리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펄디 목소리와 데이브레이크 이렇게 해야 되나? 푸르게 펄디 목소리와 데이브레이크 노래스 목소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자, 노래를 듣고 아 2부 끝곡이군요. 2856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다시 할게요.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들을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함께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는요, 아 제목과 이 뮤지션의 이름을 얘기하기가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자꾸 제가 틀릴까봐 제 무덤을 판 걸까요? 영국 가수예요.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괜찮았죠? 안 틀렸어. 이 노래는요 87년도쯤에 나온 노래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Rick Astley라는 이분이 딱 데뷔하고 첫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정말 속된 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만 장?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래가 너무 좋고 막 우리가 청량하다고 하잖아요. 좀 아침에 들으면 기운이 펄펄 날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인데,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중저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왠지 등치가 좀 있고 굉장히 대터남스러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깔끔한 인상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가수로 치면 예전에 팀이라는 가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이제 교회 오빠일 것 같고 약간 그런 깔끔한 인상을 가진 그런 가수로, 이 반전 매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노 가끔씩 제가 릭 애슬리의 음악을 듣는데요, 최근에 제가 SNS로 이 릭 애슬리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또 그랬나 했더니 인터넷상에 이 노래가 밈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서 다시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0: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오늘 생각난 노래로 선곡해 드렸습니다. 미니창을 보는데 제가 영어로 제목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같이 긴장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아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Never Gonna Give You Up 편하죠. Never Gonna Give You Up 김성규님께서 애늙은이 동굴 목소리 릭 애슬리라고 해주셨고 7471님 행복한 아침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몸이 가만히 있지를 않네요. 그 진짜 그 당시에 팝 좀 들으셨던 분들은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죠.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에 또 Together Forever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두 곡이 굉장히 비슷한 감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노래가 저 노래 같고 저 노래가 이 노래 같고 약간 그런데 아무튼 Never Gonna Give You Up 들으신 김에 이따가 Together Forever도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아침이 굉장히 활기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7082님 비상! 우리 모두 이 노래 어디 갔어? 가요로 선곡 갑시다. 아무래도 좀 그게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근데 가요도 또 영어로 된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네, 이 노래 어디 갔어? 양덕환, 김영수님의 신청곡입니다. 플라워에. 야, 엔들레스인데요. 걸렸어. 작가님이 나 틀리라고 스펠링을 ENDLESS잖아요, 원래. ELD로 했어. 와, 나한테 함정을 판 거야. 그렇지만 전 빠지지 않지. 엔들레스였습니다. 엘들레스라뇨. 자, 양덕화님께서 다음 주 30년지기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납니다. 이 녀석들과 학창 시절 이 노래를 목이 터져라 떼창했었거든요. 친구들 만나기 전에 꼭 들려주세요. 그때처럼 떼창할 준비됐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미니창에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래서 막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같이 부르고 있다, 눈물이 주르륵 나고 있다, 막 그러면서 가사를 막 적어주시기도 하고, 7471님도 와, 선곡 대박, 널 사랑해, 전주 듣고 바로 그냥 자동으로 노래가 튀어나와버렸던 거죠. 바로 아, 이게 계속 릴레이식으로 가사를 7471님이 기다릴게 죽는 날, 그 이것 봐, 또 기다릴게로 해놨어. 나 틀리라고 기다릴게인데, 그죠? 작가님 지적은 제가 합니다. 죽는 날까지라고 7471이 썼더니 3756님께서 사랑의 눈을 감아도, 6089님께서 단한 번만 볼수 있다면 이러고 바로 그냥 가사를 쭉 릴레이식으로 적어

내려가고 계세요. 김경민 님은요. 데몰리션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렀다. 데몰리션 노래방 뭐예요? 저 솔직히 기억 안 나요. 뭔지 알아. 잠깐만. 거기 막 맞아. 입구에 막 그 막 괴물 막 에어리언처럼 막 해 놓고 맞아. 기억나요. 이게 데몰리션 노래방이군요. 입구에 너무 무서운 입구부터 서늘한 그런 그래요. 에어리언이라고 스타크래프트 땡땡머리 그 게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캐릭터들 감성으로 지금 생각해보면은 노래방을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사장님이 진짜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걸까? 노래방과 솔직히 저 감성이 잘 안 맞지 않아요? 아, 세기말 감성이라서? 아, 저런... 그래요. 90년대 말 세기말 감성이었거나. 9629님께서 데몰리션 노래방 동네마다 있었죠. 아, 진짜. 권영우님, 온 복도가 에일리언으로 가득했죠. 라고. 그런 거 보니까 동네방, 동네마다 이 노래방 있었으면, 아, 이거 사장님 돈 많이 버셨겠는데? 와, 데몰리션. 데몰리션 노래방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아직도 있으려나요? 박시현님이 21세기 감성이라고 뉴 밀레니엄. 아, 그 세기말 감성이냐 밀레니엄 감성이냐 딱 그 과도기에 데몰리션 노래방이 굉장히 흥했나 봅니다. 김경민님은 외계인도 함께하는 노래방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 김경민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외계인이라뇨. 그런 마음으로 그 노래방을 가셨나 봅니다. 우리 같이 노래할까? 외계인? 이러면서. 어, 9629님께서 돈은 사장님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들이 벌었답니다. 아니 그래도 사장님이 뭔가 만든 사람이 라이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몰리션 노래방 내가 만들었고 이렇게 쫙 만들고 싶어? 내 인테리어 해줄게.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오고 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참 재밌네요. 플라워의 엔들레스를 들으면서 데몰리션 노래방을 떠올렸다. 자, 그럼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아, 2123님께서 그리고 이보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아, 같이 일하는 동생은 이 노래를 아예 모른대요. 이 노래도 데몰리션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네요.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이 노래 어디 갔어? 너를 품에 안으면 컬트의 노래였죠. 듣고 오셨는데 컬트 기억나시죠? 그 보컬분이 스킨헤드라고 그러네요. 완전 이렇게 쫙 머리 밀고 멋있는 선글라스 끼고 막 걸걸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시고 그 옆에 그 이 노래의 벌스 파트를 담당하신 분이 김준선 씨. 그 아라비안 나이트 부르셨던 김준선 씨랑 속해 있던 그런 밴드였어요. 이 노래도 아마 그 데몰리션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셨을 텐데 컬트 그리고 플라워 노래 연달아 나갔더니 다들 노래방에서의 추억들을 막 소환하고 계십니다. 3169님께서 노래방에서 남자애들 함부로 못 부르게 마이크 뺐던 곡들이로군요. 진짜 노래 잘하는 애들만 허락해주는 곡들. 아, 그런 챌린지 하는 노래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라든가 진짜 어렵거든요. 김지원님은요. 진짜 어르신들이 가요 무대 보시던 거 이제 너무 공감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추억 돋고 너무 좋다. 가요 무대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7080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제는 9000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도 그걸 즐기셨던 분들이 40대 이럴 수 있어요. 좋다. 4006님께서 에어리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나와서는 PC방 가서 포트리스 하고 카트라이더 하고 전자파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 아프다며 당구장 갔던 그 시절. 아 진짜 돌아가고 싶다. 그 시절 고민이라고는 전화기 속에 찍힌 부재중 전화는 누굴까? 그거 고민하는 게 가장 큰일이었다는 이라고 추억을 또 하고 계신데 포트리스 카트라이더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PC방을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대부분 이걸 하고 계시고 스타크래프땡? 뭐 그거 게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전자파 많이 맞아서 머리 아프다면서 당구장 간 거는 조금 저로서는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아무튼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잘 오셨군요. 그때는 또 전화기 속에

0: 주재중전화가 번호가 안 찍히던 시절이어서 과연 누굴까? 왜 전화가 오지 않는 걸까? 기다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662님께서 데몰리션 노래방 난 모르는데 하고 검색했는데 나 너무 안 해. 나그 에어리언 입 앞에서 사진도 찍었네. 거기서 오 마이 줄리앙 많이 불렀다. 오 마이 줄리앙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컨트리 코코 노래 맞나? 아무튼 네, 좀 노셨군요. 6622님도 김미라님은 오늘 대학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노래방 갔다가 오락실 가서 펌프하고 마지막으로 스티커 사진 찍었죠. 다이어리에 꽉꽉 채우던 스티커 사진 너무 귀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또 그런 스티커 사진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든 아무튼 그런 사진 찍는 것들이 또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막 분장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인생 네컷 다시 돌아와가지고 혹시 자제분 계시면 같이 한번 가서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우님께서 그 시절의 낭만 전자파 스티커가 가전기기마다 붙어 있었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나 아직도 의문이 드네요. 진짜 전자파 스티커 왜 그렇게 붙였을까? 전자파가 그렇게 무서웠어. 요즘 스마트폰은 전자파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747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FM
1: for you.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네, 이 노래 어디 갔어? 샤크라의 한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광고에 약간 쫓겨났다고 이람선님께서 아까 광고에 밀려 멘트를 다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우성님께서 확실히 원성님이 수다가 많으셔. 상디가 그래서 목요일만 되면 말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광고에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수다가 좀 많나요? 아무튼 뭐 재밌으시죠? 네, 샤크라 2148님 신청곡인데 2980님께서 세기말에 샤크라 나와야죠. 능금포 인도 컨셉도 다 눈감아줬다고요 라고 했는데 아, 이 샤크라라는 팀명

0: 명이 이런 의미였군요. 인도 고대 의학에서 인간의 네 가지 에너지인 성취, 매력, 창조, 평정을 뜻하는 말에서 따왔대요. 야, 이렇게 심오했다고요? 맞아요. 샤크라가 좀 그런 의상 컨셉도 좀 세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막 그 안무도 막 해 인도 이렇게 띵띵띵 하면서 막 이렇게 멤버도 혹시 네 명이었나요? 그래서 한 멤버당 성취 한 명은 성취 한 명은 매력 이런 거였나 정말로? 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려원 씨 그리고 황보 씨가 이 샤크라의 멤버였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정말 아무래도 동대에 남자분들이 많아서 약간 군부대 위문군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재밌네. 이혜진님께서 오늘도 너무 재밌어요. 맨날 맨날 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아쉽지만 전 내일까지이고요. 또 목요일 코너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5551님께서 빨간 날이라 안 들을까 해도 목요일 의리 때문에 틀었는데 키득키득 중입니다. 윤주씨가 지난주에 여긴 과거 얘기만 하나요? 현재 얘기 안 하나요? 했는데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 어쩌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현재 얘기를 윤주씨는 하고 가셨어요? 윤주씨는 현재 얘기를 하고 갔나요? 아, 윤주씨는 현재에 사는 사람이군요. 근데 옛날 얘기가 좀 재미있긴 해요. 솔직히 옛날 얘기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가끔 뭐 동창들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나 이런 얘기하지 막 회사에서 뭐 후배들 있는데 얘기하면 또 막 어우 옛날 얘기 또 막 이러면서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옛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계속 진행 중인데 정은선님의 신청곡이군요. 노래 나오고 카세트 돌려가며 가사 적던 기억이 있어요. 하라는 영어 듣기 평가는 안 하고 가사 듣기 평가했다고. 야, 이 노래 아까 컬트의 멤버였던 김준선 씨. 김준선 씨의 노래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1: Hey friend,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Arabian Nights.

0: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어서 QOQ의 떠나라 떠나가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8934님 그리고 263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2639님께서 2002년에 연애도 하고 그 연애의 끝을 맺어 결혼도 했습니다. 다행히 떠나가지 않고 그럭저럭 대충 행복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행복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 되게 와닿는 말인데요. 막 너무너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행복 비슷하게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떠나가라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시는데요. 배열아님께서 어머 나 이 노래 왜 알아? 9484님은 노래 나오는 족족 제가 다 따라 부르니 4살 연하 남편이 깜짝깜짝 놀라며 웃는데 은근 킹받네 라고 4살 토울이면은 그렇게 노래를 모르나?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연하여도 4살이면 다 알아야지 노눈물이 좀 달랐을까? 아까 보니까 미니창에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고 막 샤크라 나오고 하니까 한테 노셨던 분들이 어디어디 나이트 어디어디 나이트 막 나이트 이름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트가 사라지고 락카페 시대가 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클럽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참 많이 그렇게 또 문화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9629님 옛날 얘기 많이 하는 게 정서에 좋댔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더 할까요? 3466님은 ERO와 ERO와 나 왜 이것도 다 알아? 라고 하셨는데 진짜 샤크라가 인도였다면 또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로 또 이 선곡이 뭔가 지도를 펼쳐놓고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뭔가 이 세계관이 은근히 연결되는 7457님 예전 노래는 왜 이렇게 주문을 외웠어? 아, 상디 있었으면 이거 훨씬 더 사투리를 좀 잘 살려서 읽어드렸을 텐데 예전 노래 진짜 주문을 외우는데 또 뭐가 있지? 아 덩크슛 이승환의 덩크슛 히발라바이야 이 노래도 있고 룰라의 100일째 만남에도 띠기딕띠기딕띠기딕띠기딕 그러고 보니까 QOQ 노래의 프로듀싱이 또 그 룰라의 이상민 씨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상민 씨의 공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곡되신 분들께 탈취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전 10시 40분에 경남 거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운전하실 때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개울가 하천 근처는 물론이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옹벽이나 공사장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 노래 어디 갔어? 끝곡입니다. 이혜림님의 신청곡이고요. 저 어릴 때 동네에서 이 노래에 맞춰 춤추는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대회에 나갔었어요. 물론 저는 상을 못 탔어요. 슬프네요. 하지만 노래는 틀어드리겠습니다. 이혜림님의 신청곡 김건모의 스피드.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할까 해요. 내일 아침도 히든펄 이원석입니다.

0: 잠깐만.
1: 안녕하세요. 눕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직함이나 지위 같은 명사를 목표로 삼고 달립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며 깨달은 건 삶의 진짜 본질은 동사들의 집합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만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타인을 조용히 돕는 행동들이 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누군가를 기쁘게 만나고 다정함을 만드는 수많은 동사들로 하루를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 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아침 공기가 가을 향기가 나는 듯하여 성급한 마음에 이 노래를 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0월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냥 성급한 마음에 8월에 가을밤에 든 생각, 이 잔나비의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내린 덕분일까요? 이 아침 공기가 확실히 정말 달라졌죠. 예. 여름의 마무리, 가을의 시작이 지금 이 노래처럼 이렇게 좀 부드러우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경상남도, 전라도, 전라남도 특히 저쪽, 그렇죠? 또 제주도 쪽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지금 뭐 피해도 좀 여러 가지 생기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적당히 덥고 좀 적당히 비가 오면은 좋을 텐데 이 여름 날씨는 이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가 오면 한번 호 그냥 막 예 물에 잠기고 안 오면은 또 가뭄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극단적인 것 같아. 여러분은 지금 이동 중이신가요? 서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벌써 막히기 시작한 것 같은데 운전도 조심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1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휴의 마지막 날, 오늘은 8월 17일이군요. 월요일.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0: 키움증권, 유성물산교육, 주식회사 롯데렌탈, 삼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오뚜기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아우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드플래시, 음주 후엔 티맵대리, 노무법인 폐와 함께하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2: mattress. Best sleep.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7: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Il mondo, il mondo. The world라는 제목이죠. 이탈리아어로 세상이라는 뜻. 예,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죠. 이 세상에서 이제야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 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결국은 사랑을 구애하는 그런 노래네요. 제목만 거창했지. 따지고 보면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이 노래예요. 일몬도. 원래 그 지미 폰타나의 버전으로 우리가 자주 들었는데 오늘은 세미고즈의 좀 거친 목소리, 색소폰 연주하고도 잘 어울리는 노래로 감상을 하셨습니다. 장연홍 씨 문자 주셨어요. 이 가수 보이스에서 고급진 가죽향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급진 가죽향? 글쎄요. 좀 약간 거칠지 않았나요? 그래, 거친 가죽 향이 난다. 김동준 씨, 쉬니까 오전에 라디오도 듣고 너무 좋네요. 그러시구나. 오늘 월요일인데 공휴일이니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요.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보너스처럼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바로 인사하시죠, 우리. 저는 이문세고요. 거기는 네. 네. 샵 8000번으로 샵 8000번으로 인사 나누시죠. 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 요금이 부과가 되는 샵 8000번으로 인사하시거나 사연 주시거나 듣고 싶으신 음악, 오늘 특별히 이 날씨에 이 분위기에 이 노래가 땡기네 하시는 분들, 예,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연휴 묶어두고 싶네요. 고윤희 씨. 그쵸? 오늘 또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약간 좀, 그렇죠? 예, 서운하시겠다. 신나게 놀아야 될 그 주말인데 비가 좀 내려서, 그렇죠? 실내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이한재 프로듀서가 휴가를 갔었었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오늘부터. 연휴인데 돌아오셔서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오셔서 프로그램도 아주 지금 일단 화사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잘 돌아오신 이한재 PD 환영합니다. 아, 김수영 씨가 내일 드디어 3남매가 전부 개학입니다. 아, 내일 개학인 학교가 얼마나 많을까? 어, 그렇죠? 오늘만 잘 넘기면 돼요 하신 분. 엄마구나. 신청곡은 청하의 When I Get Old라는 제목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이 크리스토퍼하고 함께 청하가 부른 이 노래 좀 신나는 곡이에요. When I Get Old.

Le temps de ma ramour. Le temps de ramour. 사랑의 시간이라는 제목이 좀 약간 좀 음악 리듬도 그렇고 좀 몽환적이고 왠지 이렇게 나플나플 거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지요. 레드쇼세의 음악이었습니다. 이게 라운지 뮤직, 그 재즈, 라운지 재즈 음악을 하는 프로젝트 그룹인 레드쇼세의 음악인데, 원래 이 노래는 프랑스 자르디의 원곡을 이렇게 자기네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전해드린 사랑의 시간, Le temps de mon amour 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매미가 다 퇴장한 걸까요? 에어컨 끄고 창문 활짝 열었는데 조용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김혜연 씨, 언제부턴가 진짜 바뀌었어요. 그 장렬하던 그 매미의 그 소리들 있잖아요. 서로 구애한다고 여기저기서 나 좀 바라봐 와와와 했던 이 소리들이 언제부턴가 약간 그 뭐랄까 가을 곤충 소리들, 귀뚜라미 소리나 뭐 찌르레미 뭐 이런 소리로 살짝 바뀌었어요. 아, 계절은 참 정말 여지없네요. 매미가 지나간 자리를 이제 다시 모기가 채우나요? 며칠 전에 여러분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 소식 그 들으셨습니까? 말라리아 경보 그 뉴스 봤는데, 말라리아는 모기가 그 피를 빨 때 사람 몸에 그 병균을 옮기는 거죠. 아마 이렇게 비가 지나고 나면 또 모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모기에 절대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 이게 참 어렵지만 한동안 모기가 좀 없어서 이게 아마 폭염 때문에 개들도 이제 활동이 힘들어졌는데, 살짝 선선해지고 비가 그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물 고여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 모기들의 유충들이 생겨나서 가을 모기가 또 극성을 부릴 수 있는데, 이때 말라리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일부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네요. 톰 웨이츠의 Hope I Don't Fall In Love With You 들으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직 개학하지 않은 초등학생 청취자들의 문자가 요즘 자주 온다. 지난주에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동생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신청곡 보냈길래 바로 즉석에서 노래를 들려줬더니 샵 8000번으로 금방 또 답장이 왔다. 문세 아저씨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르. 처음 만들어진 건 20년도 더 됐지만 그동안 유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사용 중이라는 야르. 아마 기분 좋을 때 사용하는 뭐 긍정의 감탄사인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많이 쓰던 그 아사라비아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걸까? 유행어에 민감하지 않아도 잘 사용하지 않는 나로서는 그 말맛을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우리 저 정화의 희망곡의 김신영이가 만들었다는 히트다 히트라든가 따봉 뭐 대박 또 울트라 캡숑 뭐 이런 거와 같은 맥락일 거라고 짐작한다. 그보다 한 걸음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진짜 옛날 표현인데 왔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됐다. 왔다. 오늘 기분 정말 왔다잖아. 뭐 와 오늘 반찬이 아주 왔다구만 왔다.

참 좋네. 이렇게 점잖게 말하면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그토록 격렬하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를 외쳤을까? 요새는 맛있는 걸 먹거나 또 멋있는 걸 보면은 미쳤네 라고들 한다. 좋은 걸 그냥 좋다고 담백하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와 미쳤다. 오늘 휴일이라 좋고, 마른 땅에 담비 와서 좋고, 음악 들으니 좋고, 여름 가고 가을이 한 걸음 다가오는 오늘은 정말 야르한 아침이다.

좋을 텐데. 성시경. 요즘 뭐 정말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아티스트예요. 성시경의 고막 남친, 예, 그 프로그램의 MC. 그 MC인지 전속까지 가수인지 모를 정도로 나오는 가수들하고 같이 그렇게 콜라보해서 듀엣도 하고 뭐 멋진 무대를 꾸며주고 있는 성시경 씨.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46살의 비주얼 전성기를 맞고 있는 성시경의 좋을 텐데. 성시경의 야르가 아니고요. 좋을 텐데 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는 그런 그 의성어? 그 감탄사 뭐 이런 거 대박 뭐 이런 거 예전에 참 많이 했잖아요. 대박. 개꿀이라는 표현. 고윤희 씨가 우리 아들은 보너스 같은 용돈 탁 받은 와 개꿀 이런.

무슨,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니까 너도 나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표현들. 누군가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 근데 그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다 유행어처럼 그런 거죠. 왔다. 진짜 왔다란 문세호 바닥에 오래간만에 듣네요. 왔다. 방현실 씨. 아, 며칠 전에 문세 아저씨가 꿈에서 선물 주셔가지고 복권 샀는데요. 당첨 안 돼서 저 오늘 출근했습니다. 그럼 복권 당첨됐으면 출근 안 하신다는 거잖아. 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여행? 최다현 씨. 아, 꿈에서 제가 나온 것만 해도 대박인데 거기서 그래서 복권까지 사가지고 그 제 이미지 실추됐네. 그러니까 이문세가 꿈에 나오면 어 뭐 안 돼 뭐 이런 거잖아. 복권 사서 됐어야 되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권은 꽝이지만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요. 다현 씨.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 커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곡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그 가운데 9790님 듣고 계세요. 여기 대구에서 보내주셨어요. 꾸리무리한 날씨에 친구랑 염색방에 왔어요. 모처럼 꽃단장하러 왔는데 이문세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살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이 듣고 싶은 그런 하루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염색방엔 뭐

한 폭의 그림이 수천 단어를 그려낼 수 있다지만 나는 왜 당신을 그려낼 수 없을까요? 브래드의 If. 오늘 출근하신 임은진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출근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걸요? 그러니까 오늘 공휴일이라서 쉬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꼭 월요일이기 때문에 휴일이 관계없이 월요일은 뭘 해야 된단다. 무슨 숙제가 있는 분들 꼭 해야지 된, 뭐 그때 문을 열어야 되는 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일터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도 그 여느 때하고는 조금 사뭇 느낌이 다른 월요일을 만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주로 여행 왔다가 내일 출근을 위해 복귀 중이신 정보영 씨. 반가워요. 정보영 씨. 온 가족이 강릉으로 바다 보러 가는 중이라는 5495님. 또 오늘 아내가 퇴원하는 날이라 기다리는 중이라는 노경호 씨. 아유, 아내도 아내지만 남편도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을까. 네, 노경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이랑 마지막 연휴를 즐기러 놀러 가시는 4277님도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예, 오늘은 신청곡 대신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또 잘 모아뒀다가 천천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 메이어의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중력이라는 제목의 Gravity.

삶을 좀 무겁게 만드는 현실적인 불안, 고난 또는 욕심 이런 거에 표현한 곡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자 이런 의미의 Gravity, John Mayer입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핑크 마티니. 핑크 마티니의 Gardens of Samson and Besley. 예. 샘슨과 베슬리 가족이 만드는 뭐 정원 뭐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 방송은 12시 전에 끝나니까 아쉽죠? 내일 또 다시 만나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제자리로 천천히 안전하게 돌아오시고요. 지역마다 비조심하면서 여름을 잘 매듭지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풍부하게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한 말이라는데 공감됩니다. 창작은 하체 근육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자기 자리에서 굳건히 잘 버텨내는 사람이 이긴다 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곡 나가는 동안에 스쿼트 1번 한번 내려와서 가보자 제안드리며 정우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의 문곡 김신영입니다. 예.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블랙핑크의 뛰어. 예. 혹시 이 노래 나가는 동안에 스쿼트 좀 하셨나요? 예. 이 창작은 하체 근육에서 나온다. 김이나 씨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일단, 하체 근육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 그 한 자리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근력이 필요하다. 요런 뜻 아니겠어요? 예. 우리 250번님이, 신디, 코어 부족으로 뛰어 후렴구 나오기 전에 무너졌어요. 다리 후들거리면 어떡하나요? 라고. 아니, 이분은 후렴구가 아니고 거의 도입부쯤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운동해야 돼요. 예, 이거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앉았다, 일어났다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벽에 기대가지고 스쿼트 자세로 딱 1분만 버티기. 요것만 해도 이제 나쁘지 않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우리 1629번님, 신영 이모, 안녕하세요. 여행 온 중학생입니다. 제가 NCTVC 팬인데 혹시 시간 되실 때 NCTVC 노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예의 있다. 아이고 잘 컸다. 예. 볼게요 한번. 예, 혹시 시간 되면은 내가 NCTVC 노래 한번 예, 틀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사연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 우리 이수민 씨. 신디 여기 울산인데요. 비가 3일째 내려 피해가 심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뉴스라든지 SNS라든지, 정말 그, 통해서 좀 봤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경남 지역, 이 남부 쪽에

0: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 뭐 목포라든지 예. 그 특히 또 거제에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인근에 계신 분들 안전에 꼭 유의하시고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예, 바라보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3, 4부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깊어진 여름 감성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우리의 정선배 예, 우리 정은지 씨 함께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돌이
1: 네.
0: 집순이
2: 네.
0: 이분들을 저희를 또 지켜주시는 지붕 같은 분들이에요.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정화의 만곡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삼일제약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워킷
1: 롯데렌탈
0: 유성물산교역
2: 에어비앤비
1: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0: 음주우엔 티맵대리
2: 오뚜기카레
1: 백조싱크
0: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워킷 안전화.
1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0: 김신영이 예고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 업. 빨간 날에도 열일하는 우리 사장님들 박수 세 번 보내면서 매출도 빨갛게 상한가 치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지금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그리고 김신영의 응원이 필요한 이유까지 보내주세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나가고요. 전화 연결됐다. 이 무더위, 이 꿉꿉한 날 또 면역력 챙겨야죠. 예,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립니다.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 문자

0: 서프까지 듣고 오셨고요. 아, 으라차차 파워업 우리 또 함께 예, 으쌰으쌰 하실 분들 사연 많이 주고 계신데요. 소개만 돼도 저희가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중에 또 한 분께 전화 연결했어요. 그럼 받아주셨다. 아,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립니다. 예, 쭉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5594번님 아이 둘 키우면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긍정 마인드. 예, 요즘에 그 무인 아이스크림집이 있습니다. 예, 꽤 있어가지고 저도 우리 조카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았지? 안 그랬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 단골 코스죠. 예, 신민의 숲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이모 이모 이러면 이제 거기 가서 사줘야죠. 아, 그리고 8738번님 엄마가 정년 퇴직 후에 상계동에서 작은 분식점을 오픈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준비합니다. 그날 만든 재료들로 깔끔 건강 저렴하게 모시고 있어요. 정이 듣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 한 줄당 500원 빼드려요. 아유 안 돼. 예, 무슨 500원을 빼줘요. 엄마한테 혼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유, 안 맞아요. 단가가 안 맞아요. 요즘에 단가가 얼마 많이 올라가는데. 예. 우리 정이 있지. 예, 우리 정이 있지. 예, 500원이라뇨. 안 됩니다. 아, 그리고 2588번님. 안녕하세요, 신영 씨. 저는 반찬가게 6년 차입니다. 코로나 때 호기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돈 좀 벌었었는데, 아, 작년부터 완전 매출이 뚝! 그나마 단골들 덕분에 운영 중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그렇죠. 이게 들쭉날쭉해요. 이 장사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우리 0626번님 전북 익산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둘이 벌써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울 부부에게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와, 9년 동안 하시면은 일단은 인간 승리. 예, 그리고 아이들이 분명히 부모님이 착실하게 사시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이렇게 내려주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반찬가게 6년. 예, 그래요. 한참 이제 반찬가게가 코로나 시기쯤에 좀 많이 생겼었어요. 왜냐면 장도 못 보고 막 이러니까 생겼다가 또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1: 지금 고객님께서 됐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예.
0: 손님 들어왔다. 가자 손님 온다. 손님이 온다. 손님 오신다. 오신다. 대박 나라.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저는요. 우리 저 분식집. 예. 500원 절대 못 뺀다. 예. 우리 8738번 님 전화 한번 해 볼게요. 아, 또 어머니께서 정년 퇴직 후에 맞아요. 일을 평생 하셨으면은 일을 쉬면 또 아프시더라고요. 자. 아, 작은 분식집. 또 엄마들이 하는 또 분식집은 또 예. 그렇게 어묵 국물이 그렇게 맛있어요. 또 예. 손님 오셨나? 5 4 3 2 1. 오케이. 손님 왔어요. 슝! 손님이 온다. 손님 오신다. 아! 절지 오셨네. 예, 정말 이 코너만큼은 전화 안 받으면 저희가 기분이 되려 좋습니다. 아, 이제 바쁘시네. 그렇다면은 익산 카페 한번 가볼게요. 익산 카페. 와, 근데 9년째면은 진짜 와. 그러니까 모든 일 10년 하면은 도 같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특이 바로 직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아마 대체일이어가지고 손님이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우의 망국입니다. 으라차차 파워!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뒤에 라디오 켜져 있나요?
2: 아니요, 나 지금 소리 줄여야죠.
0: 아니, 꺼야 돼요. 소리를 꺼야 돼요.
2: 아, 그래요? 잠시만요. 네. 차에서, 그 주차장에서 듣고 있어가지고, 이제 껐어요.
0: 아, 그러셨구나. 예, 일단, 자기소개 한 번.
2: 여긴 전북 익산에 오현동에서 남편이랑 9년 넘게 둘이서 네. 일하고 있는 이시은입니다.
0: 아이고, 우리 시은님.
2: 네.
0: 네. 익산에서 지금 9년째 카페를 운영 중이세요?
2: 네, 있어요.
0: 야, 아니, 그럼 혹시 프랜차이즈예요? 아니면은, 저 뒤에
2: 개인 사업

0: 책상이에요.
1: 아, 그래요? 혹시 스피커예요?
0: 아, 네. 이제 껐어요.
1: 예, 이제 껐죠? 아,
0: 네.
1: 프랜차이즈예요? 카페예요?
0: 저희 개인 사업장이에요.
1: 그러면 가게 홍보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0: 아, 가게
1: 예?
0: 홍보해도 돼요?
1: 아유, 그럼요. 자, 홍보 타임
0: 여기,
1: 갑니다. 3,
0: 아, 네.
1: 2, 1.
0: 여기 모현동 가온초등학교 앞에 가온플라워 카페고요. 저희는 원두 유기농 쓰고 있어서 로스팅도 해서 커피가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난 곳이에요.
1: 와, 가온 플라워 카페.
0: 네.
1: 그 초등학교 이름이랑 같이, 그죠?
0: 네, 바로 옆에 있어요.
1: 예. 아, 그러면은 이제 또뭐 단골도 사실은 꽤 많고.
0: 네.
1: 예. 그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0: 저희 이제 원두로 직접 소량씩 로스팅도 하고요. 직접 저희가 빵도 굽고 있거든요.
1: 빵 무슨 빵이요?
0: 소금빵이랑
1: 여우.
0: 스콘을 저희가 좀 주
1: 아,
0: 시그니처예요.
1: 아니 또 이게 또 동네 카페가 아니고 너무 깨끗하게 해주시 그 카페를 운영 중이시네.
0: 아, 보고 계신가요?
1: 예.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 남편분이랑 9년째 이제 같이 또 함께 하다 보면은 또 싸우는 지점도 있고 이제는 9년이어서 싸우지 않죠, 이제는.
0: 네, 이제는 많이 안 싸우는데 처음에는 조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1: 예.
0: 이렇게 붙어있는데 많이 안 싸우는 편이래요.
1: 많이 안 싸우는 편이죠, 진짜. 예.
0: 네.
1: 아니, 9년을 그렇게 쭉 같이 또 함께 일을 하시는데, 예. 9년 정도면은 뭐, 일단, 분담 업무는 뭐, 너무 잘돼 있고, 그죠?
0: 네.
1: 그, 원두를
0: 아이.
1: 직접 볶는 거잖아요.
0: 네, 로스팅 직접 해요.
1: 예, 로스팅을 직접 하면 원두를 사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원두도 판매하나요?
0: 네, 원두도 다 판매해요.
1: 와, 이거는 뭐,
0: 네.
1: 예. 그럼 오늘도 가게 오픈한 거죠?
0: 네, 오늘도 아까 11시에 문 열고, 이제
1: 네.
0: 쉬는 날에는 5시까지 하고, 평일은 10시까지 운영해요.
1: 그럼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0: 거의 안 쉬고, 이제, 이렇게 방학 기간에는 거의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1: 네.
0: 주변에 손님들도, 단골 손님들이 계셔서,
1: 네.
0: 거의 안 쉬고, 이제 가족 여행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때만 잠깐 쉬어요.
1: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 잠시만요. 우리 002번님이, 저 여기
0: 네.
1: 알아요. 커피 막 기가 막혀요.
0: 네,
1: 사장님도 엄청
0: 감사합니다.
1: 친절해요. 라고. 아, 사장님.
0: 감사합니다.
1: 예, 9년째면은 정말, 또 요즘에 좀 덥냐고요. 그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사실은,
0: 더운데, 네,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1: 예.
0: 항상 감사하죠.
1: 항상 감사하다. 그, 혹시,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또 선물 보따리를 한번 챙겨볼게요. 기다려보세요. 가만히 계셔요. 제가
0: 네.
1: 움직일 테니까. 일단은 저희가 녹용 홍삼 세트 바로 보내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요즘에 체력
1: 네.
0: 딸렸는데.
1: 너무 지금 체력 부족하죠? 정말
0: 네.
1: 부족한 시기고, 곱창 막창 세트 하나 가고요.
0: 곱창, 마창이요?
1: 예.
0: 술안주. 남편이랑 술을 좋아해요, 둘이.
1: 그리고 애들 먹으라고 떡볶이 세트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우리
1: 네.
0: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1: 분명히 아이들이 보고
0: 네.
1: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면은
0: 네.
1: 정말 노력해도 되고 아이들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예.
0: 네.
1: 아이들이 분명히 보고 배웁니다. 아유, 멋진 부모님이시네. 예. 혹시
0: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시윤 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갑자기요.
1: 갑자기 아이오아이?
0: 네.
1: 알겠습니다.
0: 어쩌다 갑자기? 아이, 맞아요.
1: 나나나나나나
0: 화요일에.
1: 갑자기 맞죠?
0: 네, 저 옆에
1: 네.
0: 2살 때부터 지금 12살 된 아들이 항상 옆에 있거든요.
1: 아이고 초등학교.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0: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플! 대체 휴일, 대체 누가 쉬는 휴일인가? 하지만 텐션에는 365일 연중 모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신용라이트 오픈합니다. 오늘 쉬는 날에 일하시는 분들 집에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캔에 가라 가라 갈게요. 컴온! 자, 초반부터 신나게 갑니다. 렛츠고!

예, 첫곡 시원하게 예 가라가라가 좋았겠죠. 예, 걔네 가라가라 듣고 오셨고요. 아, 우리 이상우 씨가 또 예전 기억 끌어 오셨습니다. 예전에 백희성 씨가 신촌 파라오 나이트에 와가지고 야 너희들 잘 놀려라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너무 친절했어요. 우리 또 백희성 오빠가 또 정이 많아요. 예예. 예. 예전에 기흥식에서 온가요? 예, 거기서 우동 사줬던 오빠. 예, 우리 오빠 최고. 같이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0262번님. 경남 마산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은 뭐 볼까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옛 감성 그대로 라디오로 돌아왔답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왕년에 노래했던 바로 그 곡 갈게요. 디토의 왜 그래 갑니다. 있을 거라고는 말했었잖아. 왜 그래요.

채택이요. 예. 아 우리 9000번님. 어 나도 모르게 when oh when oh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흔들어 대는 마성이 비트예요. 아 예. 우리 325번님. 내 담당 웨이터 돼지 엄마 잘 지내요? 덕분에 결혼했잖아요라고. 돼지 엄마 돼지 아빠. 예. 박찬 후 박찬 홍. 이런 거 많았어요. 이 엉자, 이 강후동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우재석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내가 이분은 내가 진짜 꼭 예, 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우라차차 파워 업 때부터 지금 계속 미니 게시판에다가 이걸 계속 비트감별 좀 해달라고. 예. 주말 내내 지금 준비를 하셨나 봐요. 자, 비트감별 여러분들 오케이 되시면요. 저희가 또 비트 명예전당에 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로 떡볶이 세트를, 예, 시원하게, 푸짐하게 한 박스로, 예, BOX 한 박스로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0202번님, 큐빅의 기나긴, 예, 딱 30초만 참으면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비트감별 가나요? 라고. 오케이, 렛츠고! 자, 큐빅의 기나긴. 자, 큐빅 한번 가볼게요. 아, 큐빅. 예. 이러면서 이제 테이프 빨리 감고, 호로록 해가지고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소스 괜찮아요.

아시죠? 예. 자, 김기덕이니 살기라고

자, 통과! 아, 예. 아, 나 진짜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는데, 예. 아, 우리 최경문 씨, 신디 아는 노래도 합격. 예, 이분께는 비트 명예전당 올라가고요. 어, 그리고 떡볶이 세트까지, 예, 푸짐하게 보내드리면서, 손아영 씨, 대체 얼마나 논 건지 감도 안 오네요. 아니, 요 노래 또 유명한 노래예요. 예, 유명한 노래였기 때문에, 예, 명예전당에 쏙 한번 올라가고요. 예. 요거 노래 되게 발음 기호에 잘 맞춰가지고, 가사를 썼습니다. 예, 기가 막힌 번역 땡큐 말씀드리고요. 오랜만에 그렇다면은 우리 저기 김건모의 더블 갈게요. 더블. 예, 더블 한번 가야죠. 예. 묶고 더블로 가. 컴온. 자, 준비됐나요? 하! 컴온. 컴온. 컴온.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우리 정은지 씨 난입했어. 엉덩이를 왜 때렸어요?

0: 아, 자, 우리
1: 아, 정우배.
0: 예,
1: 정우배. 아, 저 가려고요, 이제.
0: 예, 정우배 이따가 라이브 해야 되는데.
1: 괜찮아요? 아, 네네네. 아, 목, 여기서 풀라 그랬어요.
0: 아, 풀었어요?
1: 아, 방금 풀었어요. 너무 좋아요.
0: 아, 우리 정우배.
1: 예. 컨디션 좋아요.
0: 아, 우리 정우배가 제 생각보다 놀지를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아, 사실 좀 모르는 노래라가지고. 그 와중에 후렴이 예. 약간 이렇게 가겠다 싶어서 그렇지. 그런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약간 네네네. 저기. 본인이 저 타고난 재능으로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노래를 따라왔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놀던 노래를 그냥 불렀고
1: 아 그랬군요
0: 예예 예.
1: 어쩐 좀 힘들었어요 저는
0: 정말 감초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면초 데이키베리
1: 감사합니다
0: 어 라이브 오늘에서 우리 또 정은지 씨 본격적인 무대 본격적인 라디오 본격적인 라이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정은배 땡큐
1: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 저는 개념치 마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0: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어 우리 5770번님 많이 서운하네. 갑자기 신영나이트에 화음이 들어온다. 고컬 라이브. 깜짝 놀랐어요. 예. 난 소스 들어오는 건 괜찮았는데, 우리 0244번님 역시 정선배. I'm so sad. 추임새 봐라. 역시 신디 찐친. 아직 흔들면 안 돼요.
1: 아, 이 노래 좋네.
0: 이거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요. 네네. 우리 임명선 씨. 정투더 지님. 쏘리 질러! 자 1577번이 다음 노래 함께 뛰나요?
1: 아, 라고. 영광이죠.
0: 냅다 가야죠. 예, 다음 노래.
1: 아 가요.
0: 우리 박미경 씨의 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어허.
0: 예, 우리 정 선배 잘 모르죠.
1: 아, 뭐 일단 예. 뭐 왜냐면은 감촉으로 가보겠습니다.
0: 감촉으로 가는데 네. 우리 정우배가 나이트나 예 클럽을 안 가봤어요.
1: 네. 예, 무경험자입니다.
0: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 똥망청이에요. 그래가지고
1: 똥망청이라고요?
0: 예, 이쪽에. 나이트나 클럽 쪽에서는
1: 사실 그래요.
0: 예, 이쪽은 네네. 맨날 콘서트만 해봤지.
1: 네.
0: 예, 이쪽은 조금.
1: 아,
0: 예.
1: 네네네.
0: 그래서 감가엔 촉으로, 예, 감엔 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부릉이 언니, 우리 네. 박미경의 벌 갈게요. Come on! 우후!
2: Baby, Come on!
0: 나가
2: 죽어!
0: 나가 죽어!

0: 오게 되기요.
1: 예예 오게 되기요.
2: 아니 본인 음역대에 상당히 맞지 않는 노래들만 상당히 다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1: 제 음역대에 맞으면요. 네네네. 노래가 신나질 않아.
2: 아하 그렇군요.
1: 냅다 질러야 돼.
2: 아 이거, 냅다 즐겁네.
1: 예 지금
2: 똥멍충이의 취임새가 너무 웃기다고 6236님 저 구면인 거죠? 제가 저번에
1: 아, 그렇죠. 예,
2: 잠깐
1: 예.
2: 또 이렇게 또 스페셜 DJ 했을 때 또
1: 와 예. 우리 정은지

0: 씨가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이분 저 숫자 기억력 잘해요.
1: 아 그래요?
0: 예예.
1: 예. 숫자 좀 약한데 예, 이렇게 또 놀리시면 내가 또 오래 기억한다고.
0: 그렇지. 우리 똥멍충이 좀.
1: 똥멍충이라니.
0: 이쪽 클럽이나 나이트를 안 가봐서 그래요. 안 네. 가봐서 그랬고.
1: 네네 그렇습니다.
0: 예.
1: 네, 2111님이요. 진정한 감과 초계신 이걸 따라 부르다니.
0: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1: 아니 어렴풋이. 이건 이 노래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 것 같아.
0: 기억나죠?
1: 샤인하게 해줘
0: 좋게 능가
1: 등 꺾으면 소리 나와.
0: 그렇지 꺾어야 돼.
1: 아, 나와요.
0: 예,
1: 나와요.
0: 저 짜야 됩니다. 아, 예. 척추에서 소리가 나요. 척추에 소리가 나오고
1: 아, 짜증나.
0: 권은선 씨가 보라는 아직 아니지만 정선배 얼마나 신난 건지 감도안 온다라고 하셨고 야 우리 보세요. 이영경 씨 뭐죠? 예. 이 고급진 목 긁힘은
1: 뭐라고요? 아,
0: 목 긁힘.
1: 괜찮은 거죠?
0: 예. 에. 와 오늘도 정선배는 달라요. 아 정선배 달라요. 이 사람이 보통 나이가 아니고 0544번님 소름 돋는 건 저 두 사람 맨정신이
1: 한잔 했어요. 아메리카노.
0: 아메리카노.
1: 네, 예. 한 잔은 아메리카노로.
0: 어, 그렇다면 요거 한번 가야죠. 우리 정선배랑. 분명히 정선배도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1: 아, 아는 노래였으면 좋겠다.
0: 자, 윤희의 두투 갈게요. 두 번째 트랙 갈게요. 컴온!
2: 아요, 아요.
1: 어?
2: 브레가토 숨걸. 마쳐 나쳐 세네리다. 에이, 리빌라비다 로가.
1: 브레가토 로가.
2: 에기가 올라
1: 세뇨르 세뇨리

0: 분명히 좀 이따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와추바리에서 지금 성대를 다 썼어요.
1: 제가 와추바리에 성대 다 쓰고 이제 파도 노래 불러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앨범 수록곡 낭만 파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싹 가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아 어떡하지?
1: 아 우리 0544번님이 두 분이 왜 친한지 알겠어요. 오늘부터 정선배랑 와추아리 1회 그렇게 와추아리 1위째. 아. 예.
0: 디데이 해놔야겠다.
1: 아 그리고 276번님 노래방에 마이크가 두 개인 이유 진짜 오늘 최고다라고. 땡큐. 아 최고의 무대 우리 정은지 씨가 3, 4부에 예, 다시 돌아오길 꼭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 우리 정선배. 여기서 지금 목 풀고 3, 4부에 제대로, 예, 정말 라이브를 찢도록 하겠습니다.
6: 둘, 셋. All for you. 아이, 같이 해줘야죠.
5: 어둠, 불, 아, 이건 아니구나.
6: 아, 왜, 2000년대 버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5: 네, 미안합니다. 아. 예, 우리 정은지, 네네네. 서인국의 All for you. 요 노래 듣고 3부에 정은지 씨를 잡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전 도망갈 거예요.
5: 아니야, 가지마.

0: 사랑했던 순간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처방도 있습니다. 예컨대 야구에서 투수가 중요한 경기를 망쳤을 경우 그 상심이 계속 남아서 슬럼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가는 잊어버려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정확히 복기하도록 도우면서 어떻게 던졌는지 하나하나 떠오르게 한다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 계속 싫어하기보다 건조하고 꼼꼼하게 분석해버리기. 오히려 개운해질 수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벌써 제 옆에 착석을 했습니다. 이분.
2: 예. 아닌데요. 아닌데요.
1: 지금 급한 분이에요. 고음 장인, 음악의 장인 정은지 씨와 함께 할 테고요. 또 기대. 많은 기대, 망관부. 예, 이미 1, 2부에서 목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2: 쎄.
1: 센 가수 정은지 씨와 함께, 예, 돌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돌이.
3: 네.

0: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1: 비타 케어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2: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0: 조미료 무첨과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1: 지구내 입맛 정보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2: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0: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1: 내 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2: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0: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2: 3, 4번께는 그분들 모셔봐야죠. IBK 기업은행,
0: 서울의 협동조합,
1: 기움증권,
2: 주식회사 헤리지 하보해,
0: 코끼리베이글닷컴,
1: 환인제약,
2: 현대해상 화재보험,
0: 음주소 엔티맥 대리,
1: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2: 감사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여름철 무더위가 살짝 가라앉아서 입추매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시원시원한 고음으로 무더위를 몰아낸 정은지 매직이다 강조해보며, 자 오늘 라이브 오늘에서는요 말은 뭐합니까, 신형 너이트까지 제대로 뛰고 프로듀싱까지 완벽한 이 새 앨범으로 돌아온 우리의 정선배 정은지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무흐즈 앤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배 정은지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사실 뭐 신형 나이트에도 살짝 아, 또 정은지 씨가 또 함께했지만 네네네. 또 마침내 보일 라디오가 켜졌잖아요. 네네네. 네, 또 정식적으로 우리 카메라 보면서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스페셜 DJ로 맞아요. 또 인사드리고 좀 네. 조금 친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까부는 거예요, 지금. 살짝 낯가리는데 그래도 좋아요.
0: 오랜만에 제가 까부리 정 처음에 네.
1: 까정으로 오늘 또 함께 해 보겠습니다.
0: 정말 네네. 오랜만에 까정이를 만났고 진짜 정말 늦었지만 네. 지난 5월에
1: 네네네. 네.
0: 정말 그 자리를 빛내주셔가지고
1: 네네네네.
0: 우리 너무 감사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통화 한 두세 시간 했잖아요.
0: 네네. 토크를 네네네. 네, 한번 하면 한 두세 시간 가요.
1: 그러니까요.
0: 목 나갑니다.
1: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얘기해 하고 이제 끊잖아요.
0: 만나서 얘기하다가 항상 네. 촬영 들어가야 돼요. 정은지 씨 저기 팬 콘서트 들어가야 되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아 근데 진짜 우리 정 선배답지 않게 오랜만에 DJ 자리에서 떨었다고요?
1: 나 그날 손 떨었어요.
0: 거짓말하지
1: 마세요. 왜냐하면은 선배. 제가 초면은 조금 떨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게스트로 올 때랑 네. 또 이렇게 DJ로 앉았을 때 그 그 두 시간이 사실 예. 사람의 두 시간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0: 그렇죠. 돈
1: 얼마나 감사해요.
0: 살죠.
1: 그러니까 예. 아 무조건 좀 즐거운 재미를 드리고 싶은데 예.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손을 좀 떨었습니다 그날.
0: 거짓말.
1: Real, 참 true.
0: 참 true.
1: Yes, yes.
0: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지금 떨린 사람 치고는.

0: 이런 기사가 나섰네요. 정은지 자리 비운 김신영의 정이 네네. 내가 꿰찰 것 보고 있나 장난. 뭐 우리는 항상 예. 네네. 어정우배.
1: 네네네.
0: 어정우배 에이핑크 네네. 자리 있으면 나 좀 꽂아 줘. 뭐 이런 식으로.
1: 들어오실래요?
0: 어 진짜요?
1: 정말요?
0: 난 잘할 수 있지.
1: 그러면은 매번 그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0: 아, 진행만 하고 나 또 무대에 내려가야 되죠?
1: 아, 네. 소개만 해주세요.
0: 아,
1: 소개만.
0: 아 그래요?
1: 네네. 맛깔지게 소개만.
0: 그럼 정확하게 n분의 1 할 거예요.
1: 아니요 아니요. n분의 1 할게요.
0: 안 돼 탈락. 네, 또 말씀드리고 9215번님 스페셜 DJ날 떨렸기에 망정이지 안 떨렸으면 오늘처럼 오도방정 다 들었겠네요. 라고.
1: 여기는 메인 진행자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까불 수 있는 겁니다.
0: 아니에요. 우리 정은지 씨는 혼자서도 잘 까불어요.
1: 맞습니다.
0: 예, 오랜만에 네, 까정이고 사실이에요. 와 아니 그리고 제가 감사 인사는 뭐 살짝 늦었지만 축하 인사는 조금 하루 빠르게 예, 좀 한번
1: 방금 한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1: 방금 한 것 같은데
0: 자 내일이 바로 우리 정은지 생일입니다 렛츠 고
1: 감사합니다 네. 유후 이정아 원기라 고마워
0: 자 요거 우리 곡 있잖아요 네. 예 해피 버스데이 투 요거 무조건 가야죠 예 원 투
1: 아 지금 찾는 중이라고
0: 자 간다
1: 아, 왔다
0: 자 8월 18일 정은지 슈아스에게 축하 드립니다.
1: 유후 감사합니다.
0: 자 부산 광역시에서 태어나다 우리 정은지 씨 태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 김민정 씨
0: 에이핑크로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면서 퍼포먼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드리겠소. 솔로곡으로 마음을 달래주면서 작품으로는 여러분들의 웃음과 공감을 읽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드린 정은지 씨의 생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예예. 안 그만한데 일단은 생일 지나고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1: 아 그쵸 그쵸. 우리가.
0: 그쵸 맞아요. 혹시 그 받고 싶은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게 네네네.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 또 우리 판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1: 선생님 예, 왜 선생님이 판단하시죠?
0: 음악만큼 좋은 선물은 없어요.
1: 왜 선생님이 판단을 하실까요?
0: 그러면 받고 싶은 선물 있으면 일단 말이라도
1: 예? 톡 할게요. 톡 많아가지고
0: 아니, 그렇게 하면은 너무 무섭고요. 예, 차라리 예. 예.
1: 제가 막 엄청 갖고 싶은 게 막 이렇게 많은 타입도 아니에요.
0: 예.
1: 근데 그 또 그 우리 신디랑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잖아요.
0: 어,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전 다 좋아요. 푸아 나왔다 푸아.
0: 제가 요즘에 신문지로 만드는 인형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요? 저도 네, 그거 네, 좋아해요.
0: 그거 내가 아, 예, 사뿐히 구겨가지고
1: 사뿐히 구겨가지고 던질 예. 거죠 저. 사뿐히 던질 거지
0: 미디어기 때문에 아,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1: 아하, 예, 아하,
0: 예. 네. 예쁘게 네, 예, 네. 보내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아, 2324번님이 두 분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어제 복권 됐나요 복권?
1: 아니 언니가 크게 귀여우니까 제가 너무 신나요.
0: 아, 네. 아니 그리고 빵빨이 한 번 더 가야 돼요.
1: 왜요?
0: 와 올해가 정은지 씨 솔로 데뷔 10주년입니다.
1: 야호!
0: 벌써
1: 솔로 데뷔만. 에이핑크는 16년 차거든요.
0: 와
1: 솔로가 10년 됐어요.
0: 진짜요?
1: 네.
0: 와 너무 10년 안 같아요.
1: 그죠?
0: 네.
1: 맞죠. 그러니까.
0: 엊그제 같은데 진짜.
1: 그러니까요.
0: 예, 그 성수동 외 그 지하 그 주차장이랑 붙어 있는 작업실 있잖아요.
1: 아 그죠 그죠 그죠 그죠.
0: 예.
1: 네네네.
0: 거기서 막 노래 막 이거 저거 막 다 들려주는데. 벌써 10년.
1: 10년이 됐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0: 이게 또 다릅니다.
1: 이게 다르죠.
0: 에이핑크 10주년이랑
1: 아.
0: 정은지 솔로 10주년은 또 달라요.
1: 아, 아무래도 저는 네. 근데 또 팬분들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0: 몰랐죠?
1: 몰랐어요.
0: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세는 사람은 아니에요.
1: 어,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0: 와,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정은지 씨는 한결 같아요.
1: 아 그래요? 처음 네. 봤을 때랑 지금이랑?
0: 네. 왜냐 일단 성격도 한결 같아요. 저희가 통률이라고 하죠.
1: 그게 뭐예요?
0: 성격이 다 똑같다고.
1: 아무래도
0: 그리고 네네네. 아 이쯤 되면은 조금 덜 성실하게 해도 괜찮을 텐데 하는데 더 달려요.
1: 네. 아무래도. 네, 또 바라보는 진짜. 팬분들이 네. 더 많아지고
0: 맞아,
1: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니까.
0: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아, 넌 진짜 숨 막히게 산다라고 제가
1: 당신에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와. 사잖아요. 우리 신디도.
0: 근데 저는 진짜 네네. 손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정은지라는 사람 자체가.
1: 그래요?
0: 열심히 사는 사람. 어,
1: 신디한테 인정받으니까 네. 진짜 기분 좋다.
0: 아 진짜로?
1: 네.
0: 머리 왜?
1: 아 모르겠어요. 머리가 지금 한 가닥이 계속
0: 내비둬. 네.
1: 그까? 네. 네.
0: 네. 덮어도 봐요.
1: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0: 그리고 지금 너무 소름 돋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아직 본격적인

0: 코너 시작 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 한 3시간 하나요 오늘.
0: 먼저 정의 시그니처 타임 한번 가볼게요. 선포토 후토크. 예, 네. 우리 기자 선생님들. 네네. 예, 우리 정은진 씨 앨범이 나왔습니다. 또 까맣힌 앨범 나왔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사 부탁드리면서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은지 씨. 네네. 예, 이쪽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네. 바로 갑니다. 느슨해진 케이팝 기강제부로 보컬장 정선배 정은지 출격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한 번 더 갑니다. 네네네. 여름에 태어난 노래 잘하는 아이, 그게 바로 나, 썸머 아이. 정은지가 컴백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우, 됐어요. 예.
1: 아우, 숨 막히네요.
0: 아우,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1: 이런 자리가 제일 숨 막혀요. 아, 중간 뭔가 멈춰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조급해.
0: 조급하죠. 아, 근데, 예.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정은지 씨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썸머아이가 발매가 됐습니다. 컴온!
1: 빵빨이 많이 나오네.
0: 그럼요. 거의 한 4팡 정도는 우리가 예, 드립니다. 포토타임 때 이제 얘기를 네. 했지만 진짜 여름아이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8월 18일이면 진짜 한참 더울 때
1: 맞죠, 맞죠.
0: 태어난 아이인데 맞아요. 이 의미를 담은 거죠.
1: 맞죠. 맞죠.
0: 그렇죠. 네. 예, 썸머아이니까.
1: 맞습니다.
0: 그럼 여름이란 계절이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고.
1: 네. 예. 맞아요.
0: 그리고 사실 활동이 사실 여름 활동이 좀 많았었고.
1: 맞아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1: 여름 하면 일단 제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좀 이번 앨범 전체적인 컨셉이 사랑이에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여름에 또 뜨거운 사랑. 아. 네. 그런 것들을 예. 조금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름, 그리고 나. 제가 사랑 얘기로 앨범을 만든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0: 예.
1: 그래서 팬분들도 은지가 벌써부터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좀 놀란 분들도 좀 있었고
0: 되게 사랑에 또 많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번 맞아요, 앨범 맞아요. 자체가 남겨진 사랑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워하는 사랑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예.
0: 그리고 저는 이걸 알고 있었죠. 에이핑크 월드 투어 중에
1: 네네네.
0: 앨범 작업을 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이분은 월드 투어 하잖아요. 그러면 호텔에서 운동을 하실 분이에요.
1: 오, 그럼요, 그럼요. 해야죠. 왜 안 해?
0: 그 영상 통화로 작업을 계속 같이 한 거죠.
1: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갓생이에요. 정은지 씨의 인생은 갓생 산다 하죠. 예, 그리고 타이틀곡이 시원해요. 네. 파도. 네.
1: 맞습니다.
0: 작사 작곡에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1: 네, 네, 네.
0: 와, 높디 높다.
1: 높디 높다. 제가 안 그래도 신지한테 언니 노래 한 소절 불러볼래? 은지야 나는 글쎄 내일 보자 이제 그러고 오늘 만났는데 사실 그냥 언니한테 노래 한 번 더 들어봐라 이러고 싶어가지고
0: 아니에요 저는 정은지 씨 노래 나온 날 이미 다 들었고요 듣고 나서 난 못해.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챌린지를 예. 그냥 가수분들한테 챌린지는 많이 이제 받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일반인분들의 챌린지는 예.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골든 때 제아의 고수들을 많이 봤거든.
0: 아.
1: 그래서 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파도를 슬쩍 한번 내밀어 봤는데 거부를 지금
0: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왜냐 일단 파도 그쵸? 여러분 타이틀곡이죠.
1: 네네.
0: 예. I love love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예. 네. 이게 어떤 곡인지 곡 소개 한번 우리 정 선배.
1: 일단 예, 예. 타이틀곡 파도는요. 네. 네, 영어 제목으로 방금 신디가 얘기해 준 것처럼 I love love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0: 아.
1: 라는 이런 내용을 담아놨고요.
0: 예.
1: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어떤 사랑을 좋아하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바다에 비유를 해서
0: 예.
1: 바다가 사랑을 좀 닮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해서 가사를 썼고 그리고 여름의 청량감을 느끼게끔
0: 예.
1: 네, 고음을 좀 네, 어디까지 와. 올라가는 거예요? 로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0: 우리 8271번님이 언니 타이틀곡 파도 부제가 I love love잖아요.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대문자로 마무리되는 거 의도한 건가요?
1: 맞아요. 이게 좀 외치듯이 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예.
1: 네, 점점 확실해지는 거죠. 네.
0: 확실하게 이제 사랑이다.
1: 아, 사랑이다.
0: 근데 이 노래 쓰기 전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한 번에 써내려 간 게 아니에요, 정은지 씨?
1: 네, 그리고 컨셉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았던 게
0: 그래요?
1: 이번에 전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하면서
0: 네.
1: 아, 나는 하늘바라기라는 곡으로 대중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그 노래가 고음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은 아니란 말이에요.
0: 네네네.
1: 무드와 그리고 가사의 정서 이런 것들 때문이었지

0: 그래서 아 이런 걸 조금 더 뭔가 파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 예. 근데 또 대중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 정은지의 고음을 굉장히 좋아해 그렇지. 주신단 말이죠. 예.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근데 사실 하늘바라기도 정은지 씨가 생각하기에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0: 아 또 그렇게 되나?
1: 네, 높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요.
0: 그댈 위로해요.
1: 거기서부터가 위로하지도 못하고 지금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0: 신디 도와줘요. 안 높다 왜?
1: 높아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근데 지금 파도는 더 높아요. 파도가 네. 진짜 네네. 말 그대로 더 높잖아요.
0: 아무래도.
1: 그리고 사랑은 더 높고요.
0: 아 예. 그렇죠. 그렇죠.
1: 아 우리 맞아요. 지금 뮤직비디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네네. 뮤비를 꼭 봐주세요.
0: 네네네.
1: 그 수중신이 있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 침대로 와다다닥 팡 하면서
0: 맞아요.
1: 바다 속으로 이제 풍덩하는 그 신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그 신 직접 하신 거죠?
0: 아 그럼요. CG 아닙니다. 요즘에 또 AI가 굉장히 네.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네. 제 몸의 능력치를 발휘를 했습니다. 아, 네.
1: 그럼 몸이 솔직히 지금은 네. AI를 이기죠.
0: 네. 네. 그렇죠. 그럼요. 그쵸? 그럼요. 그 순간 아, 헷갈렸어.
1: 정은지 씨는. 정은지 씨는 AI를 이기는 몸이다 또 말씀드리고 맞아요. 한편에 동화 같았다.
0: 감사합니다.
1: 3662번님이 아, 수중 촬영 힘들진 않았나요? 왠지 우리 언니는 수영도 잘할 것 같은데 라고.
0: 이게 제가 그날 힘들었던 게 그게 제가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물속에서 그냥 가라앉는 네. 걸 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 감정 안에 쌓여있는 이걸 네.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1: 너무 어렵죠.
0: 그것 자체가 어려웠고 전 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네네네 그 재밌었어요. 네, 몸의 선을 예쁘게 만드는 작업 자체도 재밌었습니다.
1: 그쵸. 손도 그렇고 왜냐면 손 끝이 되게 중요했던 신이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어 잠시만요.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정 선배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0: 보람이 제가 기억할 거예요.
1: 네.
0: 김보람 씨 응원법도 벅찬데 챌린지는 점점점이 점이 지금 여섯 개거든요.
1: 네.
0: 미안해요. 다음에 점이 또 여섯 개.
1: 네, 여섯
0: 개. 도합 12개를
1: 네, 점을. 12개. 예.
0: 아,
1: 12점을
0: 왜요?
1: 갔어요. 12점.
0: 그러니까 12점을 예. 해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보람 씨는 저나 아는 거예요. 이게 냉철하게 본다.
0: 알지
1: 말씀드리고.
0: 마. 모르는 채로 해줘. 한 번만.
1: 5517번님. 이번 노래 시원시원하고 정말 좋은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0: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골든으로 한번 금빛 물결을 네,
1: 했어,
0: 뽐내지
1: 오케이.
0: 않았습니까?
1: 근데 챌린지 제목이 신선해요.
0: 네.
1: 정은지만 없으면 나도 보컬장.
0: 귀엽죠?
1: 예스럽다.
0: 아, 일부러 그렇게
1: 그러니까,
0: 했어요.
1: 그러니까 나도 네. 보컬장.
0: 네네네.
1: 어, 정은지 신곡 파도를 나만의 스타일로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보컬장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어제 8월 23일까지네요.
0: 얼마 안 남았어요.
1: 예. 어, 네. 상품도 있어요?
0: 네, 네. 사과에서 하는 큰 패드를 좀
1: 허!
0: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티켓, 콘서트 티켓도 지금 두 장을 또 이렇게 준비를
1: 예?
0: 해놨는데.
1: 어머.
0: 근데 왜? 그리고 저랑 같이 라이브 클립도 촬영할 수 있어요. 같이 데이트 하는 거지, 만나가지고. 그런 건데.
1: 아, 데이트는 괜찮아요. 데이트는 자체 하더라도.
0: 제가 너무 지금 너무 난입하고 이래가지고.
1: 아니야.
0: 응?
1: 나는 우리 정 선배는. 응. 아. 너무하네. 이분도 냉철하시다. 8887번님. 이분은 우리 가족이에요.
0: 아, 그쵸, 그쵸.
1: 예. 신디, 그냥 돈 주고 사요. 미안하지만 우악 신디는 안 될 것 같아.
0: 정답. 아, 맞아요, 아, 맞아요.
1: 약간 좀 째째하게 키 내리면은 조금 째째해 보여요.
0: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1: 꼽혀야지.
0: 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도 저는 높이 사기 때문에.
1: 지금 누구 도전했죠?
0: 지금 네? 일반인 분들은 얼마나 도전했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히고요.
1: 감이 안 잡히고
0: 그리고 지금 정승환 씨 해줬고
1: 정승환 씨,
0: 영케이 씨 해줬고
1: 네.
0: 그리고 또 어제 또 웬디 씨 해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1: 나 너무 화가 난다.
0: 왜요, 왜요?
1: 정승환, 영케이, 웬디.
0: 네. 아니 근데 이거 경쟁 구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1: 예?
0: 일반인 분들만
1: 나
0: 챌린지에
1: 일반인
0: 참여할
1: 아닌데?
0: 수 있어요.
1: 나 가수인데?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1: 가수?
0: 이제 가수 쪽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못 받아요 어차피.
1: 그래요?
0: 그럼요. 일반인 분들에게만 상품을 지급할 거기 때문에.
1: 아 그러면 좀 더 냉정해지네요. 근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해주셨구나.
0: 그러니까요. 보컬장인들이니까.
1: 진짜 보컬장이네.
0: 네네네네네.
1: 각 회사의 보컬장들이
0: 네네네.
1: 지금 노래를 불러주신 거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약간 왜 이거 있잖아요.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내가 노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
0: 그쵸.
1: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방에서
0: 그러니까.
1: 고음 좀 지르는 친구들이 항상 딱 과제곡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이게 이제 파도였으면 딱 끝이다.
0: 여기에서 네. 질문. 네? 티얼스가 다들 올라가서 부릅니까?

0: 안 올라가지.
1: 안 올라가지만 에이. 그 쾌감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네. 제가 뭐 감히 그 명곡이랑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마음을 좀 그래보자면.
0: 아까 박미경 씨 노래도.
1: 그래요.
0: 예. 아, 저 안 올라갔어요.
1: 그러니까요. 안 올라가도 당당하잖아요. 제 노래는 그래도 됩니다.
0: 제가 뒤로 꺾는 거 보셨죠.
1: 그러니까.
0: 척척꺾.
1: 그러니까요.
0: 예, 예.
1: 맞아요.
0: 아, 일단은 여러분 파도 네. 챌린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봐야죠.
1: 아, 그렇죠.
0: 예.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의 정 선배가 라이브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예. 우리 정 선배는 뭐, 예. 거의 방송군이에요. 예, 방송꾼.
1: 제가
0: 예.
1: 안 그래도 신디랑 떠들면은 가사가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아서 가사도 미리 제가 띄워놨어요. 폰에다가. 오해 마십시오.
0: 아, 저희가
1: 혹시나 싶어가지고.
0: 예, 하도 예,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가사가 머릿속에 날아간다까지 말씀드리고 정의 시그니처가 하나 더 있어요. 엔딩 포즈.
1: 아,
0: 마지막에 엔딩 포즈 부탁드리면서 정은지의 파도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엔딩 포즈입니다. 3, 2, 1. 오케이. 와, 아, 이걸 챌린지를 어떻게 해요? 파도, I love, love. 예. Yeah.
1: 네, 맞습니다.
0: 아, 저건 이제 파도, 여러분들 라이브였습니다.
1: 예. Yeah.
0: 아, 시원하다. 네. 저는 순간 모아나가 생각이 났어. 이거 모아나 OST 가야 된다.
1: 아, 듣고 있나요? 예. 혹시? 네.
0: 저 모아나 좀 부탁드리고요, 디즈니. 예.
1: 아, 머리도 왼쪽 뽀글뽀글한.
0: 저, 예, 그러니까요. 아, 약간 뭔가 좀 막 웅장하기도 하고 이 노래는.
1: 맞아요.
0: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제가 또 스포츠 매니아잖아요.
1: 아.
0: 아시안 게임이 갑자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오.
0: 예, 뭔가 좀 막. 아, 그
1: 가
0: 네 알죠 뭐요 금메달 막 하면서 코치님들한테 막 안기면 거기서 쫙 나오면은 예 아 시원하다. 우리 홍정은 씨가 내 하찮은 성대가 이토록 원통할 데가 없었는데 파도는 역시 가든지 라이브가 최고라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아, 그리고 3624번님, 신디 완전 입 벌리고 듣네요. 라고.
1: 목 좀 건조해졌을 것 같은데.
0: 어, 예.
1: 감사합니다.
0: 어, 저 깜짝이었어요. 예. 어, 예.
1: 아, 감사합니다. 6653님이요. 캐대원 혼문 네. 지키는데 3명이나 필요할까? 정은지 하나로 된 거 아니야?
0: 이러면 저 혼문이 열릴 생각을 못 하지.
1: 아, 제가 예. 그냥 완전 자물쇠로 지금 거의 그냥 모태까지.
0: 정은지 씨는 그냥 가만 서 계세요.
1: 아 그게 뭐야?
0: 그럼 아무도 못 와.
1: 아 그래요?
0: 아 그럼 무슨 사대보이즈가 어떻게 와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올 수가 없다. 그리고

3622번님 음악방송이든 라디오든 파도 라이브 했다면 콘서트장으로 만드네 예. 점점점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수록곡 이야기예요. 광고 듣고 와서 수록곡까지 집어볼게요.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4: 잘했네.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다재다능 팔방미인 혼문 바로 막아요. 정말 말 그대로 네, 요즘에는 배우면 배우. 예,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예, 본인이 도맡아서 다 할 수 있는 우리 정은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5: 감사합니다.
4: 아,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정은지 씨의 솔로 콘서트 썸머아이가 열립니다. 와!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5: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근육 키우잖아요.
4: 와, 진짜 열일을 합니다. 우리 정은지 씨가 일단 콘서트 날짜와 장소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5: 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고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티켓 링크 1975 시어터에서 합니다.
4: 아, 이곳이군요.
5: 네, 이곳입니다. 네,
4: 근데 참고로 현재 이틀 다 올 매진.
5: 감사합니다.
4: 네. 예, 우리 판다분들 그래도 예, 우리 또 판다분들도 구력이 있지 않습니까?
5: 그럼요, 그럼요.
4: 예. 티켓팅.
5: 네.
4: 예, 티켓팅을 한번 누르시고.
5: 안 그래도 이번에 혼났어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티켓 모자르게 했냐 네. 이러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네, 조금 더 큰 또 공연장에서 노래하는 가수로 한번 성장을 해보겠습니다.
4: 아, 지난번에는 좀 큰데 하셨던데.
5: 네.
4: 예. 뭐 이러기가 있습니까? 사실.
5: 아, 그러니까요.
4: 예. 아, 그리고 콘서트 이름이 썸머아이니까, 그러니까 콘서트 분위기는 일단 뭐,
5: 네.
4: 시원하게 이제 뭐 여름이다.
5: 네, 그 여름이죠. 완전 네. 여름이죠.
4: 아까 그 음료라든지 뭐 그 표현을 해본다면, 아, 되게
5: 이게 애매하다.
4: 하나로는 할 수가 없어요.
5: 그래요, 맞아요.
4: 정은지 씨의 그 이번 이 노래에 있는 그 앨범 자체가. 하나의 맛이 아니에요.
5: 아, 맞아요. 네, 맞아요.
4: 하나의 맛이 아니니까 이거는 저기 선물 세트 진짜 옛날 말인데.
5: 종합 선물 세트?
4: 예. 그래도 종합 선물 세트.
5: 아.
4: 예.
5: 맞아요.
4: 이걸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시원한 청량 음료가 파도였다면 예, 또 이 안에 수록곡. 수록곡들은 또 다른 향과 다른 맛을 냅니다. 예. 자, 일단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5: 좋아요.
4: 자, 먼저 이제 노 파이트라는 곡이죠. 예. 자, 이번 트랙
5: 맞습니다.
4: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5: 네, 이 노래는요 이신혁 작곡가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4: 예.
5: 사랑을 하는 연인이 싸웠는데도 예. 이 그 와중에 매력 있는 거예요.
4: 아.
5: 그러니까 이 앨범 자체가 네. 이게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요.
4: 그렇죠.
5: 기승전결이 한 사람이 있어요. 1번 파도 트랙에서는 네. 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를 네. 알려줬다면 나머지 트랙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좀 보여주는 그렇지. 것 같은.
4: 예.
5: 네.
4: 아니 지금 우리 5947번님이 5살 딸이랑 라디오 같이 듣고 있어요. 꼬마 판다의 최애 수록곡이 노파이트래요. 라고. 이준혁 씨는 네. 또 음악씬에서 굉장히 또.
5: 그렇죠. 네. 네.
4: 아 근데 노래 피처링도 했었어요?
5: 네, 소풍과 안부라는 그 또 신혁 씨가 얼마 전에 작업했던 곡이 있어요. 그 곡에 또 같이 피처링을 해보았습니다. 7월에 나왔어요.
4: 의견 충돌은 없었고?
5: 의견 충돌은 별로 없었어요. 네.
4: 없습니다.
5: 뭐가요?
4: 왜냐면 정은지 씨가 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5: 네.
4: 정은지 씨는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5: 맞아요.
4: 싸움 날 일이 없어요.
5: 네, 처음부터 딱 잡고 들어갔기
4: 그렇죠.
5: 때문에
4: 그렇죠. 왜냐면 애매모호할 때가 싸움이 나거든요.
5: 그럴 수 있죠.
4: 네, 근데 네네. 정확하게
5: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만약에 보통 의견 충돌이 좀 생긴다 그러면 은지 씨가 좀 참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5: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네.
4: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와는 정은지 씨는 반대예요. 참아요. 그걸 또 본

0: 이 맞춰요.
1: 네. 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저보다 오늘 뭐 어떤 때는 이제 언니 같다. 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좀 들죠. 예, 우리 8395번님 늘 생각이 깊은 우리 언니. 언니는 최근에 스스로와 가장 많이 싸웠던 고민은 뭐가 있나요? 그러네.
1: 어떻게 좀 라이트하게 말씀드려요.
0: 라이트하게.
1: 예. 어젯밤에 치킨 더 먹을까 말까 이런 거. 나 자신과 엄청 싸웠어요. 한숨 왜 쉬는데? 아니 한 마리를 이미 먹었어요. 먹은 상태에서 한 마리를 더 먹을까 말까였어요.
0: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후라이를 먹었겠죠.
1: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먹을까 말까.
1: 아 맞지.
0: 그렇지. 그 왜 고민하는 거야?
1: 아 달라졌다 우리 신이 달라졌어. 예.
0: 아,
1: 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
0: 예, 고민을 왜 하는
1: 돌아온 신디는 둘 다 먹어요라고. 예. 작가님이.
0: 아, 고민할 시간에 빨리 먹고 빨리 소화하고 자면 되잖아.
1: 그건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0: 고민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안 좋아요.
1: 물론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의 의도와는 굉장히 다른 답변을 제가 내놓았지만.
0: 근데 난 링기니가 좋아요. 아, 다음 거. 이 먹는 노래잖아요.
1: 아, 맞죠.
0: 예, 요 3번 트랙에 실린 곡입니다. 링기니.
1: 네.
0: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노래 자체가.
1: 그죠?
0: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노래는 10cm 권정열 씨와 함께 했는데요.
0: 네.
1: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연인에게 파스타를 만들어주고 하고 싶어 하는 상대와 그리고 그걸 안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먹어버려서 너무 행복해져 버린 두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0: 아니, 약간 그 보사노비아 느낌도 있고.
1: 맞아요.
0: 둥딱.
1: 그 레게와 보사노바의 그 조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0: 보사노바랑 레게가 어울릴지는 몰랐어요.
1: 권정열 씨가 이 노래에 아주 마법을 부려줘가지고.
0: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권정열 씨가 저한테 곡을 준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6년이 흘렀어요 이 양반은.
1: 근데 정열 오빠가 정말 외부 작업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0: 안 해요. 예.
1: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0: 정은지니까 하는 거잖아요.
1: 감사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0: 링기니는 네. 왜 우리가 예전에 그 라따뚜이.
1: 아 그쵸.
0: 라따뚜이 그 링기니 있잖아요.
1: 예.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0: 맞아. 예. 아니 그리고
1: 귀여워. 7375님이요. 당면 러버 신디에게 딱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요? 그분이 서로에게 어울리는 파스타 하나씩 추천해 준다면요?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0: 뭐요?
1: 까르보나라. 근데 그거 크림 말고 노른자 그렇지. 들어간 거.
0: 그렇지. 아. 저는 엔초비.
1: 엔초비? 네. 왜요?
0: 뭔가 은은하면서도 구수하고 계속 당겨요.
1: 아하.
0: 네. 이거는 정은지의 음악과도 같다.
1: 어호. 네. 계속
0: 엔초비는 무조건이
1: 계속 들어가잖아요.
0: 예, 계속 들어. 까르보나라는 조금 질리거든요.
1: 아니에요. 질리거든요. 아니야.
0: 피클 없으면 예
1: 같이 먹으면 되지.
0: 6입을 못 가요. 6입이요? 못 먹어.
1: 저 예. 진짜 많이 먹는. 저 두 접시씩 먹는데.
0: 안 돼. 엔초비를 전 더 많이 먹어요. 엔초비는 저도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1: 맞아. 오일 더 좋아하긴 예. 하는데.
0: 아 그리고 제가 링기니도 피곡이고요. 네네. 이 다음 곡도 사실은 제 피곡이에요.
1: 어 예. 정말.
0: 바람 따라.
1: 맞습니다.
0: 이 노래가 이제 적재 씨와 함께 작업을 맞아요. 했단 말이죠.
1: 맞아요.
0: 약간 그 하늘바라기와 이어지는 곡이다.
1: 네. 예. 이 곡을 또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주제로 생각했을 때 하늘바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네. 하늘바라기와 비슷한 결로 가자라는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 트랙도 기타가 조금 더 메인으로 있기도 하고 그 어린 하늘바라기의 어린 아이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한 곡이거든요.
0: 예.
1: 근데 적재 오빠와 서동강 오빠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0: 네.
1: 진짜 저를 잘 아는 오래된 오빠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저랑 콘서트 같이 투어를 돌고 이랬었어가지고 그래서 하늘바라기처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또 새로운 저의 감성이 담기지 않았나.
0: 하늘바라기는 약간 그 풋풋하고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자라는 느낌이 있으면 행복을 알려주는 사람이 된 사람의
1: 맞아요.
0: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런 얘기 약간 덕분에 행복해졌어 고마워를 얘기하고 그렇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0: 너도 네. 불행하다면 바람 따라.
1: 그럼요.
0: 그 느낌이 오는 것 같고 아 우리 정하빈 씨가 바람 따라가 정은지라는 가수의 색이 제일 잘 표현된 수록곡인 것 같아요.
1: 이 말을 적지 오빠가 엄청 좋아하겠다. 네. 네, 오빠가 그러고 싶어 했어요.
0: 네. 되게 정은지 다워요. 그리고 정은지가 가장 잘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5488번님, 은지 누나

0: 바람 따라 직흥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직흥 여행 때 꼭 챙겨야 할 필수품 알려주세요라고. 직흥 여행.
1: 최근에는 네. 거기를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어디? 강원도 쪽에 그 민둥 그 민둥산이라 했나? 그 무슨 엄청 네? 유명한 네? 그 산이 있거든요. 거기가 유명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0: 강원도 정선?
1: 정선 쪽인가? 아, 네,
0: 민둥산.
1: 네, 여기가 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멀리서는 봤었는데 제가 걸어보진 못했어요.
0: 아, 그래서 등산하시려고요?
1: 네, 좋죠. 아, 왜? 와, 이제 아, 왜? 아, 좀 크게 귀여워졌다고 꽤 많이 거부하시네. 진짜?
0: 진짜 우리 정은지 씨는 일하는 거 워커홀릭 말고는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1: 아니야, 캠핑은?
0: 캠핑 싫어하잖아요, 저. 알잖아요. 제가 질척팔척 했잖아요.
1: 하루 75보 걷는다고?
0: 75보
1: 걷어요. 언니, 75보밖에 안 걸어?
0: 저 누워있어요, 거의.
1: 왜?
0: 이게 왜요?
1: 언니! 쉬어야지. 아니 그렇게 걸으면 안 돼.
0: 좀 잘 살고 있어요.
1: 좀만 더 걸어보자.
0: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많이 걸어요. 걱정하지 마.
1: 그래요?
0: 예, 이 친구 또 이러다가 또 전화 와요.
1: 한 500보 걷나 이제?
0: 아, 언니 빨리 나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1: 안 되겠다. 밤에 찾아가야겠다.
0: 노. 예.
1: 오 노네.
0: 노. 예. 아 다음 거. 맞아요.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1: 아 그럼 맛있는 진짜? 거라도 먹어주라.
0: 네, 오케이.
1: 오케이. 내가 초코 케이크 한 판 사줄게.
0: 오케이. 정말 기가 막힌 노래 제목. 다시 못 만날 것 같다.
1: 아 서운한데.
0: 소수빈 씨.
1: 맞아요. 이건 소수빈 씨와 함께 했죠. 작업을 했는데요. 저랑 소수빈 씨는 17년 정도 인연이 됐어요. 학생 때부터 같이 노래할 때부터 네 친한 동생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앨범도 수빈 씨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수빈 씨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네.
0: 이 정서는 정은지 씨를 좀 많이 알아야 이 정서가 있구나.
1: 그렇죠. 예. 맞아요.
0: 그렇지.
1: 맞아요. 제가 수빈 씨 팬클럽 이름을 수수깡으로 지어줬거든요.
0: 아, 팬클럽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정은지 씨가?
1: 네네. 어머나. 그 정하는 라이브 방송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 방송을 들어가가지고 아, 수수깡 어때요? 소수빈 수염 깡패 이래가지고
0: 아, 그래서 수수깡 됐구나.
1: 네, 그렇게 됐어요. 진짜 수수깡을 들고 와서 응원봉처럼 응원을 하신대요.
0: 어머나.
1: 너무 귀엽죠.
0: 소수빈 씨가 굉장히 낯가려요.
1: 맞아요.
0: 네.
1: 아, 근데 의외로 또 네. 약간 되게 엉뚱하게 웃긴 면이 많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낯가리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편하다고 되려 그러더라고요. 김늘 씨가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바람 따라랑 세트예요. 같이 들으면 크라잉 꼭 같이 듣기라고. 네. 요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울컥했던 게 사실은 낭만 파티가 조금 더 울컥했어요.
1: 왜요?
0: 아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1: 이별을 대하는 자세가 오히려 차분해서 더 그랬나?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와 막 눈물이 터져 나와 뭐 막 칼칼칼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1: 흘러가는 예. 대로
0: 그냥 되게 의연하게
1: 맞아요 예. 맞아요.
0: 그리고 그냥 꿋꿋하게
1: 그렇죠.
0: 네 꿋꿋하게 이 곡, 예, 또 어떤 곡인지 우리 은지 씨.
1: 네, 이 곡은 영어 제목이 또 Rainy Season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장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장마는 지나갈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래 다 지나갈 거야 지금 좀 잘 버텨보자 이런 마음을 좀 먹게 되는 예, 그런 정서를 담고 있죠.
0: 이게 사실 뭐 비단 이제 사랑의 이제 카테고리가 있지만,
1: 그렇죠.
0: 우리가 힘든 일은 다 지나갈 건 알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요 딱 그 사이 공간이 딱 이 낭만 파티의 그 하기 전
1: 예.
0: 약간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의 그 심리와
1: 그쵸.
0: 낭만 파티의 그 묘한 그
1: 간극이 있죠.
0: 간극이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예. 저는 그래서 이 노래도 너무 좋고 저는 제가 만약에 팬 콘서트를 가요.
1: 네. 네.
0: 이 정은지 10주년 콘서트를 간다. 그러면 저는 이 노래 안 하면 내가 진짜 예. 자, 굿즈 다 뜯어버릴 거예요. 예. 이 노래는 사실 제가 너무 탐나는 노래예요. 사랑이 지나간 자리.
1: 불러주시나요?
0: 예. 아니, 너무 탐나가지고 진짜 이 노래 안 부르기만 해봐요.
1: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0: 안 돼요. 난 이런 은지 씨한테는 특장점이 뭐냐면 목소리가 따뜻해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더 슬퍼요. 따뜻해서 더 슬프고.
1: 그렇게들 말씀해 주시죠.
0: 늘 그래요. 늘.

0: 정은진 씨 목소리한테 슬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의연한 목소리가 또 있어요.
1: 그렇죠, 맞아요.
0: 저한테는 없어요. 그 의연한 목소리가.
1: 아, 라디오 이 시간대쯤에는 네. 들을 수 없긴 하지만 저는 네. 언니랑 통화하면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의연한 목소리를.
0: 저도 제 의연한 목소리 잘 모르거든요.
1: 있어요. 사실
0: 저는
1: 있어요.
0: 진짜 사랑이 지나간 자리는 네. 야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막 좀 알죠 왜 그 네. 인기가요 쌍둥이 언니들 바이올린 언니들 있잖아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1: 근데 이 노래는 가사 쓰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신디가 자유주 표현하는 표현인 비단.
0: 네, 비단. 네,
1: 비단 남녀의 사랑뿐 네.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와 이별을 하더라도 맞아. 그 자리가 결국에는 어떠한 감정으로 다시 채워질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슬픈 거거든요.
0: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그 정서를 네. 담아야 되는데 무슨 말로 담아야 될지 생각보다
0: 너무 고민을
1: 어려웠어.
0: 많이 했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안효진 작가님이랑 함께 작업을 했거든요.
0: 아~
1: 너무 저의 정서를 또 잘 알고 있는 작가님이어가지고
0: 방금 이 파트 보셨죠? 고음.
1: 네.
0: 안효진 사랑아 이 전 이 전 파트도 깍지르거든요.
1: 네.
0: 여기서 저는 포기는 했는데. 아, 그니까 이게 약간 이게 사랑이 시작됐어요. 곡 자체가 시작이
1: 맞아.
0: 사랑이 시작하고 이제 헤어지고 마지막까지.
1: 맞아요.
0: 이 스토리가 쫙 서사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민중기 씨, 봐봐요. 수록곡까지 쭉 다 들어보니까 서사가 있는 아티스트다. 아, 그렇죠. 정은지 씨는 프로듀싱을 직접 하고 또 에이. 중요한 거는 남한테 잘 못 맡겨요.
1: 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음악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서사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는 아마 정은지 씨가 가장 많이 알지 않을까.
1: 그럼요, 그럼요.
0: 예, 우리 6069번님 이번 앨범 진짜 노래와 스토리까지 다 있는 송토리텔러다.
1: 감사합니다.
0: 송토리텔러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1: 귀여워.
0: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예,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정 선배의 또 네. 이번 앨범 하, 노래를 들었는데 네. 아 진짜
1: 뭐 들으실래요?
0: 아 제가 진짜 픽이
1: 네네네네.
0: 진짜 우르륵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예, 예, 픽픽 예. 다 픽픽인데
0: 지금 픽픽픽픽인데 네. 아 오늘 같은 날은 예 링기니 가죠.
1: 어 좋아요.
0: 아,
1: 좋아요.
0: 링기니. 권정열 씨 진짜 다시 한번 연락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약간 좀만 더 추워지면 사랑이 지나간 자리를
1: 아~
0: 죄송하지만 파도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1: 오~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 노래는 또 기가 막힐 것 같다. 일단 우리 링기니부터 맛봐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 풀을 베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3: 3년 묵은 하릅새비를 비어 올라가며
2: 사릅제비라 불리는 3년 묵은 소를 데리고 산으로 풀을 베어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올라가며 불려.
4: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저의 든든한 선배님이죠. 우리 정 선배. 예. 음악에선 정 선배, 예능에선 네. 정 후배.
5: 그렇죠.
4: 예, 우리 정 선배 후배. 정은지 씨와 함께 했는데 도착한 문자 우리 은지 씨가 직접 또 소개를 해 주시죠.
5: 네, 5722님이요. 빨간 날인데도 출근해서 축 처져 있었는데 아까 은지 언니가 2부 신형 나이트부터 함께 놀아줘서 기분 업됐어요. 거기에 라이브에 좋은 수록곡까지. 역시 신디가 픽한 선배님, 정 선배 최고!
4: 와,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사실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를 참 오래는 했지만 월요병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월요병을 우리 또 예 우리 정승사자가
5: 정승사자요? 잠깐만 이건 또 예. 처음 들어보는데
4: 예 소다빠 예 우리 또 정승사자가 오셔가지고
5: 아니, 기왕이면은 그 헌터로 해주지 왜 또 예. 저는 정승사자
4: 정헌터도 약간 사냥꾼 정 약간 이 느낌이니까 예. 본문을 닫았잖아요. 우리 정승사자가. 예,
5: 감사합니다.
4: 예, 정희에 또 함께해 네.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은지 씨와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음악 얘기하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0: 같아요. 예. 그리고 은지 씨를 또 사랑해주시는 판다분들이 또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채워주셨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늘 응원해주는. 예. 그리고 콘서트가 매진이 됐단 말이죠.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9월 12, 13. 예. 또 매진이 됐지만 예, 지금 티켓팅을 노리고 계신 우리 판다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또 데뷔 10주년이기도 하고 솔로 데뷔가요. 10주년이기도 하고 앨범을 제가 6년 만에 또 냈더라고요. 네, 솔로 앨범을. 그러니까 그
0: 냈어요.
1: 10주년 안에 제 앨범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기다려주시고 이번 파도가 응원법이 정말 난리 납니다. 우리 판다들이 이갈고 네. 또 응원 와줘가지고 지금 오늘도 라디오 네. 왔는데 앞에 또 응원하러 와줬더라고요. 네. 그 마음도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에이핑크도 그렇고 정은지로서도 네. 그렇고 활동하면서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시의 데이트, 저는 누구일까요?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저는 두대와 함께 스페셜 DJ, 이름은 아직 비밀. 자, 제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직업은 배우입니다. 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그간 영화에서 맡았던 배역도, 배역 이름도 설명해드릴게요. 영화에서 맡았던 배역 이름, 첫 번째 골뱅이,

8월 17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내 남편은 어디 있나요? Where's husband? 레이의 노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저는 뭐 드라마, 예능, 뮤지컬 뭐 여러 방면에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윤선영님이 일단 보내주셨는데 제가 영화 그 배역 이름을 보고 술안주님 아니세요? 네, 쭈꾸미 골뱅이. 쭈꾸미는 어디 배역이냐면 그 영화 화상고에서. 네, 아니구나. 저 영화 화상고는 골뱅이였었고 목포는 안구다에서 쭈꾸미였었어요. 그 명태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두 번 할까요라는 드라마에서 그 명태였는데 쭈꾸미 골뱅이 명태 왜 이렇게 지어준지 모르겠어. 저랑 좀 너무 해산물 되게 좋아합니다. 쭈꾸미도 좋아하고 골뱅이도 좋아하고 명태도 좋아해요. 네, 오늘 드시겠어요? 자, 1493님 야, 배우 신하균님 목소리 신하균님. 네, 아니고요. 정상훈입니다. 0423님 조정석 아니고요. 자, 6412님이 오정세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틀려서 좋아. 네, 오정세님 아니고요. 자, 6419님 정상훈 배우님이신가 요로로로 호이. 이건 뭔가요? 배우 정상훈님이신가 요로로로 호이. 예, 이렇게 읽었고요. 0424님이 양거쟁쟁다오 정상훈. 와, 목소리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스페셜 DJ로 왔는데요. 안영미 씨가 또 출산을 했잖아요. 안영미 씨랑 SNL에서 만나서 많은 추억을 쌓았죠. 영미

씨가 출산은 곧 나의 출산이다. 그래서 제가 또 큰 오빠로서 야 내가 너 스페셜 DJ 해줄게. 그때 동안 푹 쉬어. 출산 휴가 다녀와. 근데 이렇게까지 쉴지 몰랐네. 난 한 이틀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일주일을 얼마만큼 쉬는 거야 얘. 일 안 할 거야 영미야? 이거 여기 냉정한 것이야 방송국. 너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오빠가 들어왔어요. 자 영미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영미 씨 대신해서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생방이라가지고 무척이나 떨려요. 그래서 여기 담당 PD님께서 아, 실수하셔도 돼요. 상훈 씨 걱정 마세요. 뭐 실수하면 노래 연속으로 네 곡 들으면 되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랬으니까 저도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하는 대로. 여러분들 긴장되시죠? 나만큼 긴장될까? 아유 난 지금 너무 떨려 죽겠어 진짜. 이렇게 혼자 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말이 많다고요? 긴장되면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아져. 원래 그래. 원고도 계속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아유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몰라. 자 1562님이 진짜 두 대 1일 DJ 너무너무 잘 뽑아오신다. 영민님이랑 벌떡 일어나 죄송합니다. SNL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단어를 보면은 조금 그래요. 아무튼 영무님 빨랑 벌떡 일어나서 오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정헌님이 송혜교 씨랑 뭐 하셨어요? 옛날에 98년도에 나어때라는 S본부에서 하는 시트콤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잘 돼가지고 송혜교 씨랑 많이 뭐 상대역을 했다. 근데 송혜교 씨도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혜교 씨한테도 미안하고 신문기사에 많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송혜교 씨 랑 같이 했던 정상우 이렇게 했는데 송혜교 씨한테는 죄송하죠. 계속 송혜교 씨한테 얹어가는 기분이랄까.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긴장을 하고 있지만 다들 마음 편안하게 듣고 계실 것 같네요. 헐렁한 월요일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실지 뭐하고 계신지 사연 좀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춘천과 추첨을 하면 제가 시원한 커피 쏩니다. 2시에 데이트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창훈이다. 네. 자, 김연우님의 지금 이 순간 나는 가수다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예, 이지영 씨, 푸학. 네. 역시 쇼맨십 최고. 제가 보이는 라디오니까 제가 립싱크를 한번 따라 불러봤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불러보라고요? 아까 불렀잖아요. 다시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어, 좋죠. 괜찮죠. 네. 요 정도까지 불러드리고. 이순옥님,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회사 부장님 같아요. 아, 내가 이거 괜히 붙으면, 이거 원래는 핑크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는 핑크로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되게 예쁜 옷인데. 나도 보니까 지금 부장님 같아. 근데 부장님 옷이 이렇진 않잖아, 그죠? 조금, 예, 부장님 같아요. 아, 난 부장님도 좋아요. 부장님이 아니니까. 살가운 부장님? 네. 아, 저는 안영민 씨 지금 출산 휴가로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요. 그거를 대신해서 스페셜 DJ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두댕이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사연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전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많이 샵 8000번하고 짧은 문자가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네,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버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2129님의 영미 씨가 하실 때도 원래 일은 두댕이들이 다 했어요. 걱정 말고 놀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만 믿을게요. 제발 방송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에요. 자, 2162님이 상어님 웬열? 라디오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이름만 들어도 재밌는 정상훈님. 왜 이렇게 술 마셔도 웃기지?

네, 숨만 쉬어도 웃겨요? 웃겨요? 아닐 텐데. 자, 엄경민 님이 저는 혼자 출근해서 주말 동안 들어온 주문 택배 포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땀이 엄청납니다. 아, 덥죠. 습하고. 네, 살 빠지겠죠. 아, 진짜 긍정적이시네. 진짜. 그래요. 근데 지금 물 많이 드시고 물 가지고 대지가나요. 요즘에는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날 때는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이 삼투압 현상으로 굉장히 어지러움증이 올 수가 있으니까 소금 있잖아요. 포카리스웨트는 좀 비싸잖아. 소금 같은 거 살짝 드시면 괜찮아요. 맛소금은 아니고 그냥 소금. 소금 살짝 드세요. 아, 지금 비 오나 봐요. 8962님께서 빗소리 들으면서 지글지글 김치점 해먹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웬 멋진 목소리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네, 점심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뭐 양꼬치요. 네, 그냥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웃고 뭐 라디오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자, 강미희 님이 라섹 수술 10일 차입니다. 아직도 흐린 시야 때문에 라디오만 틀어놓고 방에 누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라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주변에도 라섹 수술 하신 분들 꽤 많은데 너무 진짜 좋다고 만족도가 100%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라섹 하신 분들 제가 예를 들면 참 좋은 게 그 노안이 늦게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검증된 사실은 아닌데 참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강미희님을 위해서 라섹 10일 차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자, 지금 뭐 하면서 여러분들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라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요. 아메리카노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밤이 깊은 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미도와 파라솔, 밤이 깊었네. 밤이 깊었네. 여러분, 가사를 모르신다고요? 예. 자, 아, 너무 사연들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분이 입에 백태 낀 게 너무 섹시하다고. 아, 이게 화면이 좀 이상한가 봐. 입에 백태 낀 게 보이고. 자, 아무튼 네, 남승희 님이 지금 너무 졸렸는데 상훈이 목소리 듣고 잠이 확 날았네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네, 일어나셨죠? 많은 분들. 자, 이지님, 상훈 씨, 궁금해서 프로필 찾아봤어요. 프로필 사진이 완전 훈남. 스윗하게 훈며들며 볼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제가 좀 훈남이죠. 아닌가요? 네. 아, 이게 라디오니까 이게 반응을 내가 기대하네. 사람이. 라디오 처음이라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오질 않잖아요. 여러분의 소리가. 상상으로 맡겨야 되는데 자꾸 이걸 자꾸 이제 검증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네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뮤지컬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 피드가 오잖아요. 이건 안 오니까 아, 참 이게 심심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 뭐 잘생기셨어요. 뭐 아우 잘생기셨어요. 병든 건 병에 든 건 칭따오인가요? 제가 병들었다는 건가 아닌가? 자, 그리고 이은숙님께서 혼자 빵집 가려고 있는데 상훈 씨가 상훈 씨 덕분에 하나도 안 심심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빵 맛있죠. 어떤 빵 좋아하세요? 네? 저는 볼빵빵. 아, 최악이야? 사고 날 뻔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6545님. 장고항으로 가족여행 갔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잠들었는데 안 깨우고 주차장에서 덩달아 쉬는 중입니다. 집에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아, 나 그 기분 알아요. 그 주차장에서 그 시원한 건. 근데 짐 내릴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그거 뒤에 가득한 짐을 언제 또 정리해. 집에 가서도 할 일이 많은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자, 5024님 안녕하세요. 저는 휴무라서 신나게 창틀 뜯어서 창문 대청소했는데 비가 와요. 아이고 어쩌요. 파전이나 해먹으세요. 파전 맛있죠. 파전 레시피죠. 여러분들 맛있게 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파전은 일단 파를 그 쪽파를 쓰신 건데 대파밖에 없잖아요. 대파를 세로로 칼로 이렇게 쭉쭉 세로로 썰어요. 그럼 얇아지잖아요. 예. 얇아진 태로 그대로 계란 풀어가지고, 아, 이거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자, 박준성님, 오늘 이 노래 틀어주실 수 있나요? 박명수 제시카의 명카 라이브 냉면. 지금 틀어드릴게요. 박명수 제시카의 명카 라이브 냉면 지금 들어드려요. 박명수 제시카의 명카 드라이브 냉면.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2부 시작됐고요. 저는 출산 휴가 떠난 안영미 씨 DJ를 대신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함께할 스페셜 DJ 배우 정상훈입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들었습니다. 아우, 해피해, 해피해. 아, 이 곡 들으시면서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휴가 때문에 집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차가 많이 막힌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는데, 야, 근데 저도 막히는 길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만의 방법인데 운전대를 앞으로 잡고 조금 엉덩이를 좀 띄워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띄워보면은 그 조금 운동하는 게 돼가지고 좀 잠이 깨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음악을 크게 듣고, 근데 애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자기 혼자 혼자 노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잠을 깨워야 돼요. 예. 자,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를 들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학이 다가오잖아요. 바로 내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내일인데, 아우, 저는 해피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oh, sad, so sad. Okay. Oh my god. 자, 이수민 님이 재롱디 상우님 덕분에 해피 해피 해피 해피. 이거 창 같은데? 좀 그죠? 자, 박미나 님이 상우님 아들 셋 아빠시네요. 전 아들들 엄마인데, 아, 아들들도 나이가 같아요. 오, 그래요? 아들들이 저기 뭐 제가 첫애가 중학교 1학년, 둘째가 6학년이거든요. 셋째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둘도 힘든데 셋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은 것 같아요. 좀 그게 힘들지가 않던데. 아이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어가지고요. 뭐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다음으로 겐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내일 아니면 모레 뭐 이렇게 아마 이번 주가 아마 계약 시즌이죠. 네,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마 우울에 빠져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저 같은 이제 아들 셋 아빠 엄마들은 해피. 자, 그 두 마음을 담아서 놀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약 전에 듣고 싶은 노래. 가지마 빨리 떠나자. 자, 새학기 힘내보자 하는 응원송, 얼른 학교로 가라 하는 엄마 아빠의 노래, 그리고 선생님들의 애안에 담긴 노래도 좋습니다. 대체휴일인 오늘 개학을 앞두고 가족 다 같이 계신 분들 많죠. 자, 가족 단위 신청곡 우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어떤 마음을 담긴 노래인지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요, 가족과 다 같이 드리더라고. 와, 칼국수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연을 받는 동안 노래, 우리 막내 한결이가 계약 전에 듣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노래, 갑자기 IOI 듣겠습니다. 한결아,

네, 계약을 코앞에 둔 저희 집 막내 한결의 신청곡 아이오아의 갑자기 그리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들었습니다. 우리 한결이가 들었는데 제가 그랬나 봐요. 갑자기 아이오아이 이랬나 봐. 우리 한결이가 그게 뭐냐고 똑바로 하라고 정정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한결아 미안해. 아빠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아빠도 생방 처음이야. 라디오 처음이래가지고 그래. 너도 긴장되지? 나만큼 될까? 후덜덜? 자, 3571님이 신청하셨어요. 상우님, 팬이에요. 잘생기십니오. 10살 딸아이의 내일 계약이라고 우울해하며 마라탕 해달라고 콧노래 애교 불러요. 마라탕 해달래. 마라탕 해달래 콧노래.

이게 블레예요. 지금 만들면서 들어요. 신청곡은 멜로망스의 사랑이고 봐요. 띄워 들었고요.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계약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오고 있어요. 7861님. 저희 애는 아직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겨울방학이 며칠 남았냐고 세고 있어요. 아이고. 가을방학도 있었으면 좋겠대요. 가을방학. 아, 제가 가을방학 신청합니다. 아,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학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끝나지도 않는데 예전엔 봄방학이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가을방학 좋네요. 가을이 짧으니까 사실. 겨울방학이 좀 길어가지고 이번 여름방학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제 느낌엔 좀 그랬어요. 한 달이면 긴 건가? 죄송해요. 되게 짧게 느껴졌어. 아, 집안일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너무 힘들었어. 우리 애들 밥 해주느라고. 자, 이소연 님이 김현정의 멍이요. 다 돌려놔. 방학시 했던 7월 20일로 싹 다 돌려놔. 그러면 진짜 공부할게요. 네, 이렇게 김현정의 멍 신청해 주셨고요. 1791 님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쌍둥이 초2 키우는 4남매 엄마 아빠예요. 아, 야, 엄마 아빠래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우리 두 사람.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 예, 다 계약이다. 아, 얼마나 신나요. 풍악을로라 헤헤라니야. 다 붙여주셨네, 노래는. 자, 우리매 매직 카페 라이드 듣고 싶습니다. 칼국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하! 맛있게 드십시오. 야, 4남매 엄마,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야, 저희 쌍둥이에다가 어떻게 해. 다 모르겠어. 저 근처에도 정희윤 선수라고 우리 SK에서 오래 있었죠. 그분이 저희 동네 주민이에요. 예. 만나가지고 쌍둥이. 어린이집에서 그분이 워낙에 운동을 많이 하시고 야구 선수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팔이 그 인대가 늘어났대. 애들 안다가. 그래서 약 맞는데 약 이렇게 막 주사 치료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그 아이의 몸무게는 맨날 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참 그렇게 든든한 몸이. 하여튼 저도 이해합니다. 아, 사남매. 아, 응원합니다. 자, 조희영님. 3시 되면 졸리고 4시 되면 출근 준비하고 저는 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는 룰라의 트리포. 그렇지. 그렇죠. 아유, 어떻게 이제 시작입니다. 아유, 우리 애기들 봐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시죠. 근데 이게 또 힘들 건 힘든 거야. 그건 따로예요. 네, 아무튼 응원합니다. 8518님, 저는 중학교 교사라서 not happy. 아, 이해합니다. 아, 계약 오지만 제발 아이들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들려주세요. 예. 이게 역지사지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신나요. 지금 아이들 이렇게 내일 계약이니까 아이들 맡길 수 있을 때 학교라는 곳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유 이렇게 그 방학 동안에 많이 여행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박성은님, 계약이면 엄마들 모두 카페를 뛰어! 블랙핑크에 뛰어!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브런치에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 보내놓고 운동 조금 하고 산책하고 와이프랑 브런치 이제 먹으러 가는데 아점이죠. 그때가 정말 즐거워.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정말 커피 한잔 먹으면서 리필되는 곳도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러면 거기서 달달한 핫케이크. 예. 팬케이크. 그거에다가 슥슥 칼질 해먹으면서 버터 쫙 해가지고 막 입에 나고, 어우, 애들 생각이 왜 나. 자, 그랬습니다. 하여튼, 계약하면 엄마들 카페로 뛰어. 자, 재밌게 노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게요. 블랙핑크의 뛰어!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계약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아, 최준호님이 캔에 가라가라 들어야죠. 예. 아이들아, 어서 학교로 가라가라, 가라가라. 내 눈앞에 뛰지 말고 학교로 가라가라. 아, 진짜 그 마음 이해해요. 아이고. 근데 또, 아, 방학 때 이렇게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은 그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또 놀아주다 보면 한 2시간 되면 지치고 그렇죠. 힘들고. 그럴 땐 좀 빨리 계약이 왔으면 좋겠고, 계약이 또 되면 또 놀고 싶고, 또 이런 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전혀 아니시라고요? 네.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네. 8482님. 우리 중학생 딸도 계약, 고등학교 선생님, 우리 남편도 계약. 두 분열을 위해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들려주세요. 야, 집안에 겹경사네요. 이거 겹경사다. 예, 둘 다 동시 계약이라니. 자, 이렇게 계약 전에 듣고 싶은 곡들과 이유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0번,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부 마치면서 방금 전에 소개했던 계약하는 남편과 딸을 위한 노래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려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방학을 코앞에 둔 오늘. 아, 개학하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하니까 아, 어린이분들이 그 사연을 많이 오셨어요. 예, 난 이렇게 인기 어린이분들한테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 얘들아 안녕. 나는 상훈이 삼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미안해. 그냥 한번 해봤어. 친해지려고. 하지마. 해. 하지 말라는 사람 손. 지금 손 드는 사람 이상해. 뜨뜨뜨뜨뜨뜨. 하지 말라고? 미안해. 삼촌이 원래 이래. 애들하고 우리 한결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이러고 놀고 있거든. 집에서. 진짜 재밌어. 걔는 말을 한 번도 쉬지를 않거든. 그래서 입이 항상 벌려져 있어. 입 좀 닫아. 입 좀 닫으러 맨날 그렇게. 근데 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앞니가 좀 튀어나온다. 쌍둥이를 가지고 뭐 옛날에 기사를 봤어요. 한 친구는 입을 다물어 있어가지고

0: 그 문자를 이렇게 예쁘게 써. 참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이렇게 달라. 우리 한결이는 아우 정말 한결아 그만 얘기할게요. 우리 아들 얘기는. 자, 6352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신하성이라고 해요. 방학이 4일 남았어요. 방학이. 그래. 그리고 신청곡은 크리스토퍼와 청하의 When I Get Old입니다. 어머, 너 이런 노래도 알아? 야, 진짜 5학년인데. 저는 빨리 나이 먹고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이구!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아이일 때가 제일 좋다? 진짜. 아이일 때는 첫 번째 좋은 게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좋고, 그리고 돈을 안 벌어야 되는 책임감도 없고. 어? 근데 20살 되잖아? 엄마가 너 빨리 독립 언제 하니? 어? 돈 뭐 어떻게 해서 살 거니? 뭐 이런 거에 압박감이 있어. 지금을 즐겨.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꿈도 많이 갖고 꿈이 없다고? 꿈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재밌게만 놀면 돼. 많이 웃고 많은 걸 바라보고. 알았지? 나이 드는 건 이 삼촌은 반대. 빨리 나이 먹고 이제 나도 나이 많이 먹었거든 지금. 50이야. 근데 너 나이 먹기 싫은데 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계약 전에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칼국수 세트 보내드려요. 하성이가 신청한 When I Get Old 광고 후에 틀어줄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 하성이가 신청한 When I Get Old였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계약이 코앞인데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계약 전에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볼게요. 9882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채린이에요. 저도 내일 계약인데 너무 슬퍼요. 근데 라디오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잘 읽었죠. 아일릿의 It's me 신청할게요. 내일 계약인 사람 바로 나 It's me 이렇게 했어요. 난 이렇게 긍정적이 좋아. 뭐 슬프긴 슬프죠. 근데 또 만나면 애들 또 만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친구들하고 놀 생각하고. 물론 공부하면 좀 싫긴 하겠지만 근데 요즘 친구들 다 학원 다니랴 너무 바빠. 근데 방학이 방학 같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은 수학 학원을 뭐 옮기는 바람에 좀 공중에 붕 뜬 거야. 한 몇 주가 그냥 놀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 수 있냐. 그냥 놀았어요. 어제 엄마한테 깨웠났죠.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엄마가 조사를 했더니 야, 너 핸드폰을 몇 시간을 한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예,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친구들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좋은 추억도 쌓고 좋습니다. 자, 7842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누나는 중1이고요. 내일 계약해요. 그래서 엄마가 살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죠. 이해하죠? 엄마가 좋아하는 코르티스의 Go 들려주세요. 다 가 뭐 이런 거구나. 얼마나 좋아하면 가. 그렇구나. 예. 이해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홍명남님이 자기 방문 닫기, 냉장고 문 열기가 특기인 중학생 아들과 방학 동안 신음을 하느라 지친 저희 심신 중독성 강한 노래로 달래주고 싶어요. 아일렛의 It's Me 신청합니다. 이 노래 이렇게 들리죠. 소즈가이 소즈가이 소즈가이 소즈가이 소즈가이 성유가이 소즈가이 성유가이 이렇게 이렇게죠. 저도 한번 들어봤고 너무 그렇게 들리니까 또 그렇게 들려요. 참 희한해요. 죄송합니다. 아일리님들 죄송합니다. 자, 3535님이 케일의 가슴이 뛴다. 이 노래 명곡이죠. 아들, 딸 둘이 평소에는 아침을 안 먹던 애들인데 어쩜 약속이 난 듯 방학 때 일찍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맛있는 거 없어? 하는데 매일 전쟁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일주일 후 계약! 디데이만 기다리는 엄마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입맛이 다 달라요. 첫째 아들 달리고 둘째 아들 달리고 엊그저께죠 한 그 둘째는 한식파예요. 한식파. 그래서 걔는

뭐 뜨끈한 국물이 아주 구체적이야 애들이. 그게 더 얄미워.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대요. 뜨끈한 국물이 뭐가 있을까? 김치찌개 먹을래? 김치찌개는 또 싫대. 그러니까 범주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째하고 셋째는 저 팬케이크를 해달래. 팬케이크도 해가지고 반죽으로 하는데 다 해줬더니 애들이 뭐 이상한 게 씹힌대. 그래서 설탕 아닌가? 설탕이 아주 안 녹아서 팬케이크 안에 설탕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녹았나? 그랬더니 아니래. 계란 껍질 같대. 그럴 리가 없는데 나 계란 잘 깼는데. 그래서 나중에 계란 껍질을 봤더니 그 위에 제가 깰 때는 밑에 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밑에 부분에 이만큼이 없더라고. 그 계란 껍질을 제가 다 이겨가지고 계란 껍질이었더라고. 아무튼 그런 일 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행복하게 또 아이들의 밥을 해주는데 참 그래요. 좀 설거지데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까봐 뒤늦게나마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더 삐뚤어질까봐 그런 얘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이 코앞이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계약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사연 계속 보내주십시오. 아이들도 좋아요. 문자는 샷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없으면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미니는 무려 방학 앞두고 가슴이 뛴다. K1 들어볼게요.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안영미 대신에 왔죠.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아, 가슴이 뛴다 K-Will에 이어서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까지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요. 1299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현준이라고 해요. 저도 내일 개학이라서 기분이 안 좋아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들어주세요. 우리 현준이 덕분에 All For You 너무 듣고 싶었는데 잘 들었어요. 너무 기분 좋아. 이 노래 참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노래야. 그러니까 내일이 좀 그렇죠. 아, 계약이 뭐가 좋겠어요. 친구들 만나는 건 물론 좋지만 그래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싫죠. 근데 어쩌겠어. 너희들이 할 일은 계약이야. 공부해. 뭐 어쩌겠어. 공부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삼촌이 무지막지하게 얘기하는데 웃어. 미안해. 자, 3696의 교사 부부인 우리 딸과 사이가 계약하면 그럼 손주는

아이고 어떡해. 손주를 돌봐야 해요. 전 벌써 겨울방학을 기다려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Let it go. 네. 아이고 어떡해. 그 마음 알죠. 아 이거 뭐라 위로를 못 드리겠어. 근데 이런 그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대신해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실 때 이게 힘들어요. 아 뭐라고 참 그때 좀 이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게 난 최고인 것 같아. 그 중간중간 그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좀 잘게 쪼개서 이렇게 드리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자, 7617님. 아, 네, 내일 개학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기숙사 가는 길인데 집이 너무 그리워요. 제2의 어제처럼 신청합니다. 기숙사를 들어가시는구나. 야, 그렇다. 그렇겠다. 그 진짜 가족들하고 이제 떨어져 지내 학기 내내 지내셔야 되니까 좀 그렇겠다. 아이고 어떡해. 이분 좀 공감이 가네요. 자, 8613님. 손담비에 미쳤어. 예, 우스갯소리로 엄마들이 미치기 전에 계약하고 선생님들이 미치기 전에 방학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진짜 말 잘 지어내셔. 정말 미치기 전에 계약하고 미칠만 하니까 이제 계약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고 이제 미칠만 하니까 이제 방황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공감합니다. 자, 김은호님이 개학 말고 개강하는 대학생도 있어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듣고 심심해요 라고 했는데 방학 때 뭐 하시는지 몰라도 뜨거운 밤은 가고 예,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많은 상상을 일으키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저만의 상상입니다. 네. 자, 개학 전에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십시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칼국수 세트 보내드리고요. 대학생 신청곡 뜨거운 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지금 들려드릴게요.

0: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2시의 데이트 4부 시작했고요. 저는 양과장 인증 따왈래 워셔 빵가빵갈래 배우 정상훈입니다. 배우인데 중국말을 잘해요. 라라 양설래 어디 좀 갔설래 길 막혔래 어쩔래 잠 깨라 잠 깨라 잠깐 들려 휴게소 잠깐 들려서 호도 과자 먹을래 이상하게 들리지. 예, 이런 걸로 해서 2015년도에 제가 잘 돼가지고 배우까지 하고 참 인생은 알쏭달쏭해요. 자, 펀의 위아영 들었는데요. 아, 난 이분 저기 콘서트 오실 때 저희 우리 한국 팬들이 떼창을

불렀을 때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을 들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두산 팬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삼성 팬이에요. 예. 저는 두산 팬인데 아이들이 삼성 팬이라 가지고 뭐 어떡하겠어. 갔죠. 근데 야, 삼성 팬들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야, 그 떼창을 불렀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예. 한번 야구 요즘 저도 야구에 푹 빠져 있는데 두산 화이팅입니다. 삼성도 화이팅. 기아도 화이팅. 하나도 화이팅. 키움도 화이팅. 예. 또 안 한 거가 뭐였지? 아, SK 화이팅. 아, SK는 아니지, 지금. 어이, 큰일.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SSG인데. 우리 PD님이 SK. 아, 전해가. 예, 그랬다는 거고. 키움. 예, 넥스. NC 화이팅. 네, 다 화이팅입니다. 빼는 거 없죠? 예, 아무튼. 네? 롯데. 마이 롯데. 롯데 화이팅. 예, 다 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입방구 쳐가지고 참. 네, 아무튼 모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구 선수분들이 지금 더운데 무더위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이게 게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8071님, 오 박수. 예, LG KT. 죄송합니다. KT 분들, LG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 KT가 1위잖아요. 예. 아무튼 예. 아, 괜히 얘기 꺼냈다가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네. 이게 생방이군요. 아, 괜히 욕 안 먹으려고 계속 다 합니다. 네. 아, 8071님. 내일 계약하는 고1입니다. 벌써 열몇 번째 계약을 겪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펀의 We Are Young. 우린 아직 젊다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젊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이 든다는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점점 세질 때 그때 나이 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내 고집이 너무 세다 그럼 나이 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누구나도 다 겪고 있으니까 혼자만 겪으면 좀 슬프잖아요. 근데 지금 한때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겪고 있으니까 어떤 친구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든 거니까 힘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야지 결과가 또 나오는 법이니까 뭐 즐겨라 이런 이딴 말은 안 해드릴게요. 즐길 수가 없지 공부하는데 뭘 즐겨?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나오니까 이 고3 1년을 한번 알차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면 행복은 나중 일이에요. 행복이란 단어는 걷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이거 말고도 다른 행복들이 많아요. 예. 이 얘기도 깊은 얘기는 정상훈의 철학 시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수험생들 개학이라 진짜 긴장되시죠?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의 주문.

네, 커피소녀 행복의 주문, 거미 바비킴 러브 레시피 두 곡 들었어요. 5833님이 리듬 타는 걸 보니까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거를 한 2미터 앞에서 직관했잖아요. 네, 거미 씨하고 우리 정석 씨가 부르는 거를. 네. 근데 희한하게 이 바비킴 님의 노래를 들으면 왜 본인의 목소리를 안 나고 다 바비킴의 목소리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저도 그래요. 바비킴 노래 그러면 오늘 터서 이렇게 불러. 희한해 죽겠어. 아,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때도 이제 우리 조정석 씨도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살짝 본인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나는 바비킴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예, 노용석 님이 노용식 님이 러브 레시피 가사 선율 음색 77년 총각의 가슴속을 사정없이 후벼파주니 외로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아, 77년생이시구나. 총각이시고. 아이고. 난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76년생입니다. 네, 결혼을 했고요. 자,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네. 8497님이 인천공항이에요. 28살 막내딸이 해외에 나간다고 배웅을 하고 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같이 살 때는 우왕장 늘 소란스러웠는데 딸은 짐 묻히려고 혼자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이 헛헛하네요. 야, 딸아, 1년 잘 갔다 와. 너의 미래와 꿈을 응원한다. 아유, 야, 어떡해. 우리 딸내미 이렇게. 아, 나이가 들어도 그 저는 딸이 없어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건 참 난 가슴이 미어져. 특히 공항에서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근데 버스 그런 데는 눈에 공항은 눈물이 나. 한번 저도 보낸 적이 있거든요. 방학 때 잠깐 2주? 그래도 눈물 나던데. 자, 윤선희님이 신랑은 기아, 저는 롯데, 딸은 NC, 아우, 아들은 삼성팬. 어떻게 서울 갔다 대구로 가는 길이에요. 야구 응원가 듣다가 라디오 켰는데 상호님 마침 야구 얘기를 해서

고정하고 있어요. 아, 비가 오다 안 오다 모두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예. 저는 사실 와이프랑 제일 요즘 낙 중에 하나가 야구 하이라이트 싹 다 보는 거. 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저희 아들 때문에 삼성 응원가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예. 아니 두산 지금 저는 두산을 보고 싶은데 두산 팬이니까요. 아니 두산을 못 가.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하고 삼성 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티켓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두산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화이팅! 여러분들 모든 야구인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짜증나더라도 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합 차원에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돌멩이 맛있다 밴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아,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에요. 2시간이 훌쩍 가네요. 야,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이 안영미 씨의 그 대신에 스페셜 DJ를 했는데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따뜻한 문자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를 감싸주고 응원해 주시고, 갑자기 그 행복이란 것이 이 가슴에서 확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자, 0509님이 어머, 저 9월에 칭따오 예약했는데 정상우님이 스페셜 DJ라니 괜시리 너무 반가워요. 뭔가 여행 가기 전에 운이 좋은 느낌? 찡따올래 완전 기대해. 찡따올래 일단 가발래. 일단 쉐쉐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쉐쉐.

0: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성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가평 충령산 자락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 20개가 넘는 테마 정원과 숲길이 이어진 곳인데요. 계절마다 정원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져 사계절 언제 찾아도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은 입구에서 멀지 않은 구름다리를 건너면 공기부터 달라지는데요. 탐스럽게 핀 여름꽃을 따라 걷다 보면 그림 속에 나올 법한 오두막 정원부터 고즈넉한 한국 정원까지 차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 조금 더 걸으면 선녀탕 계곡이 나오는데요. 평상에 앉아 발을 담그면 여름이 싹 물러갈 만큼 시원하다고 하네요. 꽃도 한창이지만 지금 같은 날엔 계곡물에 담근 두 발이 제일 부럽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98 Degrees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True to Your Heart 들으셨어요. 98 Degrees는 4인조 그룹이죠. 보이 그룹이죠. 음악이 스티비 원더와 뭐 함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참 듣기 굉장히 기분 좋고 너무 멋있네요. 아, 역시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이 첫 곡 여러분들 항상 기대하시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처음부터 딱 들으실 때 처음부터 그냥 기분 좋게 딱 출발하는 겁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오늘 8월 17일 월요일 오늘 대체 공휴일이죠. 다들 이제 쉬고 계실 텐데 놀고 계시고 기분 좋죠. 그래서 이렇게 출근한 저라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어서 이거 너무 좋네요. 이혁주님이 순디 매주 주말에만 듣다가 오늘 대체 휴일이라 월요일에도 듣네요. 뭔가 색다른 느낌인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쉬는 날에만 들으실 수 있으시구나 이혁주님. 아 그래 맞아요. 쉬는 날에만이라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같이 대체 휴일이나 휴일에도 완벽한 하루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혜정님, 저는 작은 편집샵을 운영 중입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 문을 열었어요. 손님은커녕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그러다 들어오신 첫 손님 반갑게 인사했더니 사갔던 옷 환불하러 오신 것이죠.

0: 그래도 맞아요. 처음 첫 손님은 어쨌든 계속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래야지 또 환불하셨더라도 나중에 아, 참 이렇게 친절한 이 가게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딱 반갑게 손님은 무조건 반갑게 맞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대체 휴일 월요일 안 그래도 월요일날 월요일날은 보통은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제가 문자가 좀 안 와도 그래요 바쁘니까 이해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없는 겁니까? 왜? 아, 노시느라 바빠서 아 노느라고 바쁘죠 맞아요 그래요 오늘은 뭐 음악 저 그냥 음악 들고 듣고 즐기다가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사연과 신청곡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희가 또 2시간 동안 여기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즐거운 노래 듣고 즐겁게 또 2시간 동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삼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역,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곽진원의 바라본다면 들으셨습니다. 곽진원 씨의 이 노래는 항상 이렇게 속삭이듯이 옆에서 얘기하듯이 저건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참 매력 있어요. 참 음악하는 노래 부르는 이런 뮤지션들을 보면은 물론 뭐 기교가 굉장히 뛰어나고 테크닉이 뛰어나서 그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곽진원 씨처럼 이런 이 노래 자체의 매력이 풍겨나는 그렇게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옆에서 속삭이듯이 옆에서 귀 옆에서 불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뮤지션들이 참 매력 있는 뮤지션이 많죠. 아, 그중에 곽진원 씨의 이 음성 이 노래도 참 매력 있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우리를 참 그 노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5070 쓰시는 분이 상순오빠 문자가 없다는 이야기 듣고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여기는 천안인데 비가 엄청 와요. 내일 개학인데 제 눈물 같네요. 라고 내일 또 이제 학교에 또 내일부터 또 가시는군요. 그래도 조금 비가 와서 저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덥고 비가 오랫동안 안 오다가 주말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비가 오는데 좀 선선하기도 하고 좀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405 쓰시는 분 상순 DJ님 내일 수업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계약했지만 내일부터가 진정한 2학기네요. 2학기도 건강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가려고 힘들겠지만 참 맞아요. 선생님들 참 힘드시죠. 그렇잖아요. 이제 계약을 하면은 부모님들은 좀 편해지지만 이제 다시 선생님들이 힘든 순간이 왔는데 그래요.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고생해 주시는 거 많은 분들이 참 선생님들 요즘엔 더 부쩍 선생님들 응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내시고

저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4579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서울 올라가는 길에 와이프와 아이 둘이 너무 사랑스럽게 자고 있습니다. 한 번만 불러서 깨워봐 주실래요? 아이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왜 깨우려는 거예요? 현주야! 현우야! 서윤아! 일어나! 아빠 운전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또 일어났나요? 제가, 저는 원래 좀 재우는데 좀 더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깨우는 데는 사실 재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방금 현주야, 현우야, 서윤아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이 노래 어떨까요? 조금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아주 흥겨운 노래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신일류의 노래입니다. 매미는 울지 않아.

신일류의 매미는 울지 않아. 신나는 곡 드셨습니다. 9506 쓰시는 분이 순디 완화 굿즈 입고 1박 2일로 군산여행 잘 다녀왔어요. 여행 중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습도도 높고 땀도 많이 났었는데 완화 티셔츠 재질이 좋아서 그런지 부들부들하고 땀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완화 굿즈 덕분에 모델이 부족해도 어디서든 사진이 잘 나오고요. 아, 이분. 이분은 완벽한 하루에서 이렇게 완벽한 하루에 알바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행 잘 다녀오셨군요.

이렇게 굿즈 받으신 분들의 어떤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MBC에도 굿즈를 입고 오는 분들, 굿즈 모자를 쓰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아주 반갑게 또 이렇게 그럴 때 같은 이렇게 티셔츠 입은 분들 또 완화 굿즈 착용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273 쓰시는 분 순디 팬인데 오늘은 조용하다 해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보네요. 오늘은 어디나 한가한가 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편안하게 이렇게 음악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거리도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0: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에릭 크랩튼의 Forever Man입니다. 85년에 발표했는데요. 이 곡이 나오기 전에 에릭 크랩튼 상황이 어땠냐면 인지도는 높았지만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앨범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었습니다. 소속사에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라디오에 나올 만한 신나는 곡을 내보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제리 윌리엄스라는 작곡가에게 곡을 하나 부탁하게 됩니다. Forever Man이 그 곡인데요. 에릭 크랩튼이 데모를 듣자마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녹음할 때 최대한 데모처럼 해보려고 애썼다고 하는데요. 시들었던 인기도 이 곡 덕분에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에릭 크랩튼의 Forever Man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에릭 크랩튼의 Forever Man이었습니다. 이 곡은 Behind the Sun이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 그냥 뭐 노래도 너무 멋지지만 이 에릭 크랩튼의 기타 솔로, 특히 이 중간 기타에 처음에 들어가는 그 솔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톤이 저는 정말 괜히 이 세계 3대 기타리스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 정말 솔로가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이렇게 음을 몇 개 치지 않는데도 이 선에서 나오는 이 소리로, 톤으로 이렇게 역시 에릭 크랩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마 제 또래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그 기타리스트들, 일렉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들은 에릭 크랩튼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막 화려한 테크닉이 아닌데도 너무 멋진 톤과 너무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뮤지션이 정말 정말 손에 꼽을만 합니다. 정말 멋진 에릭 크랩튼,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에릭 크랩튼의 오늘 멋진 흥겨운 신나는 음악 잘 들었고요. 김동현님이 장보고 집에 가는 길인데 너무 신나고 좋네요. 춤이 절로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325 있으신 분, 우와 에릭 크랩튼 안 같아요 라고 하다가 앗! 기타 나오니까 바로 에릭 크랩튼 같아요. 이 곡은 뭐 맞아요. 제리 윌리엄스라는 작곡가의 곡으로 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동안 우리, 근데 그전에 이 당시의 곡들이 이런 스타일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멋진 기타리스트 에릭 크랩튼의 곡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잘 들었고요. 김희숙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 취향곡은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밝고 경쾌한 사운드의 노래예요. 귀에 박히는 헤이 헤이 후렴구와 가사도 사랑스러워서 찾아듣는 곡이랍니다. 이 곡도 아주 경쾌한 사운드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김희숙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들으셨고요. 그 뒤로 9820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송소희의 Not a Dream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야, 송소희 씨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그 성대가 정말 너무 부럽네요. 야, 성대를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우리 송소희 씨 정말 노래 이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정말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노래 그 자기의 목을 사용하는 테크닉이 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굉장히 몽환적으로 들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송소희 씨의 Not a Dream 잘 들었습니다. 김희숙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이렇게 두 장,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2527 쓰시는 분이 순디 오늘도 일하세요.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는데 순디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닙니까? 좀 쉬세요. 제가 허락해드릴게요. 일주일 정도는 휴가 가세요. 이렇게 순디를 걱정하는 애청자입니다. 라고. 겨우 일주일? 일주일 가지고 지금 저한테 걱정한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오늘 뭐 우리한테는 뭐 여러분한테는 대체 공휴일이지만 우리 MBC 라디오에는 그냥 평범한 월요일입니다. 다들 열심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생방하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래요. 2527 쓰시는 분이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어디 휴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쉬겠습니다.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냉동만두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007을 쓰시는 분, 순디라고 부르면 되는 걸까요? 언니네 집 놀러와서 순디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처음 듣게 됐는데 잔잔하니 이 시간대에 딱이네요. 평일에는 일하는 시간이라서 듣기 힘들겠지만 휴일에는 종종 저도 들으러 와야겠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목소리로 이렇게 낮게 편안하게 좀 편안한 곡들로 채우는 이 두 시간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갈수록 이 편안함을 또 이런 잔잔함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느낌이라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모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정말 좋은 곡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46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145번 버스기사입니다. 지금 강남대로에 있습니다. 비는 멈춘 상태입니다. 비는 지금 이쪽 상암도 지금 비는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45번 버스 서울 번동에서 강남역까지 왕복하는 버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완벽한 하루를 또 틀어놓고 계시는군요. 기사님 안전운전하시고요. 또 145번에 타고 계신 우리 손님들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잊으신 물건 없이 잘 하차 안전하게 우리 기사님이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벽한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잠깐 이렇게 조셔도 됩니다. 우리 145번 버스 기사님께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이렇게 쉬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0891 쓰시는 분, 순디 문자 없다는 말에 후다닥 보내봅니다. 2박 3일 가족 휴가 갔다가 귀가하는 길인데 비도 엄청 오고 차도 엄청 막히네요. 운전하는 남편 짜증내기 전에 좋아하는 신청곡 부탁해봅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야, 이 곡. 운전할 때 조금 졸릴 때 이 곡 딱 나오면은 따라 부르면서 잠이 확 깨면서 정말 스트레스 해소될 것 같아요. 이 곡 2부 끝곡으로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145번 버스 타고 계신 여러분들도 신나게 이 곡 오아시스의 곡 들으시고 또 0891 쓰시는 분의 남편분 짜증내지 마시고 이 곡으로 스트레스 푸시고 잠시 후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극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조금 깎아주는 걸 조조 할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조는 일찍조, 아침조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이른 아침이란 뜻인 거죠. 토박이 말 중엔 이슬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을 이슬 아침이라고 해서 농촌에선 이슬 아침부터 바삐 일하는 농부들을 볼 수 있다처럼 쓰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Someday 들으셨습니다. 2011 쓰시는 분이 순디도 열일하시는군요. 연휴에 혼자 일하니 씁쓸했는데 위안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저 말고도 오늘 대체 공휴일이지만 일하시는 분들 많죠. 뭐 라디오도 그렇지만 아까 버스 기사분들이나 택시 기사분들 그런 분들 정말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휴일이지만 일하고 계시니까 2011 쓰시는 분 너무 연휴에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신 라디오 틀어놓으면 아마 그래요. 좀 위안이 될 겁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혼자 일하시니까

는 분이 사연 없다고 하셔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걸어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멀리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항상 와이프가 운전하는 타이밍에 완벽한 오후 듣습니다. 저도 순며 들었네요. 아 그래요. 완벽한 하루죠. 완벽한 오후도 좋습니다. 완벽한 오전만 아니면 되죠. 제가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완벽한 오후든 뭐 뭐라고 하든 그 마음이 전달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아내분이 운전하실 때 문자 이렇게 자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7095 쓰시는 분 순디형 저도 일하는데요. 최인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인규씨 화이팅입니다. 아, 저도 그렇고 아까 그 2011 쓰시는 분 혼자 연휴에 일한다고 씁쓸해하시는 분 계셨는데 우리 인규 씨도 화이팅이에요. 고은별님, 저도 자영업자라 출근해서 혼자 듣고 있어요. 오늘 대체 공휴일에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들 열심히 사시는 그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혼자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가족들 다 놀러 가고. 혼자서 집을 지키면서 저녁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강수님처럼 농부도 있어요. 이렇게 짧게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 오늘 이렇게 혼자 뭔가 좀 공휴일인데 혼자 있는 약간의 어떤 외로움 느끼시는 분들 다 여기로 모이세요.

0: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1: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W의 Let's Groove에 이어서 Bye Bye Badman featuring 김윤주의 Daisy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지영님이 정말이지 여기 선곡 맛집이네요. 상수님 오래오래 DJ 자리에 눌러 앉아주세요. 라고 아, 눌러 앉아있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곡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0005 쓰시는 분은 상순영님 외롭진 않지만 문자 남겨봅니다. 휴일에 고생하시는 형님과 스태프분들 덕분에 즐거운 음악 산책 중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아도 완벽한 하루에 오시면은 정말 즐겁게 좋은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비님은 저는 공부하며 열심히 듣고 있어요. 튀지 않고 잔잔해서 공부하면서 듣기에 외롭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외롭지 않아도 외로워도 여기 오시면 이렇게 좋은 음악 외로우신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이 외로움을 또 달래드리니까 언제든지 좀 음악 좀 좋은 음악 듣고 싶다 그럴 때 언제든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7343 쓰시는 분 동네 산 중턱에 차 세워놓고 신랑과 커피 마시면서 완벽한 하루 듣고 있어요. 산허리에 구름과 이상수 씨 목소리가 잘 어울리네요. 힐링돼요 라고 강민홍 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야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야 정말 차 안에서 정말 그 초록색 산 위에 구름이 촥 이렇게 낮게 깔려있는 곳을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야 너무 멋있네요. 저런 데서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이렇게 또 일하시느라 좀 외로우신 분들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좀 기분이 울적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으신 분들도 오셔서 좋은 음악 산책 즐거운 음악 산책 우리 0005 쓰시는 분처럼 즐거운 음악 산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고 요즘에 좀 비가 와가지고 그 정말 더운 여름이 조금 가셨죠. 곧 가을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까지 하게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아직도 뭐 여름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을을 좀 기다리는 마음에 2696 쓰시는 분이 이 곡을 그런 마음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으셨습니다. 아직 뭐 여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이 곡 들으니까 뭔가 기대와 설렘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수연님이 양양으로 휴가 와서 바닷가에 의자 깔고 순디 방송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야, 그래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우리 좋은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부럽습니다. 김수연님. 7105 쓰시는 분, 간간이 듣는데 팬입니다. 부산에서 시흥 가는 길인데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네요. 이제 경북 상주인데 9시 도착이네요. 쌍순 만세. 9시. 밤 9시에 도착한다고요? 아직도 한참을 또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제가 끝나고 오늘 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는 배철수 DJ가 휴가를 간 가서 아마 오늘은 카더가든이 와서 스페셜 DJ를 한다고 들었어요. 뭐 그것도 들어야 되고요. 9시면 8시에 끝나니까 또 별이 빛나는 밤에 또까지 또 들어야지 도착하시겠네요. 좋습니다. MBC 라디오

함께 즐거운 여행, 즐거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네비브의 베이비 파우더 제가 들어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순 퀴즈 같이 풀죠.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82년 오늘 8월 17일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 CD, 컴팩트 디스크

CD가 컴팩트 디스크가 나왔고 아마 대중음악 CD는 한참 뒤에 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중음악 CD의 최초 음반이 아바의 음반이다. 오, 그럴 듯해요. 게다가 이제 또 레코드 가게 가면은 ABCD 순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냥 제일 처음에 아바가 꽂혀 있겠죠. 그러니까 아바 그리고 얼마나 그때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좀 좀 혁신적으로 아바가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기가 많았으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비슷한 류의 상승 퀴즈를 한번 틀린 적이 있는데 그 MTV LP 퀴즈였나? 아무튼 제가 프랭크 시나트라 그 틀렸나요? 맞았나요?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어쨌든 틀렸나요? 자 CD 한번 아바의 음반이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럴 듯하다. 저는 그렇게 물론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클래식 음반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중음악 CD라고 했으니 아바의 음반 맞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로 한번 오늘 외로운 분들 많으니까 5로 찍어보겠습니다. 외로울 땐 5죠. 자 여러분들도 외로우신 분들 한번 상승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생산된 대중음악 CD는 아바의 음반이었다. 5X.

상순 퀴즈에 이어서 아바의 댄싱 퀸 들으셨습니다. 아, 이 정도 음악이면은 최초의 CD를 만들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로 생산된 대중음악 CD는 아바의 음반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O로 찍었고요. 장정도님 정답 O. 저는 아바가 아니고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아, 그래요. 많이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래요. 정지현님 O. 유부남이자 아빠인데도 외로워요. 그래서 O. 우리 정지현님도 많이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래요. 외로운 분 많이 오늘 많이 모이셨네요. 그래도 아바의 신나는 댄싱퀸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죠. 예. 김영철님 X. 제 감을 믿어요. 그렇죠. 감으로 찍는 겁니다. 1350 쓰시는 분 정답 X로 갑니다. 몰라서 순디야 반대로. 그렇죠. 저와 반대로 가든 저랑 저를 따라가든 좋습니다. 오늘 외로우신 분들 다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갑자기 외로우신 분들이 상승 퀴즈 풀러 많이 오셨어요. 지금 문자가 아주 계속 그냥 정답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아, 그래요. 세계 최초로 생산된 대중음악 CD는 아바의 음반이 맞습니다. 1982년 8월 17일 독일의 CD 공장에서 아바의 앨범 더 비지터스가 생산됐는데 우와, 진짜 그때 나왔네요. 당시 아바의 음반사였던 폴리그램이 CD 개발사인 필립스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아바의 음반을 먼저 찍었군요. 다만 최초로 생산된 CD와 최초로 판매된 CD는 다른데요. 일반 소비자에게 처음 판매된 CD는 그해 10월에 출시된 빌리 조엘의 음반이었다고 합니다. 아, 비로 시작하는

그래요.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이 정도는 정말 상식의 순기능.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체 하기 좋은 그런 야 너 지금 세계 최초로 생산된 대중음악 CD 누구 CD였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뭐라 그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추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우리 외로우신 분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우리 오를 선택했는데 외롭다는 오죠. 그래요.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또 외로움을 또 다 같이 달래봅니다. 우리 대체 연휴의 외로움을 상승 퀴즈로 이렇게 달래로 종종 놀러 오시기 바래요.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0171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시는 곡 같이 듣죠. 한로로의 영영.

한로로의 영영 들으셨고요. 그 뒤로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으셨습니다. 그래비티는 802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비 오는 오후 집에서 책 보며 상수님 방송 듣고 있어요. 참 좋네요. 더할 나위 없이라고 하시면서 박수련 드림이라고 사연 보내주시면서 신청한 노래 존 메이어 그래비티. 아, 저도 참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노래 들으면 참 잘 어울리고 정말 우리 수련님처럼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이 노래가. 잘 들었습니다. 4183 쓰시는 분, 저는 집에 있어서 심심해요. 오늘 한마디도 못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어요. 그래서 순디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도 항상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전화라도 오면은 되게 버벅대거든요. 어쨌든 4184 쓰시는 분 이렇게 저랑 문자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로 넘어가시죠. 4558 쓰시는 분, 새벽 4시에 출근했던 자영업자,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순디의 음악을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네요. 고생하셨어요. 또 이렇게 오늘 일하시는 분들, 아까부터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쉬는 날, 대체 공휴일이지만 일하시는 분들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곧 퇴근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뭐 일하시겠죠. 하지만 그래

0: 그래도 이제 거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3: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그 대체 공휴일이라 공휴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쉬신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공휴일에 놓으신 분들 내일부터 이제 일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내일부터 일하시면서 우리 완벽한 하루에 오셔서 또 좋은 음악도 내일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전기뱀장어의 송곳니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작가는 오늘 없었어요. 신보미 작가는 지금 베트남에 쌀국수 먹으러 휴가차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없을 예정입니다. 자,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누피 만화 피너츠 이야기입니다. 찰리 브라운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이발사로 일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좀 부족합니다. 손님들이 내가 이발해준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아버지를 닮아 찰리 브라운 역시 예민하고 소심한데 어느 날 찰리는 아버지의 기죽은 모습을 보고 걱정이 늘어집니다. 그런 찰리에게 늘 담요를 끌고 다니는 라이너스가 조언을 해줍니다. 찰리, 아빠들한테는 많은 격려가 필요해.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이라고 여기는 아이들에게 하루하루 근근히 파김치처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지 짐작이 갑니다. 매번 야구에서 저도 매번 또 야구 연습을 하는 우리의 꿋꿋한 찰리 브라운이 인생의 비밀을 알아냈다며 스누피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비밀이란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살아가는 거야. 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지. 자, 8월 17일 월요일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첫 곡으로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 나온 찰리 브라운이 익숙해질 때까지 살아가는 거야. 이 말이 요즘 제가 조금 지니고 있는 마음가짐하고 조금 비슷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배철수 DJ를 대신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음악 캠프 진행을 맡게 된 스페셜 DJ 카더가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철수 DJ의 휴가로 스페셜 DJ와 함께하고 있고요. 배우 ELC, 배순탁 씨 뒤를 이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8102님께서 세상 어색하고 굳었네요. 이게 느껴지시는군요. 제 나름 이제 호방하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음악 캠프 시그널 송을 듣는 순간 급격하게 긴장이 확 되면서 아무튼 티가 좀 났군요. 죄송합니다.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좋은 음악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들으시면서 소감 나누시고 또 마음에 드는 곡은 담아가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미니메시지로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미니 어플과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럼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1부, 2부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 동서, 도드람 한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치즈착.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홍경화님이 신청해 주신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이었습니다. 1824님께서 목소리 듣고 장기하님인 줄 알았어요. 두 분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너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킨더조이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니까 시작부터 제가 약간의 알 수 없는 좀 억양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도 제가 원래 같으면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될걸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제가 약간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모비의 포쉐린이었습니다. 엄나영님,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5학년 김재희입니다. 저희 삼촌이랑 닮아서 놀랐어요. 재희군 삼촌이 굉장히 미남이시군요. 삼촌이 굉장히 미남이세요. 재희군, 삼촌이랑 저랑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삼촌이 굉장히 미남이시네. 고맙습니다. 박민우님께서, 카모마일님, 수염 너무 멋져요. 혹시 나중에 다 깎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수염을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이 상태를 계속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이 모양새를, 이 꼴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라 조금 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수염 관리법은 저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조금 뭔가 삐져나온 것 같은 구간이 있으면 가위나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해주고, 이 수염은 균일한 길이로 밀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조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2002님께서 보드게임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요금이랑 성인 요금이 다른데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고객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참 난감하네요. 그래서 그냥 오시는 모든 분들께 신분증 검사하려고요. 지금은 음식 주문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지치네요. 일하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요. 샘 헨쇼우의 Take Time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고객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복을 입고 있는데 신용카드 만들겠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경험담이 가까운 그런 사연이네요. 좋습니다. 2002님의 신청곡 샘 헨쇼우의 Take Time 듣겠습니다.

0: Remember fainting to release my semen. Swear I had a demon underneath my cover.
1: NBC FM for you.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올여름은 참 중간이 없는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복절 연휴 내내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경남 거제는 무려 이틀 동안 9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양인데요. 지금은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긴장은 계속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우려가 큰데요. 산 주변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강한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지금도 강원 내륙과 충청, 경남 일부로 소나기가 지나는데 내일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드로잉은 가장자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사물의 가장자리에 집중하라는 말이다. 중심에는 하나의 사물이 응집돼 있어 그것만 보이지만 사물의 가장자리에서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여러 사물들을 두루 살필 수 있다. 가장자리를 보면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 여러 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심과 주변부, 한 가운데와 가장자리, 중앙과 변두리, 그리고 인싸와 앗싸가 있다. 중심과 중앙은 견고한 데다 꽉 막혀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에 비해 주변과 가장자리는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서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변화는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시작된다. 가장자리는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생각해보자. 단풍도 나뭇잎의 가장자리부터 물이 든다. 얼음도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한다. 거친 돌멩이도 바람과 비에 쓸려서 가장자리부터 둥그러진다.

경원이는 오늘 가장자리에 대해서 생각한다. 가장자리는 구분과 경계의 가로막힘을 뚫고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이다. 지난 6월 그래미가 5개의 신설 부문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부분의 첫 수상자로 유력한 BTS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 있는 그대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그래미를 보이콧했다. 전 세계에 아미가 들고 일어나 BTS의 발언을 지지했다. 놀란 그래미 측은 이를 재검토하겠다며 기세등등한 자세를 낮췄다. 일찍이 미국과 백인과 남성으로 또아리를 틀어올린 세계의 중심을 그 가장자리에 있는 아시아의 청년들이 세차게 흔들고 있다.

0: 집.
1: 네, 카더가든은 오늘 에이어 들으신 곡 BTS의 스윔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골라온 곡들도 대부분 엄청나게 히트한 중심에 있는 곡이 아니라 이 원고처럼 약간 가장자리에 있는 음악들. 오늘 몇 곡 들려드리고 내일 또 화요일 3, 4부에는 통으로 1시간 동안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나님, 봉제인간 티셔츠 너무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밴드 봉제인간의 이번에 새로 나온 굿즈 티셔츠인데요. 봉제인간은 저랑 절친한 밴드이기도 하지만 티셔츠를 정말 잘 만드는 밴드입니다. 여기까지만 칭찬하겠습니다. 그리고 9436님, 사자성어님, 음악캠프 나오신다고 해서 알람 맞춰놓고 들어왔어요. 역시 목소리 너무 잘 어울려요. 참, 직장인들은 언제 시즌 다시 시작하나요?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잘 어울린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기다리시는 그 직장인들 시트콤은 곧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고요. 아마 티저 영상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서 금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음악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져온 음악인데요. 아, 이 노래를 틀어주신다니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제 추천곡은 이제 에어의 리멤버라는 곡인데 이게 비건 버전입니다. 프랑스 듀오 에어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영국의 프로듀서 비건도 너무 좋아하는데 비건이 본인 방식대로 에어의 곡을 조금 재조립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에어 리멤버 비건 버전 듣겠습니다.

네, 에어의 리멤버 비건 버전 듣고 오셨고요. 피디님께서 또 약간 친절하게 에어의 원곡 버전을 앞에 먼저 좀 틀어주시고 뒤에 비건 버전도 틀어주셨습니다. 약간 차이라고 한다면 영국의 프로듀서 비건은 조금 드럼 비트,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브레이크 비트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프로듀서라서 드럼이 상당히 앞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듀서입니다. 정현진님, 가든님, 라디오 DJ 체질이시네요. 목소리 좋고 진행도 잘하시고 오늘 휴일인데 출근해서 우울했는데 카디님 보니까 좀 위안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이 두 번째 경험인데 음악 캠프에서 또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칭찬 드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음악도 만나보겠습니다. 7351님, 친구들이랑 가평에 레일바이크 타러 왔는데 비 쫄딱 맞고 탔어요. 고생 좀 했지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추억이네요. 킹 프린세스의 오하이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 쫄딱 맞는 것만큼 또 추억이 쌓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기분도 사실 맞기 시작할 때 처음에 딱 맞을 때만 약간 당황스럽고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 맞는 도중에 맞다 보면은 또 괜찮습니다. 친구분들과 좋은 추억 쌓고 오시길 바라면서 신청해 주신 곡킹 프린세스의 오하이오 듣겠습니다.

0: That was a good one.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오늘은 저 카더가든이 DJ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52분 17초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1시간이 다 갔네요. 잠시 후 3부에는 매주 5편의 영화를 챙겨보는 영화 애호가이자 3마리의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 김세윤 작가님과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되는데요. 3부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2부 끝곡도 전해드릴게요. 6130님이 신청해 주신 선셋 롤러코스터의 마이 진지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흔히 속상했던 순간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처방도 있습니다. 예컨대 야구에서 투수가 중요한 경기를 망쳤을 경우 그 상심이 계속 남아서 슬럼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가는 잊어버려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정확히 복기하도록 도우면서 어떻게 던졌는지 하나하나 떠오르게 한다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 계속 싫어하기보다 건조하고 꼼꼼하게 분석해버리기. 오히려 개운해질 수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했습니다. 한소민님, 정원님이군요.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MBC 비번 찾아 들어왔어요. 선곡 너무 좋아요. 제 감성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비번 찾는 과정이 조금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어떻게 단번에 잘 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 7111님, 카더가드님 원체 목소리가 좋으셔서 라디오에도 잘 어울리시네요. 많이 힘들 때 카더가드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울적한 일이 있을 때제 노래를 들으면 성질이 더 나요. 그래서 저는 제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런 아주 감사한 글들을 보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누군가한테는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름휴가로 자리를 비운 배철수 DJ를 대신해 저 카더가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은 한 시간도 잘 부탁드리고요.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카더가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오늘은 스페셜 DJ 카더가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세윤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신기하네요. TV로만 뵙던 분이 이렇게.
1: 근래에 이렇게 수염을 조금 많이 기르고 다니는 사람과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 아니요, 영화에서만. 네. 최근에 오디세이에서 네. 맷 데이먼 수염 정도. 네.
1: 그래도 어떻게 좀 견딜만 하십니까?
2: 예, 맷 데이먼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2: 네.
1: 저는 처음 뵙는데 네네. 이상하게 저는 사실 조금 편안합니다. 작가님의 인상이.
2: 아, 그죠?
1: 워낙 선한 네. 인상을 지니고 계셔서.
2: 흔하게 생겨서.
1: 예, 근데 반대로 저는 조금 이제 약간 공격적인 인상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2: 네, 아니에요. 네.
1: 고양이 세 마리 모시고 있는 집사시라고 들었습니다.
2: 그죠. 원래는 강아지만 두 마리 있었는데. 네. 그 아이들 하나씩 이제 무지개다리 건너고. 네. 그 사이에 고양이가 어떻게 한 마리씩 들어와서. 강아지 아빠였다가. 네. 이제 고양이 집사가 됐습니다.
1: 확실히 다르시죠?
2: 강아지는 계속 저를 우러러 보았다면 고양이는 계속 저를 내려다보죠. 그래서 고양이와 살면서 조금 더 자존감이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고양이는 네, 그렇습니다.
1: 고양이들이 그렇죠. 조금 내려다보는 기질이 있죠. 고양이들이.
2: 네. 확실히 좀 모시는 느낌이 더 강하긴 합니다.
1: 저도 네.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2: 지금 몇 살이에요?
1: 지금 이제 7살 정도인데 이 친구는 조금 성향이 조금 하이브리드

0: 재개봉이긴 합니다. 2018년에 한번 개봉했다가 네. 그때 많은 관객을 만나지 못한 강아지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1: 네.
0: 한국 애니메이션.
1: 아, 한국 애니메이션.
0: 네, 한국 애니메이션 오늘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영화의 제목은 길 위에 뭉치예요. 이게 2018년에 개봉할 때는 언더독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언더독으로 개봉해서 잘 안 됐죠.
1: 네.
0: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4K 리마스터링을 하고 뭐 편집도 고치고 새로 개봉하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반성을 하고 언더독 내가 너무 제목에 힘을 줬다.
1: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언더독으로 규정했다라는 좀 생각을 하셨어요.
0: 그리고 이게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이 함께 와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만드신 다음에 그래도 애니메이션은 아이들만 보는 것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보고 싶은 욕심에
1: 네.
0: 어른들을 겨냥한 제목을 지은 거죠.
1: 네네.
0: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아이들은 언더독이 뭐지?
1: 그렇죠.
0: 예,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 위에 뭉치라는 제목으로 다시 개봉을 하게 되고요. 이 영화를 만든 오성진 감독님이 누구시냐면 2011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연출하신 분이에요.
1: 네.
0: 이게 지금까지도 한국의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가운데 흥행 아직도 1등입니다.
1: 네네.
0: 하츄핑도 그리고 뽀로로도
1: 못 넘었군요.
0: 아직까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이기지 못했어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 220만 명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록이고
1: 네.
0: 지난해인가요? 사랑의 하츄핑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1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는 거의 독보적인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감독이 그 뒤에 이제 그 마당을 나온 암탉 원작이 있었잖아요.
1: 네.
0: 원작이 없는 감독 본인이 이제 시나리오 써서 만든 게 그 당시의 언더독 이번 주에 개봉하는
1: 길 위에 뭉치.
0: 어떻게 시나리오를 썼나 얘기를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강아지 키우고 또 고양이랑 살다 보면 주말에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나도 모르게 볼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0: TV 동물농장.
1: 그렇죠.
0: 내가 이거를 굳이 뭐 볼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은 마침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이렇게 그 그렇죠. 프로를 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러니까 좀 학대받는 조금 안 좋은 조건에 있던 그 시추의 얼굴을 보았대요.
1: 네.
0: 근데 카메라에 잡혀 있는 시추의 얼굴과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추의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뭔가 내가 한편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주인공은 다 유기견
1: 네.
0: 그리고 들개들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면 이 뭉치라는 아이는 약간 보더콜리로 좀 짐작이 되는데 좀 덩치가 있는 아이를 어떤 사람이 차에 태우고 산에 와요. 그러니까 산기슭에 와요. 그래서 사료 한 포대와 함께 그 아이를 놓고 갑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뭉치란 아이는 뭐 당연히 자기를 데리러 오겠자고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려도 그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선가 시추를 비롯한 한 무리의 강아지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따 또 새로운 놈이 왔구만.
1: 사투리 쓰네요. 이 친구들.
0: 네. 왜냐하면 그 시주가 박철민 배우님이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시주가 이제 신참 유기견 뭉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뭉치는 아직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보자마자 뭉치 주인이 놓고 간 사료부터 일단 다 동을 낸 다음에 너 여기 기다려봐야 주인 안 온다라고 해서 그 유기견 무리를 따라가는 뭉치의 이야기가 시작이고요. 그렇게 재개발 지역이라 사람이 다 떠난 곳에서 이제 겨우겨우 먹을 거 구하며 살아가던 유기견들이 산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들개 무리와 만납니다.
1: 아, 눈물 나겠네요, 이거.
0: 그 들개 무리 중에는 밤이라는 네. 그 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러브라인이. 네. 그래서 우리 뭉치는 남자아이고요. 들개 밤이는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테토녀.
1: 그렇죠.

0: 자체가 좀 더 저한테는 직관적으로 와닿고 감정이 네. 좀 더 와닿기도 한데 또 희소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또 가족 영화거든요.
1: 네.
0: 이 동시에 들어있는 맞아요. 희소가 제가 두 개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2: 그리고 영화가 오프닝부터 이렇게 딱 그 오프닝 첫 장면부터 네. 한국의 풍경 이미 분명한 약간 좀 한국화나 좀 동양화의 느낌도 있는 색감으로 아. 한국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그 유기견 무리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마당을 나온 암탉도 굉장히 네.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박철민 씨가 하드캐리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웃음이 터지는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0: 네.
2: 이 유기견 무리들이 좀 웃겨요. 거기 치아와와 무리도 있어요. 치아와와 무리의 암컷과 수컷의 이름은 하나는 아리, 하나는 까리.
0: 아,
2: 그래서 아리까리 치아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군견이었던 걸로 짐작되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잃어버린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개코 삼촌이 계십니다.
0: 개코 삼촌. 네.
2: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셰퍼드로 좀 그렇죠. 짐작이 되는 그래서 다양한 종의 강아지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함께 모여 사는 데서 생각보다 꽤 많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역시 그래도 이런 애니메이션은 빌런이 있어야죠.
0: 그렇죠.
2: 그래서 메인 빌런은 역시 인간입니다. 예, 이 강아지들을 잡으러 다니는 네. 일명 사냥꾼이라는 메인 빌런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그 메인 빌런을 피해서 과연 이들은 이 한반도에서 이 넓지 않은 땅에서 사람이 없는 자유롭고 안전한 어떤 지상 낙원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 여정을 따라가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길이의 뭉치.
0: 이준혁 배우님이 상당히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냥꾼 역할로 나오셨네요.
2: 메인 빌런 너무 무서워요.
0: 그러니까요.
2: 이게 제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그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0: 네. 네.
2: 사냥꾼 나갈 때 제 옆에 그 남자아이가 막 뭐라고 욕했어요. 저런 네. 이러면서 예. 아, 심한 적은 아니지만 네. 모든 아이들의 미움을 살 수 있는 캐릭터를 정말 잘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인공 뭉치는 도경수 씨
0: 네.
2: 그리고 도경수 씨가 연기하는 뭉치가 한눈에 반하는 밤이라는 캐릭터는 박소담 씨.
0: 박소담 배우님.
2: 네. 네. 그런 우리에게 좀 친숙한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제가 처음 골라온 노래는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면 누군가 등장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시퀀스가 있어요.
0: 아.
2: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승환 씨도 아마 이 노래를 그 반려동물 생각하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승환의 지구와 달과 나 먼저 골랐습니다.

0: 네, 이승환의 지구와 달과 나 들었습니다.
1: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보통 이제 TV용 애니메이션,
0: 네.
1: 그리고 극장으로 만드는 것도 유아용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인데 조금 더좀 저학년을 위한 애니메이션 쪽으로 한국은 조금 몰려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런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필요하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쪽의 애니메이션으로만 좀 특화되어 있어서
0: 네.
1: 우리가 항상 뭐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이나 픽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보여주러 데리고 갔다가 옆에서 부모가 더 울고 나오는 이제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수 있는 작품의 영역이 좀 그러니까 컸으면 좋겠다까지는 아니고 심지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수준이거든요.
0: 네,
1: 근데 거의
0: 맞습니다.
1: 그 비어있는 영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자리를 좀 채워가는 게 마당을 나온 암탉 뒤에 이제 이번 주에 다시 개봉하는 기류의 뭉치라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아이들로서는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아빠? 하고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영화 만들고 이제 야외 상영 같은 거 하면 아이들이 영화 보면서 엄마 저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거기에 대답을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제일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0: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다 같이 보고 이제 스크린만 보고 앉아 있다가 끝나고 그냥 스크린에 보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바라보고 나서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할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어쩌면 2018년보다 지금이 더 관객을 만나기에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때보다는 훨씬 더좀더 성숙 좀더 성숙한 반려 문화가 한국에 좀 자리를 잡았고
0: 그렇죠.
1: 아무래도 뭐 유기견이나 아니면 개농장이나 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좀 대중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지금 더 관객 만나기에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0: 저는
1: 기류의 뭉치.
0: 제가 이런 경험을 좀 해보고 싶네요. 제가 아이가 있다면 같이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는 저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느낄 수 있는 바가 서로 다르고 그것이 공유까지 가능하다면 너무 좋은 관람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래서 한국을 무대로 한국의 애니메이터들이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한국의 강아지들로 만든 작품입니다. 기류의 뭉치. 그래서 강아지 아빠, 네. 폴리 아빠 카더가드님께도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
0: 감사합니다.
1: 마지막 곡은요, 또 역시 강아지가 주인공인 외국 애니메이션 중에 환상의 마로나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 Happiness is a small thing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쉬운 영화라서 잘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올라가요.
0: 전남.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금 소나기도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과 강원도, 영남 쪽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모레까지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벼락과 동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 예보가 있는 만큼 모레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우산 꼭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일은 충청과 전라권, 경상권에 최대 3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거제에 이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이쪽으로 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큰 만큼 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낮 동안은 무덥겠는데요. 30도 웃도는 낮더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벌써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는 제 추천곡 테리 컬리어의 러닝 어라운드 포그 시티 믹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거리를 조금 걸으면서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확 좋아져가지고 그 기분 여러분들께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5903님 정원님 내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방학 동안 개학하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하루 전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혹시 카더가드님도 개학 전날 이런 기분이셨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개학 전날에는 저도 당연히 너무 무기력하고 아 내일부터 다시 학교를 가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 정말 잘했습니다. 왜냐면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저를 길러주신 고모님께서 제가 안 일어나면 제 다리를 발로 밟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기분을 조금 이제 학창시절 때는 몰랐다가 오히려 어른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아 늦잠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혹시 5903님도 부모님께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아침에 다리를 살짝 밟아주실 수 있냐고 조금 물어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네, 그 방법 추천드리겠고요. 이문경님, 카더가드님 때문에 기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완전 생초보이지만 언젠가는 카더가드님처럼 연주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방송 들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기타는 시간을 들이시면 절대 악기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잘 해보시길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음악도 만나봐야죠. 정재윤님, 이매진 드래곤스의 벌즈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또 백현준

님께서 저도 신청곡 있습니다. 폴스의 마운틴 앳 더 게이츠 신청합니다. 그럼 정재윤님의 신청곡 이매진 드래곤스의 벌즈 그리고 백현주님의 신청곡 폴스의 마운틴 앳 더 게이츠 듣고 오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Birds 그리고 Force의 Mountain at My Gat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 Force는 한동안 정말 좋아했었던 밴드인데 조금 오랜만에 곡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어떤 기운을 좋아했었는지 바로 알아차리고 저도 모르게 볼륨을 크게 올려놓고 저도 좀 한동안 같이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2613님, 전 계약 아니고 출근인데 품만 사직서를 꺼내고 싶은 요즘이에요. 퇴사 못하게 잔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아, 퇴사를 못하게 잔소리를 해드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퇴사를 권유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모르겠네요. 하여튼간에 저는 2613님의 행복을 빕니다. 김문정님, 가든님 왜 살 빼셨어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한 98kg 정도까지 갔었는데 저는 사실 전혀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 안 하다가 혈압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7인데 벌써 고혈압은 조금 오버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서둘러서 다음 곡 갈게요. 3014님, 음악 캠프에서 처음 듣고 빠진 노래 LP의 Lost on You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듣겠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쉐보.

다른 팬들처럼 잘생겼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는데 제가 대문자 아이라서 그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잘생겼다라고 소리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대신 이렇게 문자로 말씀드려요. 내일부터 방영하는 땡플릭스 예능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한 마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함께 하니까요. 제가 골라온 끝곡 보즈 오브 캐나다의 In a Beautiful Place Out in the Country 들으시면서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남혜정,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켓 카더가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직함이나 지위 같은 명사를 목표로 삼고 달립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며 깨달은 건 삶의 진짜 본질은 동사들의 집합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만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타인을 조용히 돕는 행동들이 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누군가를 기쁘게 만나고 다정함을 만드는 수많은 동사들로 하루를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0: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1: 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하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 인류사를 살펴보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아마존 정글의 금주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형 유토피아를 원했지만 노동자들의 폭동으로 실패했고요. 영국에서는 사유 재산을 없애고 평등한 노동과 교육을 목표로 하는 협동 공동체를 이루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생태학적 혹은 종교적 유토피아를 바랐지만 비극으로 끝난 경우도 많대요. 실패한 유토피아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인간은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자유의지의 존재라는 것, 동시에 언제나 더 나은 환경을 꿈꾸는 희망의 주체라는 거겠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17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였습니다. 오늘은 유토피아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마침 지난주에 듣게 된 얘기가 유토피아 얘기였어요. 근데 이 어원이 그 토마스 모어가 만든 단어래요. 근데 일단 어디에도 없는 이라는 없는 곳이라는 걸 뜻하는 OU로 시작해서 오토피아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단어에 그냥 좋은 곳을 뜻하는 이 유토피아가 합쳐진 말, 즉 실존할 수 없음을 이미 그 단어 안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저도 유토피아 하면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는 해요. 1192님은 저는 진짜 큰 거 안 바라고 일하는 만큼 돈 받는 세상이 저의 유토피아인데 어디 없을까요? 여기서는 제 노동에 비해 월급이 너무 귀엽거든요. 아, 이분은 진짜 그냥 큰 거 바라는 게 아닌데.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화 시대에 모두가 꿈꾸는 최저점의 유토피아도 아니죠. 그냥 세상일 텐데요. 빨리 노동하시는 만큼 고생의 양과 월급이 딱 마주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192님께. 9724님은요. 대장부엉, 고영배 스포항에서 아직도 오프닝 때 주먹 꽉 쥐고 긴장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러셨나요? 라고. 맞아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스포항에 출연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래요. 예, 이게 좀 항상 그 긴장감이 올라오고 호흡도 살짝 올라오고 목구멍도 살짝 좁아져요. 근데 그게 저도 되게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도 무사히 오프닝을 잘 마쳤고요. 오늘 3, 4부 절찬리 상영 중 하는 날이죠.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하고 문학 작품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 사연 받을 거예요.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오늘 대체 공휴일입니다, 광복절. 부엉이들은 뭐 하면서 어디서 누구랑 하루 보냈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 이야기와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있고요. 자, 이번 주에도 부엉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화 예매권 선물 있습니다. 내 모녀의 특별한 여행기이자 장르의 공식을 비튼 색다른 가족 복수극 영화 경주기행인데요. 이정은, 공효진, 박소담, 이연 배우가 한 가족으로 만나서 전에 없던 블랙 코미디와 위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8월 26일에 개봉하는 이 영화 극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셔는
3: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씻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5: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흔들리는
1: 시간 속에 한여름밤 별밤에서 펼쳐지는 음악 축제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세 번째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주인공은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0: I'm a little rusty.
1: I'll hum it for you.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실리카겔의 노페인 듣고 왔고요. 김성호님이 휴일에 듣는 거 처음입니다. 늘 퇴근 시간에 듣다가 집에서 찾아 듣는 느낌도 너무 좋네요. 저도 너무 좋네요. 이게 진짜 찾아서 듣는다라는 것. 항상 그냥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뭔가 하는 어떤 뭐 퇴근길 이때 들어주시는 루틴에 정착되어 있는 별밤 얘기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데 그런 루틴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 굳이 찾아서 들어준다라는 거는 진짜 별밤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1482님, 오랜만에 출석하는 한의사 부엉입니다. 휴일이지만 할 일도 없고 병원 열어도 바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원들 쉬게 하고 아내랑 둘이 나왔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바빠서 혼났네요. 그래도 휴일에 문 열어줘서 감사하다는 환자분들 말에 보람을 느꼈어요. 너무 바쁘셨겠다. 왜냐면 저만 해도

우면서도 동시에 근데 그 기분이 휑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우리 사람들의 감정이란 게 신기하죠. 당연히 차가 좀 없고 덜 북적거리면 좋은 건데도 이 묘한 이질감이 우리를 또 조금은 쓸쓸하게 만들지요.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또 신청곡 기다리면서 제가 또 스포항에서 열심히 영업했던 곡이군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상은의 그대 떠난 후 듣고 올게요.

이상은의 그대 떠난 후 이어서 빅나티 피처링 10cm의 정이라고 하자 듣고 왔습니다. 지금 또 이동 중인 분들 계시는군요. 이경진님은 어제 아기 돌잔치 끝나고 오늘 가족끼리 부산 놀러 왔어요.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와서 조심히 가고 있습니다. 돌잔치 끝나니 후련하네요. 아이고, 어제였군요. 뒤늦게지만 저도 같이 축하드릴게요. 빗길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군요. 강혜찬님, 10년 지기 친구랑 연휴 동안 울진, 영덕, 동해 여행하고 서울 올라가고 있어요. 국도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라디오 들으며 잠 깨는 중 문자는 처음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지금 한창 여행 중인 분들 많이 계시죠. 울진, 영덕, 동해. 아, 약간 그 빗길 조심은 다들 진짜 유의하십시오. 예. 네. 양손으로 핸들 꽉 잡고. 알겠죠? 앞으로도 문자 종종 보내주세요, 예찬님. 0574님은 연휴 때 사랑하는 남편이랑 속초 여행 와서 다 여행 가셨어. 시원한 파도 소리와 바람 느끼고 이제 서울 갑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휴게소 진입마저 막힐 정도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그래요. 안전운전 해야 된다라는 잔소리 약간 사면타였습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행복한 시간 보낸 분들 많네요. 마마스건의 굿 러브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커다란 가방에 중요한 서류와 귀중품들을 챙겨 넣었다. 내일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인터넷이랑 TV 이전 설치 요청을 하고 이사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들러 엘리베이터 이용료 결제를 해야 하고 벌써 여섯 번째 이사인데도 빠뜨린 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이사를 앞두고 할 일이 해도 해도 끝도 없다는 생각에 요 며칠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나 보다. 남편은 포장 이사할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하고 아들은 아직 이사 전인데 왜 벌써 힘드냐고 묻는다. 살던 집과 이사갈 집의 구조가 다르고 가족들 동선에 맞춰 가구가 들어가야 하니 이사 당일까지 아니 그 후에 정리를 다 마치기까지 직접 움직이고 체크할 게 산더미라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제야 알겠다는 듯 남편은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딱 2년만 더 수고하자고. 그럼 그 다음엔 진짜 우리 집을 사서 당신 신바람나게 이사 준비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이다. 그게 어디 쉽나. 괜한 허세 부리지 말라고 눈을 흘겼지만 말만이라도 고마웠다. 거기다 아들은 이사가면 방 정리는 혼자 다 할 테니 걱정 말란다. 혹이나 그러겠다 싶었지만 제발 그래주면 엄마 소원이 없겠다고 받아주었다. 가끔 얄밉기도 하지만 이만큼 서로를 생각해주니 그걸로 됐다. 새 보금자리에서의 좋은 날들을 꿈꾸며 무언의 화이팅을 외쳐본다.

권순관의 이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안정민님 사연으로 꾸몄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가족은 여섯 번째 이사를 합니다. 포장이사라고 해도 챙길 게 왜 그리 많은지 아마 열 번을 해도 열 번 다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무사히 이사 끝내고 그날 저녁엔 다 같이 둘러앉아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며 또 으쌰으쌰 해봐야겠죠. 진짜로 우리 집 마련해서 이사하는 그날까지 잘 살아보자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민님이 이사 수장이시군요. 이건 정말 이사할 때 다 끝나고 퇴근해서 몸만 와보는 사람들은 이사라는 게 어떤 일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사라는 게 결정되고 한 수주 전부터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 저는 일단 그런 것도 생각나네요. 이렇게 렌탈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정수기부터 뭐 비데 이런 거 뭐 신청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또 뭐 가스는 언제 신청해놔야 되고 와 저는 진짜 그때 살이 쭉쭉 빠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뜩이나 저 그런 거를 좀 무서워한단 말이죠. 근데 일단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포장이사라고 하니까 다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고생 같은 거 없는 줄 아는 많은 분들은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민님 너무 고생하시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말 한마디만으로도 다 괜찮아지는 게 또 정민님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한테 뭐 그 말 하나마나 한 얘기 뭐 할 필요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헤아려서 말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요. 이렇게 또 힘을 내고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정민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 혹은 마음이 안녕한지 안부를 묻고 그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듣겠습니다.

스텔라 장의 지금을 사랑해 이어서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들으셨고요. 0196님이요. 결혼 기념일이자 아기 50일이라 오랜만에 남편과 저녁 데이트 나왔어요. 친정 엄마가 아기 봐주신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밥 먹고 전화하니 아기가 1시간째 울고 있다고 하네요. 아쉬운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지만 짧게나마 둘만의 시간 보내서 좋았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날들이 많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기념일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정말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실 정도로 지난 50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물론 행복한 날도 많으셨겠지만요. 이렇게 좋은 날 저희 별밤에서도 축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182님, 7살 아이가 대장부엄 목소리 예쁘다면서 신청곡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와 자전거 산책 나가며 요즘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토이 스토리 5 OST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들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아이가 부엉이 좋아 그러네요. 부엉이는 진짜 알면 알수록 좋아할 구석밖에 없는 새라는 것을 우리 7182님이 조금 더 재미있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환영하는 의미에서 선물도 보내드리겠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함께 들을까요? I knew it, I knew you.

0: knew it.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8611님이 고1인데 내일 개학이라 너무 속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마음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정말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막상 또 내일이 시작되면은 원래의 또 그런 템포가 찾아지면서 또 다음 주말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FM for you.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박상현 작가님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음주우엔 팀앱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0: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부엉이 여러분들 박상영입니다.
0: 작가님 지난 몇 달에 비해서는 오늘 상태가 조금 괜찮게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1: 근데 힘들었어요. 지금 어제까지 제가 홍보 스케줄을
0: 그게 이제 좀 일단락이 됐나요?
1: 맞아요. 이제 딱 한 달 동안 했는데 거의 30개 넘게 했거든요.
0: 그러니까.
1: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이돌
0: 선별한 걸 텐데
1: 선별을 했죠. 했고 근데 또 출판사에서 힘겹게 이제 또 잡아주신 것도 있는데
0: 그럼 또 해야지.
1: 맞아요. 거절드리기가 또 죄송해서 지방 가는 것까지 싹 다 하고 왔더니 그야말로 제가 약간 그토록 꿈꾸던 투어스의 삶을 살고 있었다.
0: 그래.
1: 그래서 그 이나 디자인님이 저한테 그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아이돌 그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진짜 힘든 일이다라고 했던 거 절감했어요.
0: 이제는 아시겠죠?
1: 네.
0: 그거에 이제 몇 배.
1: 훨씬 힘들겠죠?
0: 애가 되는 일이니까.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조금 나아진 느낌은 그 전에 그러니까 저도 좀 저랑 박상현 작가는 좀 꽤 비슷한 부분이 좀 어느 부분에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너무 바쁠 때 약간 영혼 빼놓고 있는 느낌 있죠.
1: 그렇죠.
0: 너무 힘들 때 그거에 생각을 별로 안, 뇌 빼는 느낌?
1: 맞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0: 그래서 동공이 아까 풀어져 있는 그 느낌 있었는데 오늘 다시 제 눈으로 돌아왔어요.
1: 아, 다행입니다.
0: 네, 이제 좀 발이 땅에 붙는
1: 이제 다 끝나서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1: 너무 행복하고 예, 일상으로 온 느낌이에요.
0: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1: 손언웅님께서 네. 박상영 작가님 이금희 아나운서 프로그램 나갔을 때 제가 슈퍼스타라고 보냈는데 콕 집어서 읽어주시더라고요.
0: 이런 것도 잘 보이죠 우리.
1: 그리고 여기가 또 K사랑 다르더라고요 시스템이.
0: 아,
1: 우리는 프롬이 이제 작가님이 선별해 주시는데 K사는 실시간으로 오는 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매 눈으로 좋은 말 있으면 다. 아니야?
0: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래요.
1: 아니야, 내가 또 잘못 본 거야 시스템을?
0: 아니면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다른가?
1: 모르겠어.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엄청 많이 떴었는데 문자가. 아무튼 그럼 나중에 그거는 네,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하고요.
0: 시시비비까지. 대체로 요새는 좀 그래도 한번 작가진이
1: 네.
0: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0: 근데 뭐 아무튼 이금희님은 네. 좀 다를 수도 있겠고.
1: 네.
0: 이재영님은요, 2주 전 좋아하는 단골 손님한테 번호 물어볼지 말지. 그래, 사연 보였는데. 그분도 그

0: 그리고 남자친구 없다고 했어요. 하하하하하.
1: 와 이거 우리 진짜. 사실은 부엉이들과 제가 결사반대했었는데
0: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봤잖아.
1: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희망을 봤던 분이 이제 대장부엉이었는데
0: 나랑 또 몇몇 부엉이 있었어.
1: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그 진짜. 어떤 플러팅의 온정이 남아있었다.
0: 온정이라뇨. 예. 아무튼 근데 야 재영님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 이거 지금 두 분 잘 되시면은 별밤으로 그 어떤 코트 하나
0: 코트?
1: 예, 저희 이름으로 하나
0: 아니 뭐
1: 나도 슬쩍 껴가야 되겠어.
0: 바나나 맛 우유 정도.
1: 아 그것도 왜 일종의 코트죠. 예, 아, 하나 부탁드립니다.
0: 진짜 네. 너무 기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 재영님을 막아서고 가로막고 하던 모든 분들은 빨리 재영님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하세요.
1: 축하합니다. 예, 예. 제가 막았습니다.
0: 여기 제일 큰 대장이군요. 네. 자, 아무튼 빠르게 우리 박상영 작가에도 새로운 소식까지만 짚겠습니다.
1: 네.
0: 8월부터는 대도시의 사랑법 속 단편 제희의 스핀오프 여름 복숭아 파티
1: 네.
0: 이 연재가 예정되어 있고요.
1: 네.
0: 그 다음 작품 컨셉이 벌써 나왔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1: 네, 맞아요.
0: 제가... 무당 나오는 오컬트 소설.
1: 네.
0: 너무 재밌겠다.
1: 일단 여름 복숭아 파티는 연재 시작했어요.
0: 오케이.
1: 예, 열었고 오컬트 소설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지푸라기를 쓰면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약간 갈피가 잡혀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완성하려고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관련 콘텐츠 지금 좀 보고 계십니까?
1: 저는 언제나 보고 있죠. 저는 되게... 이거 사실은 제가 인간 무속이죠, 사실.
0: 아 그래, 예. 약간 좀 용해 보이기도 해.
1: 근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장군 쪽이고.
1: 좀 그런 얘기를 솔직히 들어요. 눈이 그래. 보통 눈이 아니다.
0: 아니야, 아니야. 예.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할 수 있어. 그 뭐죠? 칼 위에 서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1: 칼춤이요?
0: 아니 왜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작두.
1: 아 작두. 아.
0: 작두급 돼.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예.
1: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금 모르겠지만.
0: 아 근데 급이 있대요.
1: 아 작두가 급이
0: 모든
1: 있어요?
0: 모든 무당분들이 작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래.
1: 아 또 약간 고귀한 분들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0: 완전 약간 끝판왕 느낌.
1: 감사합니다.
0: 예예. 네. 자 그렇고요. 이제 절찬이 사연주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이 시간 문학 작품 함께 읽고 그 속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 받고 있죠. 이번 주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 소개해 주시죠.
1: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10km라는 이정표를 봤다. 바다가 가까이 있지만 수심이 얕고 이렇다 할 평야가 있지도 않은 무진. 그곳의 유일한 명물은 바로 안개다. 안개가 무진을 둘러싸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는 것만 같다. 조만간 장인어른의 제약회사 상무이사 자리에 오르기로 한 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고향 무진을 찾았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과거의 그날들이 떠올랐다. 6.25 전쟁 당시 병역을 피해 나는 다락방으로 숨어들었다. 친구들의 전사 소식이 날아드는 가운데 나만 무사한 것에 대한 죄책감, 절망, 우울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렇다고 현재의 내가 떳떳한 것도 아니었다. 장인의 재력과 아내의 계획 덕에 만들어진 속물적인 성공에 불과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좀먹으려고 할 때 현실로 돌아와 사람들을 만났다. 고향 후배와 동창 사이, 서울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무진에서 음악교사를 하고 있다는 인숙을 만났다. 그녀는 답답한 무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환멸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러다 내게 제발 자신을 서울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러마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바닷가 방죽을 걸었다. 허울뿐인 성공 대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인숙과 새롭게 출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서울에서 아내가 보낸 전보가 도착했다. 주주총회가 앞당겨졌으니 당장 올라오라는 명령이었다. 나는 인숙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옛날의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였듯 당신의 햇볕 속으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다 쓴 편지를 읽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덜컹거리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고 가다 하얀 팻말을 보았다.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0: 상영문고에서 꺼낸

0: 맨 19번째 작품 김승옥의 무진기행이었습니다.
1: 네.
0: 강흥천 님이 무진기행이네요. 무진이라는 지명이 진짜 있나 찾아본 1인입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그 김승옥 작가님께서 만들어낸 가상의 도시고요. 그 뭐 안개 무장가 뭐 그거를 써서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 한자를 잘 몰라요.
0: 저도 뭐. 하긴 이게 왜냐면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은 동네로 묘사를 하는데 이럴 때는 좀 실제 지역이나 이런 걸 쓰기가 좀
1: 애매하죠.
0: 애매하죠. 네,
1: 실제 썼다가 또 약간 문제 생길 수도 있고
0: 그치.
1: 또 어떤 영화도 그 특정 지역을 제목으로 썼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렇죠.
0: 예, 아무튼 이 어떤 이 세속과 어떤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랑 이게 어떻게 대치하게 되는 예전 또 요즘보다도 한참 이게 좀 문학에 또는 영화에 이슈가 됐던 시절이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1964년에 발표된 걸 생각해보면은 네. 사실은 한국 문학에 굉장히 어떤 모던한
0: 진짜.
1: 그런 지점을 가진 그런 효시적인 작품이에요. 무진기행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뭐 이런 재벌과 사위가 될 수 있는 마당에 뭐 예, 고향에 있는 음악교사와의 밀회 같은 것은 조금 잘 알고 있는 서사일 수 있지만
0: 그렇죠. 통속이죠.
1: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현대소설에서 이런 주제로 그렇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너무나도 핫한데? 라는 그런 또 충격을 준 작품이기도 했다.
0: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이렇게 좀 주인공의 좀 부끄러운 심리를 좀 적나라하게
1: 맞아요.
0: 드러냈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1: 맞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근전대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끄러움의 정서를 주요한 주제로 담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대적인 그런 감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0: 그러네요.
1: 네.
0: 자, 이쯤에서 부엉이들의 사연 받을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무진기행에서 꺼낸 오늘의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 작품은 주인공이 고향 무진에 머문 2박 3일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엉이들의 여행 이야기 땡땡 기행을 짤막하게 써서 보내주세요.
0: 이번 여름 휴가로 다녀온 곳 혹은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지의 추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행지도 있겠지만 왜 여행할 의도는 없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1: 어디를 있죠.
0: 기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뜻밖의 기행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잊지 못할 나의 집을 떠난 곳에서의 모든 에피소드 환영하겠습니다.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부엉이들의 여행기 기다리며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올게요.

0: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절찬이 상영 중 오늘은 부엉이들의 여행기 받고 있는데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또 여행 뭐 어디 타지 다녀오신다는 분들 얘기도 이미 많았었는데 네. 또 계시네요.
1: 0806님께서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4일간의 비오는 부산기행. 기장에서 먹은 전복죽부터 절벽 카페에서 바라본 바다. 가족과 함께라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알바까지 미루고 군대 가기 전 부모와 함께해준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짐은 풀어도 추억은 오래 남겠죠? 라고.
0: 너무 좋은 아들인 게 보통 군대 가기 직전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1: 웬만하면 그러는데
0: 부모님이랑 또, 같이 여행 다녀오는 아들
1: 너무 좋다.
0: 진짜 다치지 말고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1: 근데 마침 우리가 기장 얘기 방금 전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분 또 기장 얘기하셔서
0: 기장이에요.
1: 예, 거기 지금 행사를 또
0: 맞아요.
1: 예, 대장공복님께서 다음 달에 하시는 곳이 이곳인데 예, 거기를 마침 다녀오셨네요.
0: 저 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은 뭐 그러니까 외부 오픈 행사는 아닌 것 같긴 해요.
1: 아, 네네네. 예,
0: 예. 6930님은 8세 아이랑 이번 연휴에 다녀온 강원도 가족 여행. 거기서 아이 첫니가 빠졌어요.
1: 우와.
0: 덕분에 저희 부부도 아이도 한 뼘 더 성장하고 온 여름 휴가였답니다. 울지 않고 씩씩하게 발치한 우리 아이 칭찬해 주세요.
1: 칭찬합니다.
0: 칭찬드립니다.
1: 근데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 첫니 세레머니. 네.
0: 아, 세레머니까지는 아닌데 그거요. 그 실 달아가지고.
1: 아, 문 열고 이거.
0: 그거.
1: 예.
0: 근데 진짜 너무 싱겁게 빠져나가서 보통 앞니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네, 얇게 붙어 있으니까.
1: 그리고 주로 앞니부터 빠지지 않나요?
0: 앞니부터 빠지고 뽑히고 나면은 그 이게 그 치아가 거의 약간 그 테이프로 붙어 있는 수준으로 거의 뿌리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에도 충격을. 받았었던.
1: 그러니까요.
0: 우리 또 6930님 칭찬의 의미를 별밤에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3697님께서 갑자기 울릉도로 발령받은 남자친구 만나러 이번 연휴 동안 울릉도 다녀왔어요. 너무 예쁜 섬이더라고요. 혼자 크루즈 타고 다녀왔는데 행복한 한여름밤의 꿈 같았는데요. 근데 저 앞으로 장거리 연애 잘할 수 있겠죠?
0: 얼마나 오래 계시려나?
1: 발령이면 그러게요. 이게 복무면은 1년이나 1년 반일 텐데 발령이면 길어질 수 있나?
0: 모르겠네.
1: 선생님 같은 분이신가?
0: 모르겠어요. 근데 울릉도 예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울릉도 여행 다녀온 거 영상으로 올렸는데 저 충격적으로 예뻤어요.
1: 아, 그래요?
0: 배 타고 특히 들어갈 때 그 막 바닷물 색깔이나 이런 게. 네. 그런데 또 하나 얘기 들은 건 모르겠어요. 울릉도민들 계시다 말 이게 사실인지 너무너무 비싸다.
1: 아, 물가가
0: 뭐 그렇게 완전
1: 근데 왜냐면. 저도 가파도 살아봤잖아요. 근데 섬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어딜 거쳐서 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
0: 너무 예쁘대요. 그러니까 막 상상 초월.
1: 가봐야 되겠다.
0: 가게가 좀 까다로운데 그 네네.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멀리 뭐 비행기 타고 어디 섬나라 갈 필요가 없대요.
1: 울릉도가 그렇게 아름답구나.
0: 장거리 연애 응원하면서 또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김은경님도 울릉도 얘기해요. 저도 울릉도 기행이요.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타본 거였고 아, 나는 배멀미가 심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다시는 배 타고 가는 여행 안 할 거예요. 이거 그거 귀 밑에 붙이는 그 동그란 스티커 네네. 이게 되게 잘 듣는데 해보셨나요, 은경님? 했는데도 그런 건가?
1: 아니면은 불시에 왔겠죠. 내가 배멀미 그러니까. 있는지
0: 몰랐으니까.
1: 혹시 있으세요, 멀미?
0: 저는 멀미 어릴 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멀리 차로 이동해도 엄마가 그걸 붙여줬어야 됐어요.
1: 진짜? 네. 저는 멀미가 없어요.
0: 부럽다.
1: 제가 웬만한 건 다 약골인데 딱 없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코피 멀미.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
0: 내가 심했던 게 딱 그거 두 개인데.
1: 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0: 어머.
1: 네, 근데 코피 심하게 흘린 사람들 저걸 안 믿어요, 막.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코피 안 흘려봐서 막 거짓말하지 마 막 이래.
0: 코 풀다가라도 비친 적이 있지 않을까?
1: 뭐 아니 그 뭐
0: 점막 출혈이니까.
1: 찌르거나 이런 거 이래서 피가 비쳤던 적은 있었는데 진짜 그냥 자연 상태에서 흘렀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혈관이 좋은가 보다.
1: 뭐 그런가 봐요.
0: 아무튼 멀미 심한 사람들은 이거 지옥이에요.
1: 그런.
0: 예, 약의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1: 네네. 7194님께서 강릉 기행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인 여행이었어요. 부모님 모르게 갔던 몰 여행이었거든요. 겁이 많지만 하고 싶은 건 많은 저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예약을 잡았어요. 오로지 바다를 보기 위한 여행이었는데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난생 처음 떠난 혼여행에 혼밥도 해보고 혼자 숙소에서 자보기도 했어요. 좋은 사장님도 만나고 친절에 감동을 받은 여행이었어요. 2박 3일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하고 돌아온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던 너무 좋은 기행이었어요. 라고
0: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았던 시간일 것 같다.
1: 그러니까요.
0: 강릉 참 우리 집 어른들도 여행 가기 제일 좋아하는 도시 두 군데가 부산이랑 강릉이던데
1: 둘 다 좋죠.
0: 매력 있는 곳인가 봐요.
1: 저 강릉 매년 가요. 저 친구가 하나가 거기 살거든요. 원래 서울 사는 친구였는데 강릉의 매력에 빠져서 거기 아예 집을 사서 내려간 거예요.
0: 어떤 매력이 있나요?
1: 그래 좋아요.
0: 아 작가잖아요.
1: 10년 차 작가인데
0: 그냥 좋아요.
1: 네, 좋아요.
0: 그냥 좋은데 이거 좀.
1: 아 근데 그러면은 영철스님 매력 뭐예요? 왜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0: 고요하고요.
1: 아 뭐 그래도 말 좀 하면.
0: 이제 줄줄이 얘기해요.
1: 아 울릉 아 강릉도 고요해요. 서울에 비해서 고요하고. 예. 네, 아
0: 좀 고요한 매력.
1: 고요한데 일단은 KTX로 생각보다 빨리 빠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바다의 경관도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다양한 풍경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것도 도시 나름대로 즐길 수 있고 너무 시골은 아닌데 동시에 바닷가 쪽으로 가면 완전 어떤 그 어촌 어떤 시골의 풍경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고.
0: 이렇게 잘 설명할 거를.
1: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또
0: 네, 네. 몰아 넣으니까 잘 뱉어냈습니다. 네. 성시윤님 오늘 아침부터 일하고 8시에 퇴근해서 지금 남자친구랑 양양으로 서핑하러 가고 있어요. 서핑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밤늦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운전하는 거라고 해서 약간 조마조마하네요. 시윤님 오랜만에 내 약에 달콩달콩 사연이네요. 안전한 서핑 여행 하고 오십시오. 서핑을 할 줄 아시는 것도 이미 대단한데.
1: 아 너무 재밌겠다.

0: 그러니까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앞에 그 해변 쫙 외대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그 차 머리 위에 알죠? 그 보드 고정해 놓는
1: 그게 약간 좀 폼나는 거.
0: 그게 약간 하와이 그 느낌이잖아요.
1: 네. 옛날에 90년대는 이제 스키를 달고 다니면 그렇게 좀 약간 저 사람 취미?
0: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죠, 알죠? 겨울에는 보드 달고 다니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1: 멋있네요. 네. 아무튼 갑자기 시윤님 사연에서부터 여기까지 대화가 뻗어 왔습니다.
2: 네네.
1: 자, 부엉이들의 각종 여행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바다의 러브 웨이브 듣고 올게요.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0: 번개에 휩싸인 고향 무진에 머문 2박 3일간의 이야기가 무진기행에 담겨 있는 것처럼 부엉이들은 어떤 여행기, 기행 에피소드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0516님께서 경주 기행, 남편이랑 연애할 때 엄청난 계획형 인간인 제가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유일한 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숙소에서 본 바다 위 달빛이랑 허름한 국밥집에서 먹은 아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결혼 후에 아이랑 그 숙소도 다시 찾아가서 저희 가족에게는 최애 여행지가 됐거든요. 산과 바다를 모두 볼 수 있고 갈 때마다 신라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제겐 최고의 여행지랍니다.
0: 경주 저도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하는 데였어요.
1: 너무 멋있는 곳이죠.
0: 그러니까 그리고 막 지평선이 많이 보이고.
1: 맞아.
0: 뭔가 약간 그 아우라가 있었달까?
1: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게 평지라서 수도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몇 안 되는 그 경상 저 고향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산밖에 없거든요. 진짜 사면이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막. 그런데 왜 도시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 평지에 뭔가 그 도시가 주는 어떤 그 광활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유적지고 막 그러니까 또.
0: 맞아.
1: 예, 너무 멋있죠.
0: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아 보니까 이렇게 지평선이 계속 보이는.
1: 맞아요.
0: 그런 데다가 약간 좀 고즈넉하게 막 유산이 갖고 툭 튀어나오고 이런 그게 너무너무 근사한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 신혼여행을 경주로 가셨대요.
0: 오.
1: 그래서 경주에 그 제일 큰 그 호텔 단지 지금은 다른 호텔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그 신혼여행 가셨는데 그 첫날 밤 무신데 쥐가 나와가지고 밤새 그 쥐 잡다가 끝났다고.
0: 갑자기.
1: 예, 네, 갑자기 생각나. 예, 아, 지금은 당연히 안 그렇겠죠.
0: 아, 그럼요.
1: 근데
0: 예,
1: 그때는 옛날. 80년대 때는 그럴 때였다.
0: 옛날 옛적이지요.
1: 예, 네네.
0: 류수환님께서 군대 가기 전에 남해안 쪽으로 여행 간 적이 있어요. 당시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시기였는데 혼자 여행하는 동안 지역분들이 응원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 겪고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어떤 사연일까? 아까 가서 지역분들의 응원은 어떻게 받게 됐을까?
1: 저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떤 사연을 어떤 상처를 받으셨길래 어떻게 그거를 지역분들에게 털어놓으셨고 어떤 응원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0: 상상되는 풍경은 혼자 뭐 어디서 막 식사를 뭐 바닷가 같은 데서 바닷가니까 보통은 그룹으로 오는데 혼자 와서 뭐 소주를 한잔 하고 계시고 뭐 하고 있는데 아유 왜 혼자 왔냐.
1: 아유 총각 왜 혼자 와서 그러고 있어 같이 마시지 뭐 이러면서.
0: 근데 술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탁 털어놓고 그런 얘기인가? 수아님 좀 더 얘기해 주세요.
1: 네. 저 남해안 저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남해안은 경주랑 정반대예요. 남해안은 정말 절벽이 진짜 많아요.
0: 아 진짜? 네.
1: 그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말도 있죠.
0: 나 남해안도 안 가봤어.
1: 남해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 힘들어요. 그 절벽 언덕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0: 그걸 다 걸어 다녀야 되나요?
1: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관광지라고 불리는 곳이 주로 이제 이 절벽가에 있는 바닷가가 많으니까
0: 오케이.
1: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가 아팠다. 근데 너무 좋았다. 아름다워서.
0: 그러니까.
1: 네, 저는 진짜 완전 만족한 여행지였습니다.
0: 오케이. 다음 사연.
1: 네, 페리엘님께서 노르웨이 거주 중인 청취자 사연 남깁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리투아니아 빌뉴스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작은 나라지만 참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북유럽의 흐리고 비오는 날씨와 달리 따뜻한 햇살과 맑은 하늘이 정말 완벽했어요. 가족들과 많이 걷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보낸 며칠이 참 행복했습니다.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0: 거기 거주 중인 것도 우리에게는 약간 여행지가로 이제 떠오르잖아요. 노르웨이 하면은. 근데 거기서 우린 상상할 수 없는 리투아니아 빌뉴스가
1: 와.
0: 어떤 느낌일까?
1: 근데 진짜 주변에도 리투아니아 간 친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까요?
0: 나는 그래서 그런 식의 지역 중에 제 주변인 중에 지금 불가리아에 살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우리 여행지로 잘 안 떠올리는 곳이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좋대요.
1: 근데 동유럽들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면은.
0: 그러니까.
1: 가봐야 되겠어. 가보신 데 있으세요?
0: 동유럽 쪽은 없죠.
2: 저도.
0: 노르웨이는 가봤어요.
2: 저도 노르웨이는 가봤어요.
3: 저도 일 때문에. 저 제가 그 북유럽 3국 다 일 때문에 가본 거예요.
0: 스웨덴이랑
3: 스웨덴
0: 노르웨이.
3: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다 가봤네요 저는. 핀란드도 가보고
0: 진짜
3: 다 일 때문에 가봤어요.

0: 있어요. 예.
1: 아, 일 덕에 또 다녀본 곳이 조금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그럼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1: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여행기 더 받아보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아이유의 하바나 듣고 올게요.

0: 아이유의 하바나 듣고 오셨습니다. 한때 저의 여행 로망지이기도 했는데
1: 하바나?
0: 광고에 나온 이미지나 어떤 아무튼 이상적인 이미지 속에 하바나 막 그 파도가 치는 약간 그 해안가의 풍경이 좀 독특했었거든요.
1: 쿠바였나요?
0: 맞아요.
1: 맞죠.
0: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인 여행 영상들을 보면 아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
1: 광고 속에서 그렇게 해서 형형색색 아름답던데.
0: 너무 아름답고 쓸쓸하고 분위기 있고 그런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1: 아, 제 얼마 전까지 작가

0: 아,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또 여기 있었거든요, 쿠바에.
1: 아, 진짜?
0: 그래서 제 친한 작가 누나가 다녀왔어요. 근데 되게 좋았대요.
1: 좋았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0: 근데 문이 닫혔어요, 거기가. 그래서 아마 평생 가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1: 그렇군요.
0: 네.
1: 자, 부엉이들의 여행기 마저 보지요.
0: 류수아님께서 방금 그 남해 갔다 오신 분이신데요.
1: 아, 현지에서 위로받았다고?
0: 고민 상담한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놀러 왔다고만 해도 좋아해 주시고 혼자 왔다고 하니 뭐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왔어요라고.
1: 아, 그런 게 좀 있으려나? 이게 혼자 만약에 지방으로 여행 가면 그 타지에서 놀러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환대를 해주는 분들이 좀 계시려나?
0: 그, 오히려 그 바가지.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1: 따뜻한
0: 피상령이 나와가지고 또 저도 모르게
1: 우리 안에 티는 가끔 너무 고개를 바짝 들어.
0: 아, 이런 분들 당연히 계시죠. 그럼요. 그렇죠. 혼자 있는 분 챙겨주고 더 뭐 더 주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수아님께 선물 드리래요.
0: 네네. 정슬기님께서 대장부엉, 저는 방금 책 여행 다녀왔어요.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쏙 뜨는 시집을 한 권 들고 나왔네요. 내일 만나는 친구 선물을 해줄 거예요. 친구 마음에도 쏙 들면 좋겠어요.
1: 책은 여행이 맞지요.
0: 그렇죠.
1: 사실 진짜 실제로 다녀오는 여행보다 책 한 권을 진짜 몰입해서 읽고 난 뒤에 내 머리가 느끼는 그 어떤 그 새로운 자극은 책이 제일 높기는 해요.
0: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뭔가 물리치료, 전기치료 받은 것처럼
1: 맞아요.
0: 머리가 징한 느낌이 들잖아요. 몰입 한번 했다가 빠져나오면.
1: 아, 완전 그렇죠.
0: 간만에 머리 좀 썼다 하는 그런 느낌.
1: 그리고 간만에 그 상상의 영역.
0: 맞아요.
1: 그 텍스트로 쓰여있는 그 묘사를 내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해보는.
0: 맞아요.
1: 그러고 나서 탁 덮었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신선합니다.
0: 맞습니다.
1: 1745님은 12년 전 6살 딸아이와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무작정 드라이브를 나섰다가 우연히 경남 창녕 우포늪 인근의 한 마을을 찾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회장님과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마을 얘기를 듣고 예정에도 없던 마을 펜션에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드럼 치고 저는 탬버린을 연주하며 마을 분들과 함께 웃었던 그 하루가 참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12년이 지난 지금 딸아이가 그곳과 가까운 기숙사 고등학교 다니게 됐어요.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마다 그날의 따뜻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우연히 시작된 하루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2년으로 이어진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0: 아.
1: 우포늪? 그 우리가 아는 그 되게 근사한 그 우포늪.
0: 맞겠죠? 예, 예. 거기 막 그 생태계 막 그거.
1: 네, 생태계.
0: 예, 유명한.
1: 뭔가 그 자연. 느낌.
0: 맞아요.
1: You know. 그리고 뭔가 근데 이야기가 되게 영화 속에.
0: 예. 아니, 너무. 제가 쓴 것 같은 그런 뭔가 이제 내러티브가 완벽해가지고, 그쵸. 아름답고 막.
1: 그래서 약간 하다가. 이야기 듣고 마을 펜션에 하룻밤 머물렀는데 다음날
0: 아무도
1: 그
0: 없고.
1: 마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2: 생각이
1: 우리 너무 요새 스릴러에 절여져 있나?
0: 죄송해요. 얼마 전까지 그런 걸 써가지고 죄송해요.
1: 아, 나도
0: 저도 모르 자고 일어났는데 가지고 막 간판 끼익 막 이러고 있고
1: 뭐 그냥 늪지대였다. 죄송해요. 이렇게 따뜻한 얘기인 줄도 모르고
0: 내비게이션에 막 안 나와.
1: 아, 그러니까 진짜 빨리 이분 빨리 선물 줘요.
0: 아, 선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여기까지 부엉이들의 여행기 소개했는데요.
0: 네.
1: 부엉이분들
0: 네.
1: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0: 아.
1: 지금.
0: 네.
1: 박상영 작가가 미국으로 떠나요, 여러분.
0: 제 미국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1: 뭐라고요? 우리는 박상영 작가 미국에 가는 걸 성원한 적은 없어요. 아주.
0: 아, 네. 그래도 이제 저를 더 위대한 작가가 되라고 성원을 많이 또 해주셨지 않습니까?
1: 근데 이게 네. 사실 이렇게 자세히, 막 이렇게 만약에 알아보시면은. 부엉이분들도 이게 지금 대단한 작가라서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인데 그래서 우리 별밤을 떠나요 박상영이. 그래가지고 박상영 작가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한번 울고 불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했던 게 이제 몇 주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엉이분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갈고리들 뜨고 있을 거야. 물음표 뭐라고? 일단 다 울어주시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상영을 보내고 더 좋은 사람으로 빨리 빈자리를 채워대지 않겠냐 하다가 이종훈 형도 이렇게 웃으시 와우 미국 진출 막 이렇게 약간 좀 제 예상과 다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양인데요.
0: 네, 굉장히 다들 쿨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1: 네. 저만 조금 속상 큰일 난 줄 알았나? 9629님은 여권 뺏으라고. 약간 지금 이거 선녀원 암흑군의 그 선녀옷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이 일정이 3개월이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박상영 작가는 때로는 격주고 이랬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차피 약간 징검다리였던 코너니까 방학 개념으로 가자 해서
0: 네.
1: 방학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0: 우후, 여러분 제가 무려 7년 만에 맞아요. 방학을 3개월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1: 별밤 방학이자 하지만 네. 또 약간 아카데미 하러 가시는 거고요.
0: 맞아요. 제가 가게 된 프로그램이 그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하는 IWP라는 프로그램인데
1: 어마어마한 작가님들도 라인업도 한 명만 스포하면 안 돼요? 안 되나?
0: 아, 지금 같이 한 작가님들 스포하기 좀 힘들고
1: 아, 오케이.
0: 제가 여러분들 이미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작가님 알려드릴게요.
1: 오케이.
0: 한강 작가님, 최승자 시인님, 뭐 김현수 작가님, 은희경 작가님 등이 갔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또 나라에서 또 저를 보내주세요.
1: 맞아.
0: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1: 갑자기 짜증 확 나네요. 내 세금으로
0: 또 세금 솔찬히 내시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이제
1: 네.
0: 또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폐관 좋아요. 수련을 하고 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네.
1: 오늘만큼은 야근하세요. 좀 있어봐요.
0: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1: 그리고
0: 예.
1: 7535님이 뭘 떠나요? 냉큼 갔다 와요.
0: 그렇게 됐어요. 네, 냉큼 갔다 오게 되었고요. 너무나 또 제작진과 우리 또 대장은 부엉이님의 아량 어린 그의 마음으로
1: 맞아, 진짜 아량인 건 알아주세요.
0: 그러니까 알고 있어.
1: 나는 나는 그냥 속상하다. 박상영이 했으면 좋겠다지만 PD 입장에서는
0: 네네.
1: 나름 진짜 애정의 결단이었다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0: 아, 너 사랑합니다.
1: 예. 예. 네. 홍은수님이요. 기약 네. 다행이다. 대신 방학 숙제 해와야 돼.
0: 뭐를 해올까요? 그러면
1: 생각할 만한 거 있는 것 같은데.
0: 뭐
1: 클로징에서 숙제 낼게요.
0: 아, 알겠습니다.
1: 레이니에. 우리 상영 작가님 가는 곳이 LA는 아니지만 레이니에 카우보이 인 LA 듣고 다시 클로징으로 가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7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자,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우리 또 집필을 하고 올 박상현 작가님. 네. 방학 숙제는 제 두 가지 옵션을 생각했어요.
1: 뭔데요?
0: 2주에 한 번씩 네. 이 별밤에 제출할 그림 일기를 쓴다. 2번은 영상 일기를 쓴다예요. 뭘로 하실래요?
1: 영상 일기 쓸게요.
0: 어? 오, 진짜?
1: 그림 일기 너무 귀찮아요.
0: 어머머머. 영상 일기인데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이제 자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정도는 안 돼요.
1: 그럼 뭐를 해야 돼요?
0: 아, 뭐라도 뭔가 그래도. 우리에게 애정을 담아줘.
1: 애정을 담아서 오늘은 자려고 합니다 하면 안 돼요? 아유, 달콤한 목소리를 할게요.
0: 아 뭐라도 아무튼.
1: 촉촉하게. 아무튼 아, 알겠어요.
0: 숙제는 그거고요.
1: 네. 우리 부엉이 여러분들 지난 7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개월 동안 제 목소리 못 들어도 까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제가 큰 작가 돼서 여러분들께 보은하겠습니다. 깔깔 웃겨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0: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아름다운 가을일 겁니다.
1: 네.
0: 박상현 작가 보내면서 투어스. 내일이 되어줄게.
1: 저 진짜 이 노래 좋아해요.
0: 알았어, 알았어.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소설 쓰는 박상현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직함이나 지위 같은 명사를 목표로 삼고 달립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며 깨달은 건 삶의 진짜 본질은 동사들의 집합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만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타인을 조용히 돕는 행동들이 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누군가를 기쁘게 만나고 다정함을 만드는 수많은 동사들로 하루를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시...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신

0: 오늘의 질문. 처음 만난 사람과 빨리 친해지는 비결 있나요?
1: 첫 만남에 제일 애매한 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죠.
0: 그래서 다들 나만의 필살 질문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축구 좋아하세요? 아니면 야구? 혹시 무 키워보셨나요?
1: 러닝 좋아하세요? 디팡 타면서 뭐까지 해보셨어요? 요런 질문들.
0: 이러다 우연히 공통 관심사가 하나 나오면 갑자기 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색함이 확 줄어들죠.
1: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거고요.
0: 요즘엔 또 이 질문 하나면 바로 친해질 수도 있다던데요. 애투매 좋아하세요?
1: 오, 근데 진짜 혹시나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 모른다고 하면요?
0: 그럼 오늘부터 좋아하게 만들면 되죠.
1: 그게 맞죠? 네. 아예 우리 첫 방송 목표를 정할까요?
0: 오케이.
1: 친친방 청취자 싹 다 애띠로 만들기.
0: 좋습니다. 다들 저희랑 친해질 준비 되셨나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에리투 메이저 조성일.
0: 저는 남성모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82메이저의 82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번 주 친친방 스페셜 DJ 82메이저 조성일,
0: 82메이저 남성호입니다.
1: 근데 저희가 라디오 DJ는 처음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기분이 어떠세요, 성모 씨?
0: 기분이 up and up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up and up.
0: 네, 다운이 없습니다.
1: 아, 그쵸. 사실 네. 저도 이제 여기로 게스트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DJ를 하게 되니까 약간 긴장이 되면서 또 설레기도 하고 저는 오늘 목표가 고정 자리 딱 가져가는 겁니다. 오호,
0: 와우. 파이팅 해봅시다 우리.
1: 예.
0: 자, 그럼 DJ 애칭은 뭘로 정할까요?
1: 일단 DJ 애칭 하면은 약간 네. 마지막에 뭐뭐 D 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0: 그치, 그치. 보통
1: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몸도 딱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오.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게 사실 빵이거든요.
0: 오, 빵.
1: 저는 빵디로 하겠습니다.
0: 오, 빵디.
1: 예스,
0: 빵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1: 그쵸?
0: 그러면은 그럼 빵디와 함께 그럼 궁디로 해가지고 오. 궁디 빵디로 가시죠.
1: 궁디 빵디 좋네요.
0: 네.
1: 자, 그럼 지금부터 궁디와 빵디라고 불러주세요.
0: 네.
1: 네. 그리고 첫날이라 여러분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죠.
0: 네. 처음 만난 사람과 빨리 친해지는 비결이나 필살 질문이 있는가? 빵디는 있을 것 같은데요?
1: 저는 있죠. 저는 일단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네. 무조건 질문을 엄청 던져요. 뭐 오늘 뭐 하셨나요? 어디

0: 레전드.
1: 레전드. 그는 항상 레전드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송은비님께서 오늘 둘 다 왜 이리 예뻐? 바로 궁디빵디가 네. 처음으로 DJ를 하기 때문에 예쁜 모습으로 와야죠,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몽글님께서 어? 처음 나온 노래 제목이 뭔가요? 좋네요. 음원 사이트에 있나요?
0: 음원 사이트에 무조건 있고요. 82 메이저의 82라는 곡이니까 여러분 예. 요즘 런닝도 많이 뛰잖아요.
1: 그쵸.
0: 런닝 뛸 때 들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1: 저는 실제로 런닝 뛰면서 저희 노래를 듣습니다.
0: 이거. 와우.
1: 네, 그러면 이제 약간 템포도 더 빨라지고 좋네. 신이 나더라고요.
0: 좋네 좋네. 김유아님께서 저는 꼭 처음 만난 사람이랑 대화할 때 공감을 최대치로 해주는데 원래 성격은 궁디 같아서 조금 힘들어요. 아 이게 저도 공감을 많이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럼 저만 약간 힘든 느낌이라서 그냥 진짜 그냥 직설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1: 아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0: 네 진짜 친해지고 싶다면 그냥 아, 친해지고 싶다.
1: 아 꾸밈 그러니까, 없이 보여주는 거네요.
0: 네 그럼요. 저는 처음 보지만 우리 뭔가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직설적으로 가는 게 좀 더 임팩트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복복희님께서 궁디빵디 그거 아세요? 저 무 키워봤어요.
0: 어 혹시 무 이름도 지어보셨는지. 저는 무를 키워봤는데 초등학교 때 아삭이라고 지었었습니다.
1: 아삭이?
0: 네 아삭이. 저 그 아삭이에게 편지도 썼고요.
1: 아 상당히 감성적이었네요.
0: 네, 그거를 아,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1: 어호.
0: 그랬다.
1: 우리 궁디 참 귀여운 친구였구만.
0: 네.
1: 오케이. TS님께서 궁디빵디라면 아궁빵 해주세요. 아, 아궁빵 어려운 건가요? 이거였나?
0: 이거지.
1: 아 이거.
2: 예. Yeah. 네.
1: 자.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과 이야기 더 나눠볼 거니까요.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뭐든 남겨주세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 제약,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해리즈 하보해,
0: 미분당,
1: GS건설,
0: 환인제약,
1: 경기도청.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네, 3369님께서 궁디빵디, 저 내일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데 이번이 2트째거든요. 합격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1: 아, 2트면 사실 네. 무조건 붙을 수 있어요.
0: 2트면은 진짜 하실 수 있고, 1트 때 아쉬웠던 점을 좀 더 보강해서 가시면은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그리고 2트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제 친구는 면허를 따는데 8트까지 했었거든요.
0: 와우.
1: 그래서 꼭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파이팅.
0: 파이팅.
1: 네. 그리고 2133님께서 빵디, 요즘 저 러닝 하는데 허리가 아파요. 바른 자세 알려주세요. 러닝 전문가에게 조언 구해요. 아, 러닝 뛸 때, 저도 처음 러닝 뛸 때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거는 제가 정확히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쏠려 있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상체를 들고, 팔은 너무 또 위에서 하지 않고 살짝 아래로 내리고 뛰는 게 좋습니다.
0: 이렇게?
1: 네. 그리고 생각보다 러닝할 때도 코어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근에 힘을 딱 주고 호흡을 잘 하면서 뛰시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0: 아,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1: 네.
0: 2369님께서 저는 오늘 친구가 썸남이랑 첫 데이트를 가는데 자기 모습 괜찮은지 봐달라고 집 앞에 찾아와서 봐줬답니다. 친구가 설레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유투매를 처음 보러 갔을 때 생각도 나고 제가 더 설레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다 보니 유투매 처음도 생각나서 그래서 슈어띵 신청합니다. 오, 슈어띵 신청한대요, 승우 씨.
2: Cause cloud or rain 맑은 날에도 언제라도 stay close to you.
0: Nice.
1: 아, 근데 풋풋하네요.
0: 그니까요. 와.
1: 근데 저
0: 집 앞까지 찾아왔어.
1: 네.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확실히 우리 여성분이신 것 같네.
0: 네.
1: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남자 뭐 애들이었다면은 봐달라고 했을 때 주접 좀 그만하라 했을 거예요 아마.
0: 네, 조용히 하라.
1: 네.
0: 거짓말 치지 마라. 약간 이런 말들부터 나오겠죠.
1: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그래도 이제 친구가 설레하는 모습을 보고 또 본인도 굉장히 기쁘다고 하시니까
0: 네.
1: 되게 사이가 좋으신 것 같네요. 네.
0: 저 모습을 보고 저희 애투매를 또 생각해 주셨다는 거에 좀 감동 받았습니다.
1: 아, 그쵸.
0: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고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을 풀어봤는데요. 이제 노래 언박싱 한번 가봅시다.
0: 2369님의 신청곡 에이리투메이즈의 슈어띵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369님의 신청곡 82메이저의 Sure Thing까지 듣고 왔습니다.
1: 와, 깨랑이어님께서 궁뎅이가 왜 이렇게 감미로움? Sure Thing 못 느끼는 사람 너무 안타까움이라고 또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0: 근데 궁디지 궁뎅이가 아니지 않나요?
1: 네? 아 애칭이 또 생겼나봐요.
0: 아 그래요? 네. 궁뎅이로?
1: 네. 오, 실시간으로 생기는 중.
0: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민준님께서 슈어띵 부흥운동 많이 하자.
1: 네 많이 하자.
0: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슈어띵은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1: 맞아요.
0: 그래서 부흥운동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1: 많이. 네.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와우. 그러면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1: 좋아요. 허수키님께서 아기들이 떨지도 않고 있네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저도 긴장함.
0: 아니 저희 긴장 안 했습니다.
1: 아니 궁디빵디가 언제 긴장했죠?
0: 저희는 긴장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1: 긴장한 걸 보였다면
0: 더 열심히 해볼게요.
1: 네, 더 긴장을 풀어볼게요.
0: 예, 아, 네. 저희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따가 게스트 분들 오시면은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긴장 풀리기 때문에
1: 네네네.
0: 네.
1: 좀 이따 기대서 앉아봐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이따 기대서 이렇게 약간 좀 네. 많이 한 느낌처럼 아, 네, 이렇게 그냥. 하면 좀 긴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0: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또 3786님께서 궁디빵디랑 친해지려면 첫 만남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1: 첫 만남 오.
0: 저희는 사실 둘 다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1: 그러니까.
0: 축구 좋아하세요?
1: 축구 아니면 야구.
0: 네 맞아요. 약간 네. 스포츠 종류로 얘기를 꺼내면 아마 네. 빨리 친해지지 않을까.
1: 궁디야 나 삼성 라이온즈 팬이야 하면은
0: 바로 친밀도
1: 바로 확 친밀도 확, 확 호감도가 그냥 확 올라가면서 어제 경기 봤어? 하면서 어제 경기 안 했는데 아,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오늘 안 하는 날인데 아쉽더라고요.
0: 확실히 빨리 친해질 수 있죠.
1: 네.
0: 네 그리고 1791님께서 다음 달부터 독립하는 신규 간호사인데 오.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라 매일 출근하기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회생활 더 빨리 시작한 궁디 빵디가 꿀팁 좀 주세요.
1: 아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 꿀팁이랄 게 없는 게 진짜 이건 겪어봐야 되거든요. 저도 연습생 처음 시작할 때 회사 출근하는 게 살짝 좀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가서도 약간 혼자 있게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 공간에 익숙해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서 한 일주일 정도 출근하시다 보면은 좀 더 편해지지 않으실까. 네. 처음엔 어려운 게 당연하기 때문에.
0: 그리고 저는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은 인사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아 네. 맞지 맞지.
0: 인사를 진짜 아무한테나 이렇게 크게 잘 하시면은 아마 좋으신 분들한테 눈도장이 찍혀서 또 사회생활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사를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임효섭님께서 꺄 궁디야 나도 라이온즈 팬이에요. 뭘 좀 아시는 분이 오셨네. 아
0: 벌써 가까워졌다.
1: 그럼요. 아하. 저희 우승합시다. 한국 시리즈 지금 좋네요. 기세가 좋은데 한번 가봅시다.
0: 네, 아 좋네요. 그리고 깨랑이요님께서 아 웃겨 빵디 머리가 강아지 엉덩이 같아서 궁

0: 여행이라고 했어요. 아, 제 머리요?
1: 제 머리가 네. 강아지.
0: 제가 사실 이렇게 그 커트를 했을 때 또 네. 저희 에티들이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좀 많이 돌렸었거든요.
1: 안 그래도 0599님께서 빵디님 머리가 노루궁뎅이 버섯 같아요라고.
0: 뭐야?

0: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레트로 디스코를 입고 돌아온 나우즈에게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세요.
0: 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파의 My Plan, 베이비 몬스터의 Wild.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거기 뒷문인데.
1: 아예 뒷문이었어?
2: 이런.
3: 괜찮아.
4: 일신모의 학교의 K-pop 루키의 등장이라.
5: 건방지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4: 맛, 건강 다 챙겨서 약점 없는 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우즈 어서 오세요.
6: 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7: 안녕하세요, 나우즈입니다. 아,
5: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5: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반말로 가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 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돼. 리더 현빈님부터 와볼까?
2: 아, 예. 안녕, 나는 나우즈에서 리더 보컬 맡고 있는 현빈이야.
3: 아, 너무 무난한데?
4: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2: 나는 동생이 말을 놓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정한 친구가 되어줄게.
1: 어, 그래 현빈아, 좋다.
3: 그래 좋다 좋다.
2: 한 번.
3: 어, 좋아 좋아.
2: 오케이 오케이
4: 오케이.
5: 너야.
3: 아, 너의 윤아.
1: 야, 정신 차려.
6: 오, 좋다, 좋다, 오케이. 좋다.
7: 그래 성모야, 내가 인사를 한번 해볼게. 나는 이반 짱이 되고 싶은 윤이야.
3: 짱이 될 거야?
7: 무슨 짱이야? 나 짱이 될 거야.
1: 어떤 짱?
7: 킹왕짱.
3: 아, 약간 성빈이랑 비슷하구나.
4: 성빈이랑 비슷해.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
3: 킹왕짱.
5: 자, 나 가볼게. 안녕, 난 연우야. 나는 너의 섬세한 친구가 되어줄게.
3: 섬세한
1: 섬세한 친구는 어떤 친구지?
3: 나도 잘 모르겠긴 한데 한번 지켜보자고 오늘.
5: 그래 그래.

0: 그래, 나는 너의 고민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되어줄게. 진혁이라고 해.
1: 오, 느릿한
2: 힘이 좋나 봐.
3: 고민을 다
1: 들어준대.
3: 들어줘. 오케이.
4: 오케이, 난가요. 안녕, 나는 잘생긴 시윤이야. 급식 편은 나한테 맡겨줘.
2: 급식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친구
4: 한명 있어야지. 언제 마시는지 내가 다
3: 그렇지.
4: 알려줄게.
3: 좋지 좋지. 저런 친구 한 명씩 있지. 아, 일단 다들 반가워.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이제 반말은 딱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를 좀
4: 좋습니다.
3: 나눠볼게요.
2: 네, 친구들 환영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4: 넵.
3: 진혁 러버님께서 왕자님들 왔다.
2: 아, 왕자님들 왔다.
5: 저희 말하는 거 맞죠?
6: 안녕 공주.
2: 최인가봐. 컨트롤님께서 빵디 궁디랑 나우즈 음방에서도 겹치고 무대도 올라왔었는데 되게 자주 만난다. 운명인가?
0: 운명인가?
6: 데스티니.
0: 아, 진짜.
3: 저희는 진짜 운명인 것 같은 게 또 이번 주에 시상식이 또 겹쳐요.
5: 맞아요.
3: 그래서 완전 저희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4: 네, 맞아요. 네,
2: 운명. 맞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
0: 서로의 기운을 잘 이렇게 주고받네요. 네.
4: 예, 특으로 예. 이어진.
3: 그렇죠.
6: 좋아요, 좋아요.
0: 합동 무대.
3: 자, 그리고 나링님께서 우와 나우즈다. 나우즈 나오길 너무 기다렸어요.
5: 감사합니다.
4: 드디어 왔습니다.
6: 드디어.
3: 얼마만에 나오시는 거죠?
5: 친친 저번에 오랜만에 거... 나오는 것 같아요.
4: 저번에 그 저번에? 홈런 때 그
0: 홈런 때 왔었던
4: 네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2: 또 저거 아니고 저 백발유님 입덕했어요.
5: 뭐야?
3: 아 있었군요. 저도 백발이라 좀 질투심이 나가지는
5: 거예요. 시현님
2: 변제하면 안 됩니다.
5: 자, 읽어주세요.
3: 백발윤님 입덕했어요. 백발이 너무 잘 어울려요. 윤이 최고 하트 하트.
5: 아유, 아유. 우리 성 리더요.
2: 백발윤님
3: 탈색 몇 번 했어요?
5: 저 한 다섯 번 했습니다.
3: 다섯 번 했어요? 다섯 번
6: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3: 인정 인정.
2: 아니, 네. 많이 했네.
3: 김유아님께서 오늘 노루궁뎅이 버섯이 많네요.
2: 아, 그런
0: 노루궁뎅이 버섯?
3: 들어봤죠? 들어봤죠?
2: 들어봤죠?
3: 좋아요 좋아요.
7: 아 흰색이 얘 탈모라서. 아니 탈모?
5: 탈모라서요?
3: 뭐예요?
5: 많아요.
3: 뭔 소리예요?
5: 탈모라서 맨날 하시는데
3: 탈색 모입니다.
5: 탈색모라서.
4: 와 책을 빼시면 어떡합니까?
5: 그걸 주면 안 돼요 형.
2: 아 형 웃기다.
4: 네 좋다 좋다.
2: 그럼 현빈씨가 아래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8: 3786님께서 아, 노래 나가는 동안 축구 야구 얘기 좀 하셨나요?
5: 축구 야구
4: 예. 야구요? 야구요?
5: 이게 무슨
8: 축구
5: 말이야?
8: 야구?
3: 아, 저희가 아까 저희랑 네. 친해지려면 아~ 축구 야구 얘기를 하면 아~ 잘 친해질 수 있다 해서 아~
4: 아~ 야구를 좋아하는 멤버가 있나?
5: 성... 아,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4: 축구 아니야?
2: 축구 야구 둘 다 좋아해요.
5: 아~
8: 아~ 저는 일단 친해지기 어렵고
5: 친해지기 힘들 것 같아요.
2: 여기는 진혁이는 축구 좋아해.
0: 하는 걸 좋아하지.
2: 아~
5: 저 축구 보는 거 좋아해요.
2: 오~
5: 제일 여기서 제일 아는 편이에요.
2: 어느 팀 좋아해?
5: 저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2: 아, 킹을.
5: 양동인들 내가 안 좋아해요.
2: 다 좋아하죠, 다 좋아.
5: 손흥민 선수
4: 개인을 제일 좋아하는 거.
5: 네.
7: 할 말이 없구만.
3: 저는 방금 현민 씨 목소리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2: 네.
3: 갑자기 약간 네, 라디오. 네.
5: 오, 그런.
2: 그렇죠?
3: 그런.
8: 사실 그런 목소리죠.
4: 아 속이 안 좋아질 것 같아.
3: 느끼하네요.
5: 느끼기.
3: 네 그리고 김님께서 시윤이 급식 워치 만드는 스타일인가?
5: 아, 급식 워치?
4: 급식 워치까지는 아니고 형광펜으로 밑줄 치는 스타일입니다.
2: 맛있는 거? 아, 가장 좋아하는 급식 메뉴 뭐였어요?
4: 아 저는 랍스타 나왔던 게 가장
2: 랍스타 나왔어?
3: 네. 좋은 나왔었구나.
4: 그게 기억에
5: 진짜?
4: 좀 랍스타. 1인 랍스타였습니다.
5: 역시 시윤이 당연히
2: 1인 랍스타?
4: 1인 아예 1인 1 말고
2: 아,
4: 1인 1.
2: 아 깜짝.
0: 한 명당 하나의 랍스타를
4: 맞아요,
0: 먹었다.
4: 맞아요 맞아요.
5: 대박이다.
3: 요즘에 그런 학교가 많더라고요.
4: 맞아요 요즘
2: 식식
4: 진짜 잘 돼 있었어.
3: 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나우주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바라는 요청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시윤씨?
4: 네 문자번호 샵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나우주가 새로운 디지털 싱글 아킬레스를 발매했습니다.
3: 아킬레스 어떤 곡인지 곡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8: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아킬레스는요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한편의 시네마처럼 풀어낸 묵직한 그루브와 세련된 네. 퍼포먼스가 특징인 노래입니다.
3: 아, 잘 외우셨군요.
5: 동과!
2: 동과! 디스코 컨셉은 처음이잖아요.
4: 네.
2: 맞아요. 걱정되는 부분 없었나요?
6: 오, 디스코
0: 좀 안 해본 확실히 좀 안 해본 장르이기도 했고

0: 완전 다른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했죠.
1: MZ 하다 보니까 저희가
2: MZ
1: 옛날 80년대 느낌을 소화할 수 있을까?
2: 이거 진짜 그냥 킹 받으시네요.
3: 그렇군.
1: 있었어요.
2: 그렇다면 처음 듣고 이거 내 노래다 싶었던 사람이 있나요?
4: 아 멤버가? 저는 이걸 골랐습니다. 저랑 진혁이가 이제 이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고른 노래인데 저랑 진혁이가 또 이걸 1번으로 골라가지고
2: 맞아요. 근데 그때 음방에서 급했을 때 다음 곡 마음에 든다고 했지 않나? 그게 이건가? 이번에 좀 마음에 든다라고
1: 그때 나왔었나?
4: 우리의 시작
1: 아 네 그때
3: 아 맞네
4: 맞아 맞아 맞는 거
2: 아 그게 이거구나. 오 나이스.
5: 예스.
6: 또 이번 활동 키워드가 제로 섹시던데 어떤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4: 아 제로 섹시는 말 그대로 이제 제로 콜라에 설탕이 안 들어가고 달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본질에 충실하되 나우즈만의 건강하고 신선한 섹시함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6: 그럼 그거를 포즈로 한번 보여주신다면?
0: 아 포즈로 한번
3: 제로 섹시 가볼까요?
0: 오케이.
3: 자 하나 둘 셋
0: 제로 제로
2: 오 제로
6: 아 이게 그런 거예요?
3: 네 그냥 말 그대로
2: 이게 포인트
6: 그냥 제로 콜라면 이게 이게 제로 콜라 아닙니까 그럼?
3: 이게 뭐예요?
4: 귀여운 이게 제로 콜라예요?
6: 제로 콜라 마셔서 목이 따가운 거죠? 제로 섹시
4: 귀여워
6: 제로 섹시입니다
2: 그냥 제로인데 그건?
6: 네. 제로 덜티
3: 진정 진정 네네. 오케이
4: 아까 반말했다고 벌써부터
2: 지금 비자수를 네. 아, 안타깝네요 포인트 안무도 얘기도 포인트 안무 얘기도 해봐야죠
6: 그죠
2: 아킬레스의 포인트 안무 저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3: 좋습니다 그 아킬레스라고 네. 하면 이제 결국 약점이잖아요
2: 네
3: 이제 멤버마다 한 명씩의 약점이 또 다 있거든요
2: 오.
3: 현빈 씨는 이제 코어 그리고 윤 씨는 눈 저는
2: 목
3: 시윤 씨는 아킬레스 건이고요 진혁 씨는 또 입술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다 모은 입술. 그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명치, 입술, 눈, 제 끼고 목.
4: 제 거 빼고 다 들어갔죠.
3: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2: 아, 명치,
3: 명치 입술, 눈, 제 끼고
2: 목.
3: 쓸어주면 네. 끝입니다.
6: 명치, 입술,
3: 눈, 제 끼고
6: 목.
4: 네. 아, 맞습니다.
3: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2: 오.
3: 이 부분이 약간 That's just how we go, 쿵 이런 느낌.
2: That's just how we go.
3: 나 아, 맞아요. 오케이.
2: 오, 오, 오, 그러면 이 부분 노래로 바로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3: 좀 빨라요.
2: That's just how we go.
3: 이거요.
2: 아 들어봤죠, 들어봤죠.
3: 자 노래 한번 주세요. 여기가 나오네요.
6: 즐겨주세요.
3: 즐겨주세요. 여기

0: 오케이.
1: 오. 오케이.
2: 멋있다. 오케이.
3: 네, 이렇게 포인트 하나하나 완성도 높은 이 곡 오늘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오, 오, 늦은 맞습니다. 시간에 너무 감사해요.
1: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럼 멤버분들은 네.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네. 저희는 좋습니다.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나우즈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그리고 또 푸라기님께서 묵직한 그루브와 세련된 퍼포먼스, 이거 이제 나도 외움.
1: 오우 예.
0: 아, 아킬레스.
3: 사실 이걸 이제 전 활동을 몇 번 갔거든요. 네. 근데 댄스가 이렇게 요거 발 찍는 게 좋더라고요.
4: 진짜 멋있군요.
0: 저는 그 뮤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1: 연락이 없죠. 네, 네.
3: 연락했어요 저희가 또. 자, 그럼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5: 네.
6: 네. 네.
3: 혹시 라이브 하기 전에 외치는 파이팅 곡 같은 거 있어요?
1: 그냥 뭐 나우즈 파이팅 곡 항상 있어요.
4: 항상 하는 거.
3: 항상 하는 거요?
1: 이걸로 갈까요?
3: 재미 네. 있어요?
1: 재미는 없어요.
3: 아 그래요?
0: 재미가 있어요.
1: 패기가 있어요. 패기가.
3: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7: 나우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0: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우즈의 아킬레스.
8: 나우즈의 아킬레스가 왔다. 5, 7, 7, 8.

0: 바로 아
1: 몸의 기사로
2: 알려주는 기사. 아이돌
3: 야야야
0: yeah, yeah, yeah. 아, 기사 알려주는 너무 좋네요.
2: 오, 오. 그리고 라우라 님께서 Your voices are so beautiful.
0: Oh, oh thank you, Laura.
2: Thank you.
3: 라라
4: 좋아 좋아.
0: 라을라 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라
5: 그렇게 해야죠.
0: 라라
4: 라라
3: 잘하시네요. 네.
0: 그리고 1215님께서 우와 요즘 같은 날씨에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Exactly.
5: 아 정확합니다.
0: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그때 저희, 되게 좋겠다.
0: 저희도 사실 차에서 무조건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3: 네. 아.
0: 저희 플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어, 지금까지 저희 노래 없었나요 한 곡도?
3: 네? 진짜 없었어요? 한 곡도 정말 없었어요? 솔직하게
0: 솔직하게요?
3: 응.
0: 없었어요.
3: 예.
1: 저희 춤출 때 진짜 많이 들어와요.
5: 그만하겠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2: 전 있어요.
0: 그. 솔직해야죠.
5: 아 그래.
3: 성모 씨 있어요?
1: 아
5: 네, 거짓말이다.
2: 아 왜요?
5: 왜냐면 그 아킬레스는 들었다고 막 멋있다고 해줬는데 네. 홈런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0: 아.
1: 아니. 아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연습실에서 몸풀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3: 많이 들었죠.
1: 진짜
3: 저희는
1: 철피도 진짜 많이 듣고 촛도 진짜 많이 듣고.
5: 오. 아 그냥 사랑의 차이지.
2: 아니
3: 애정의 차이인 거.
1: 애정의 차이인 게
3: 저희가 A2 메이저를 좋아하는 마음과 다른 거죠.
1: 그렇죠.
3: 아. 아쉽습니다.
0: 자 넘어가겠습니다.
2: 네. 연우 형이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3: 예 어디요? 아 9763님께서 나우즈의 신곡 아킬레스는 어떤 상황에 들으면 좋을까요? 신곡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듣고 있긴 한데 이 상황에 들으면 특히 좋다 하는 게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특히 좋은 상황? 뭐가 있을까?
6: 저는 아킬레스 걸 뭔가 넌 나의 약점이야 라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뭔가. 약점이 될 정도로 정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3: 네.
6: 아,
3: 네.
6: 감정에 yeah. 좀 충실해서 이 생을 들으면
3: yes.
6: 아, 이 송
1: 이 송
5: 송이야 송
3: 이 송 송
6: 이 송을 들으면 뭔가 feel like 될 것 같아요.
1: feel like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 feel like,
2: like. Sexy?
6: Yeah. yeah yeah yeah. Okay.
1: Zero sexy.
6: Okay. Ooh,
3: nice. Ooh. 저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말이긴 한데 약간
5: 드라이브?
3: 노을 지는 그런 시간대에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2: 좋아요, 좋아요.
3: 그렇습니다.
2: 좋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3: 어, 들어주세요.

0: 약간 밤이 됐을 때. 아.
1: 이번에는 꼭 밤.
2: 그럼 이번에 오실 때 한번 들어주시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4: 캡처해 주세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2: 오 좋아 좋아 좋아요.
1: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연우세유님께서 멤버들이 뽑는 이번 섹시 근육 레트로 디스코 컨셉과 제일 찰떡인 멤버는 누구인지 궁금해요.
2: 섹시 근육 레트로 디스코 컨셉.
5: 근육은 좀 아니에요.
1: 그러면 시윤 씨 아닌가요?
2: 맞아.
4: 시윤이긴 해요.
2: 그렇죠.
5: 네.
0: 시윤 씨도 시윤이. 네.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보고 현빈 형이 굉장히
2: 잘생겼다고.
0: 맞아요. 잘생겼더라고.
2: 아.
3: 뭐 현빈 형 잘 나왔어.
0: 맞아요.
4: 근데 뮤비에서만이라.
3: 아, 진짜. 왜 오프닝에 갑자기.
4: 뮤비에서라고 했었어요.
2: 아, 오케이 오케이.
3: 또 이게 남다른 또 애정이 있죠. 저희가 또 같은 대구 출신이고.
0: 그렇죠. 네,
3: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갑자기 대구 사람이 좀 잘생겼거든요.
2: 아,
3: 그럼 대구 아닌 사람 못생겼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0: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3: 지금 아, 좋습니다. 이거지.
0: 빠르게 빠르게.
5: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1: 아, 네. 네, 그리고 아래 문자 그럼 진영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세요.
3: 네, 깡님이 뮤비 촬영 때 아이들 미연 선배님이 엄청 큰 닭꼬치 트럭이랑 커피차 보내주셨잖아요.
0: 맞습니다.
3: 아, 먹고 힘내서 촬영한 뮤비 멤버들은 몇 퍼센트 만족하는지 특히 가장 많이 돌려본 장면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2: 오, 맞아요.
3: 저는 이번에 한 90% 만족하는 것 같고.
2: 오, 좋네요. 오.
3: 네.
2: 이유는요?
1: 그럼 남은 10%는 왜 불만족?
5: 10% 어디 갔지?
1: 그 커피차가 아쉬웠어요?
2: 오!
0: 어! 닭꼬치가 식었다?
2: 그쪽이었다?
3: 아니 그렇게 아니야. 뮤비에서. 아, 뮤비의 퍼센트에서만 따졌을 때. 아, 왜냐면은 저희가 안무를 완벽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그때 찍은 게 아니다 보니까.
2: 그건 맞아요.
3: 그래서 뭔가 음방을 돌 때 그런
2: 닭꼬치 사진을 보내셨어요.
3: 이 닭꼬치예요.
0: 와, 아,
2: 정말 맛있죠?
3: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맛있었어요.
0: 부럽죠? 진짜 맛있었어.
3: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뭔가 90%인데 10%를 미연 선배님 채워주셨어요.
2: 결론입니다. 아, 네. 그거였다.
4: 맞아요. 잘 수습했네요.
3: 그죠?
4: 네. 아주 좋았어요.
2: 제가
4: 계속 생각하면서.
3: 네. 감사합니다.
2: 살 수 있어요.
0: 그리고 가장 많이 돌려본 장면은 어딘지.
4: 저는 아무래도 제 파트만 좀.
0: 아, 뭐 그럴 수밖에 없긴
4: 하죠. 10초 이렇게 누르.
0: 근데 거기 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아기가 굉장히 귀엽던데.
3: 아, 인트로에 나오는.
0: 인트로 아기.
4: 아, 저 말씀하시는
3: 눈가리는.
0: 네?
4: 아기.
3: 아기세요?
4: 네.
3: 응기 한 번.
2: 윤기.
0: 아. 아, 아기가 좀 더 자야겠어.
4: 아이고.
3: 알았어.
0: 좀 더 자야겠어.
3: 많이 자랐네.
1: 좋아요, 좋아요.
0: 다 각자 그럼 본인 파트를 좀 많이 보신 걸로.
5: 저는 그 시윤이 윤이 아무래도 둘이 썸네일. 뽀뽀하는 장면.
3: 아, 뽀뽀 안 했습니다.
0: 그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4: 뽀뽀 안 했어요.
0: 뽀뽀 NG 몇 번 났어요?
4: NG 한 20번.
0: 아,
4: 스무 테이크 찍었어요.
5: 그 중에서 뽀뽀 한번 했어요?
0: 안 했다고요. 아, 왜 이렇게 그걸 궁금해요?
3: 아, 질투 나세요?
0: 오케이 오케이.
3: 해드릴까요 오늘?
0: 그 뒤로 혹시 둘이 좀 붙어 있는다던가 그런 거 없었죠?
4: 전혀요.
0: 아, 맞아요.
5: 그 뒤로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거예요.
3: 아, 근데 제 반메이트예요.
0: 아,
3: 그래서 밥을. 아, 그러니까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좀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하느라 밥을 윤이 형이랑 진짜 많이 먹었어요.
4: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신곡 아킬레스로 돌아온 나우즈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4: 시윤 씨 문자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5: 네.
6: 윤희가 이번 노래 파트를 잘 가져갔다고 했는데 나머지 멤버들 모두 내 파트 말고 탐나는 다른 멤버의 파트가 있나요? 각자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중요 그 파트를 한 수에 불러주세요.
7: 라고 파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6: 라고 파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 네. 뭐가 있나요?
7: 있어요?
4: 탐나는 다른 멤버 파트.
7: 저는 시윤이 파트.
4: 어디죠?
7: 그

0: Yeah, I can stand myself.
1: 아.
0: 그 후렴 들어가기 전에 그 얼박이.
2: 아.
0: 어이구.
1: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2: 네. 여기서 한번 뺏을 기회 한번 드릴게요. 네.
0: 알겠습니다.
2: 아니, 하세요.
1: 아, 네 번째 더 하셔야죠.
3: 뭐예요?
0: 하나, 둘, 셋.
1: 아, 아, 네. 하나, 둘, 셋.
0: Yeah, I can stand myself.
4: 오, 왜 이렇게 소심.
1: 아, 오늘 조금 아쉽다.
3: 오늘 조금 오늘 조금 아쉽네. 주사위가 좀 별로네요.
1: 아, 아 좋았어.
2: 저는 근데 섹시했어요.
1: 네.
2: 제로 섹시.
5: 그래요. 제로 섹시였네 그냥.
6: 섹시가 제로였다.
3: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5: 섹시리스.
3: 다른 멤버는요?
5: 다른 멤버는.
6: 저는 요즘에 유니 파트가 좋더라고요. 유니.
3: 어디요?
6: 나란 성은 이미 문득적고요.
1: 아, 거기 그냥 높잖아요.
3: 맞아요. 네?
6: 아 맞아요. 높은데 아 되게 좋길래.
3: 네.
1: 그럼
0: 현미 씨도
1: 한번 불러주세요. 여기서도 한번.
6: 아 뭐.
3: 현미 씨의 매력을 뽐내면서.
4: 뺏어도 돼?
2: 아 자신 있나봐요.
4: 아, 뺏어도 돼.
3: 뽀이.
2: 그럼 하나 둘 셋 이번에도 해보겠습니다.
1: 하나 둘 셋.
0: 나라는 성은 이미 무너져 for you.
1: 가성으로 체인지하면서.
4: 원래 가성이에요.
1: 아 진짜?
0: 저 뒤지는 진성으로 돼요.
2: 저 원곡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0: 아 저는 그럼 좀 느낌을 평소보다 많이 추가해
3: 볼게요. 네.
1: 하나 둘 셋.
0: 나라는 성은 이미 무너져 for you.
1: 오와와 표정이 근데
4: 잠시만
2: 꺼드룩이 장난이야.
3: 오케이 야 꺼드룩 빼라.
4: 오케이
2: 장난이
4: 꺼드룩 한 거야. 오케이
0: 오. 나라는 성은 이미 무너져 for you.
1: 예. 작정을 하셨네.
5: 지금 몇 시지? 텐션이 많이 돼.
3: 다들 왜 텐션 왜 이래?
1: 그러니까 약간
4: 뺏었다.
1: 이쪽 텐션과 이쪽 텐션이 좀 많이 다른 거
0: 같아. 이쪽 톤을 올리세요.
6: 막내들 원래 이런 느낌.
1: 아,
0: 차분해요,
1: 저희는. 어딜 가나 약간 막내가 좀 차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에.
2: 맞아. 아, 우리도 그래.
6: 아, 그러네.
1: 막내 한 명이야.
5: 두근두근.
2: 자, 그리고 또 나우즈 코어님께서 표정으로 둘이 싸우는데 지금
1: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그럼 한번 해볼까요?
2: 와.
3: 이따 갔어요?
0: 아, 5월이 웬월산데 5월 그래 저 이렇게 할게.
6: 잠시만요.
5: 아, 그 마주보는 게 아니잖아요.
6: 이 닦고 왔어?
3: 이 닦고 왔어요?
0: 이 닦고 왔어.
6: 이도 갈았어?
0: 어.
6: 가글도 했어?
5: 오케이 오케이.
1: 어, 그렇게
5: 잠깐만 노래까지 불러주시면 안 돼요?
0: 나라는 사람 이미 무너져 for you.
6: 그냥 마이쮸 냄새가 그냥 어우.
1: 아 마이쮸 신의 한 수였죠.
2: 네.
5: 둘다
3: 아 좋았다.
5: 둘다 안 빼는 게 너무 호감이다.
3: 아 좋았다.
1: 이걸 안
2: 빼?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이까지 닫고 이 갈고 온 오늘의 전학생 나우즈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우즈의 일기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A리트웨이저 남성모
0: 조성일이고요. 오늘의 전학생 나우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또 이렇게 한서로님께서 여섯 명 다 친해 보여서 그냥 교실 쉬는 시간 훔쳐보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
1: 한 명 어디 갔죠?
0: 그러니까요.
1: 누구 한 명 안 보이죠?
0: 저 일곱 명인데
2: 누가 안 보이는 걸까?
3: 누가 그러니까. 제일 잘생겨서 안 보였던 것 같아 빛나가지고 아, 누굴까?
1: 아, 아 오케이 여섯 명이네 우리.
4: 일어나라 빨리
1: 그리고 로우님께서 와 나오지 원래 이런 웃긴 그룹이었나요? 무대 볼 땐 몰랐는데
5: 아, 아 저 무대 땐 더 멋있거든요 아.
0: 좋아하는 거
3: 좋아요? 왜 이렇게 빈 꿈이야?
5: 네 무대 땐 멋있거든요
1: 아 멋있죠 멋있죠
4: 맞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1: 정말 웃겨요
0: 네, 나오지랑 사실 저희랑 이렇게 웃음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친한 것도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Z님께서 나우즈 윤님 짱구 불고기 로드 같아요. 오.
1: 야.
0: 똑같은데?
1: 대박이다. 일부러 노리고 눈썹 염색 안 한 건가? 눈썹 탈색?
5: 반대 손으로 해주면 안 돼?
4: 오, 아니, 오, 비슷하네. 제 옆에 둘 다 짱구가 짱구 두 명이.
1: 그러니까 짱구.
4: 좀 부담스러운 짱구가 좀.
3: 그러네 양쪽에 있네요.
4: 느끼한 짱구가.
3: 야야 나왔다 나왔다.
1: 야 진짜 닮았긴 했어.
4: 힘드네 이 자리.
0: 닮았네.
3: 오케이. 응.
0: 그리고 1675님께서 나우즈가 생각했을 때 궁디 빵디가 나우즈 멤버로 영입되면 궁디 빵디가 어떤 걸 담당할 것 같나요? 저희 어떤 거 담당할 것 같아요? 네.
5: 예능 담당이요.
0: 아 예능 담당이요?
5: 네.
3: 아육대 담당. 아육대 담당.
4: 씨름 담당.
3: 씨름 담당.
4: 아니 와. 성일이 노래도 굉장히 잘하지 않나요?
5: 맞아요, 맞아요. 성일.
3: 아
5: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 잘.
3: 기가 막히지 성일이.
5: 몸도 좋아요.
4: 성모 또 잘생기고 또 랩도 잘 하고요.
5: 귀여워요 성모.
4: 근데 살짝 아쉽긴 해.
0: 뭐가?
6: 나한테 너무 안 되거든요. 에이 야. 에이 베이비.
2: 오늘 왜 이렇게 징징이 닮았냐?
3: 그러면
5: 왜 그러는 거야?
3: 현빈이 형 빼고 이제 둘을 영입해서 여섯 명으로 하는 게
1: 그래야 여섯 명이 되겠네.
3: 네네. 아까 그 여섯 명 이거였네요.
1: 그래야 좀 더 엔제트 느낌이 나긴 하니까.
3: 그렇지 좀 연장자를 좀 빼고
4: 나이가 많다
3: 그런 느낌으로.
1: 좋네요. 네. 저희가 들어가면 또 팀 내 이제 평균 연령이 좀 낮아.
3: 좀 낮아지고.
4: 아 맞아 맞아.
1: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6: 좋아요 좋아요.
1: 자 몽글님께서 아니 근데 안무 비밀을 활동 끝나서 알려준다고요? 또 혹시 안 알려준 아킬레스 비밀이 있나요?
2: 안무 비밀이 뭐예요?

0: 비밀이
1: 비밀을
0: 뭐지?
2: 안무 비밀이요.
0: 어? 이게 뭘까?
2: 안무 비밀.
0: 약점을 훑는다는 거?
2: 네. 아. 이미 공개됐었던.
0: 아 근데 뭔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3: 몽글 몽글님이 잘 안 보셨나 봐.
2: 와 아, 그렇게 또 말을 하시는데
4: 뭔가 청취자분 디스까지 하시는
5: 이게 정확히 안마를해서 약간 그렇군 것 같긴 한데
0: 그 이제 아킬레스 그러니까 곡 제목이 아킬레스니까 네. 이 멤버마다의 약점을 이번 퍼포먼스에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 안무에 이제 코어, 입술, 눈 그리고 목 그리고 아킬레스 공명이 있으니까 시윤이는 그걸로 대체가 됐고 약간 그런 거를 정확히 뭔가 좀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기는 아, 네. 해서 오늘을 아, 그래? 좀 기회로 네 조금 더 정확하게
2: 맞아요.
0: 아, 시켰으면 아, 네. 비밀 것 같습니다.
2: 비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의 그 많은 사랑을 해주신 그 목마는 아니고 뭐라 그래요?
0: 타는 시소가
2: 아, 타는 그 제가 올라타는 파트가 있잖아요. 아. 그게 사실 아킬레스를 자랑하는 파트입니다. 맞아요. 그냥 이제 아~ 그냥 퍼포먼스용이 아니고 아~
4: 저랑 윤이 형이 이제 시윤이 아킬레스를 받쳐주는
0: 맞아 맞아 네.
5: 그래서 그 약점을 약간 보여주고
0: 소환해주고 네. 약간 이렇게 맞아요. 받쳐주는 네. 그런 네. 느낌의 안무
2: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포즈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킬레스를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0: 맞아요.
2: 카메라 음방에서 항상 얼굴이 잡혀가지고
0: 맞아요.
3: 다리로 뭔가를 하고 있죠.
0: 네. 맞아요.
4: 그거 되게 어려워 보이던데
0: 오~
5: 맞추는데 좀 합이 좀 걸렸어.
2: 맞아요 맞아요.
0: 쉽지 않았어.
3: 곰돌맹님께서 안무 설명은 처음이었잖아요.
0: 그런가요?
3: 아... 그랬어요?
0: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3: 그럼 오늘
0: 오늘 최초
3: 걸로.
0: 공개.
2: 네, 네, 네.
5: 비밀 알려드렸습니다.
2: 죄송합니다.
3: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최초 공개한 겁니다.
0: 맞아요. 아,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지푸라님께 지푸라기님께서 아니 죄송한데 모두가 오늘 처음 들었대요.
5: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어떻게 된 거예요?
5: 미안해요.
3: 나 혼자 어떻게 된 거예요?
2: 쏘리.
5: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0: 되게 미안해요.
2: 아니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기도 해.
4: 아,
2: 뭔가 잡지
4: 같은데.
0: 와,
2: 잡지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3: 나 맨날 얘기한 것 같은.
0: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데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
2: 기사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사실
0: 접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지금.
2: 죄송합니다.
4: 오늘 이걸로 제대로 알아.
2: 맞아요, 맞아요.
0: 네.
4: 그리고 535827님께서. 아킬레스 이번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한다면 언제일까요?
0: 저 있어요.
2: 저도 있어요.
4: 오.
0: 먼저
2: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방송사 얘기할까요?
0: 어 아니 아니요.
2: 아 그거 아니요?
0: 방송사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0: 네 그냥 저는 첫 방이요.
2: 아
4: 그 네. 해도 괜찮아요? 방송사.
2: 어 그 아, 슈챔피언에서 했던.
0: 아 그래요? 뭐예요?
2: 그 야채.
0: 아 네네네.
2: 아
3: 맞죠 맞죠 맞죠.
2: 형 그 야채가 아니었어요?
0: 아 저 아니었어요.
2: 아 뭐요? 뭐 아니 그러니까 뭐야
3: 질문이
0: 아 저는
3: 아니,
0: 이제
3: 얘기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지금
0: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을 저희가 공개되기 전에 사전 녹화를 했잖아요.
2: 아 맞아요.
0: 그때 이제 데이앤이 안무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는 상황에서 산옥을 들어왔었는데 그때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이런 페어 안무나 이런 안무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는지 처음으로 들어보니 약간 경악이 섞인 약간 좀 이렇게 함성 소리가 들렸어요.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짜릿한 산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다른 분들 또 다 얘기해 보실까요?
6: 저는 오늘이요.
3: 와~
6: 뭔가 오늘 제 캐리비안 베이에서
0: 아 네.
3: 아 뭐야?
0: 아 뭐예요?
3: 아, 나는 친한 친구 방송반인 줄 알고.
6: 알겠지.
3: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갑시다.
0: 워터파크에서
6: 친한 네. 친구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이 전에 저희가 또 워터파크를 갔다 왔는데
2: 네네.
6: 워터파크에서 이제 무대를 할 때 엄청 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막 앵콜 앵콜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구도 되게 잘

0: 웅덩이
1: 덩이
2: 덩이
0: 덩이
3: 궁이
0: 궁이
2: 빵디 궁디입니다.
3: 아, 궁뎅이였어요? 아
4: 죄송합니다.
0: 아, 현빈이 형의 아킬레스는 약간 기억력이
3: 뚱덩이
1: 뚱냥이도 아니고 뚱덩이가 나와버려.
0: 뚱이 뚱땡이까지 나와버리네.
2: 뚱땡이라고 안 했어요 저는. 네 유인님은요?
5: 아 저 순간이요?
0: 네.
5: 아 저는요. 아 약간 공식적인 음방 막방을 거의 그 일요일에 하잖아요. 그날이 좀 이번 저번 주죠? 어제죠? 어제가 좀 네.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왜?
5: 어제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착장을 입었고 아.
0: 얼굴이 제일 마음에 드는
2: 엔딩 요정.
5: 그래서 제가 엔딩 요정을
0: 아, 댓글에 보니까 약간 엔딩 요정 너무 잘생겼다. 약간 이런 댓글 있었던
1: 어떻게 거. 알았지? 진짜 있어.
5: 아, 진짜 있어요?
1: 어, 진짜 네? 있어요.
2: 아, 본인은 몰라요?
5: 아 저는 다 좋아요 누르죠.
2: 아, 네? 네. 좋아요.
5: 좋아요. 네.
3: 좋아요.
5: 좋습니다.
4: 아 진짜 있었어.
1: 어 진짜 있었어.
4: 어 있었어. 오,
2: 대박이다. 네. 자, 진영 씨는요?
0: 진짜 본다니까.
3: 저도 야채차.
2: 야채차.
3: 야채.
2: 전 그거 보고 진짜 한동안 계속 웃었습니다. 오.
3: 아. 네. 살면서 언제 아, 그런 걸 해볼까.
2: 그렇죠.
5: 그렇죠.
0: 오 야채. 네. 가장 맡은 야채가 뭐였죠?
3: 저는 이렇게 돌 아 이렇게 어.
2: 상추, 오이,
5: 토마토,
3: 아보카도,
0: 닭가슴살이요.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3: 없습니다.
5: 뭐
2: 아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한 게 아니에요.
0: 네. 네네.
5: 그러니까.
0: 네. 닭가슴살은 시윤이 뭐 왠지 알 것 같긴 해.
5: 잘 어울리나 보다.
3: 닭가슴살.
2: 그냥 뭐 운동 이미지니까.
5: 네. 아,
2: 네. 잘 어울리.
5: 네 맞습니다.
3: 단백질 많은
0: 윤이 오이 가장 편식을 많이 하는. 약간.
5: 저...
0: 네 사람들이 보통 저 야채 중에서는
5: 호불호가 강한
0: 호불호가 강한, 호불호가 강한.
5: 저도 개인적으로 오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4: 제트필름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 네, 저희가 뭐
4: 맨날 나만 빼고 먹는다
5: 뭐 약간 좀. 유튜브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뭐 조그만 연기를 했어. 근데 뭐 사람들이 많이 호불호가 갈려 하면서 약간 투덜대는 그런 연기까지 했었습니다.
0: 맞습니다.
4: 아, 성모가 되게 잘 파악한다. 오.
2: 아 파기 신이에요.
5: 역시 MC라는 거지. 네.
2: 네 그리고 1675님께서 진혁이에게 궁금해요. 아킬레스 준비하는 동안 멤버들끼리 안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냈는지 말해주세요.
3: 준비하는 동안? 이번에 준비하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다 같이 아무래도 예. 뭔가 한국에서 하는 컴백이 또 텀이 좀 있었어서 어쨌든 홈런이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좀 다른 모습이 확실해질까 뭔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이 곡이랑 컴백이랑 그냥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얘기하면서 뭐 싸우거나 막 그런 적은
5: 없었고 그냥 다 같이 약간 이번 노래 엄청 열정을 다 쏟아서 뭔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해서 완성도를 많이 높이려고 많이 의견 공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사이좋게 준비했었다.
5: 네.
2: 저희는 컴백 준비할 때마다 싸우거든요.
5: 네. 그 열정 싸움 아닐까요?
1: 투닥투닥
3: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
5: 잘하시니까 다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니까.
0: 네. 맞아요.
4: 우리 안 싸웠네.
0: 그렇지 싸우지 않았다. 연습생 때 많이 싸웠죠.
5: 연습생 진짜 네. 많이 맞춰가느라.
4: 근데 사실 저희 활동할 때마다 항상 싸웠는데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안 싸운 것 같은데.
0: 아 제가 그 윤희 형하고 현빈이 형 싸운 썰을 살짝 들었는데.
5: 뭐.
0: 너무 웃겨가지고.
4: 언제였죠?
0: 언제 그 윤희 형이 풀어주긴 했었는데 그 팬분들 아시나요?
5: 뭐예요? 어떤 궁금해.
0: 너 막 따라와 이렇게 했다.
2: 알고 있어.
4: 연습생 때.
5: 연습생 때 했어. 데뷔 직전에.
1: 예. 완전 거의 데뷔 전이야?
5: 맞아요. 데뷔 전이야.
1: 아, 진짜?
5: 진짜 무서웠어. 현빈 형이 너 따라와. 진짜.
0: 제가 약간 조금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사과했죠.
5: 사과하고 좋게 풀었습니다.
4: 맞아. 다음 날 또 같이 재밌게 놀고.
5: 네 맞아요. 맞아요.
0: 빠른 사과 좋죠.
5: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2: 자.
5: 네.
2: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3: 맞습니다.
0: 자 오늘의 전화세 나오죠 함께 하고 있고요.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2: 나우즈의 우리의 시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마스터패스.
2: 친한 친구 방송반 라우즈의 우리의 시작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날밋님께서 역시 빈도벤님 쓴 곡 우리의 시작 is a masterpiece.
2: Yeah. 빈도벤,
3: yeah. 패스.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나우즈의 반짱 선거.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Oh 그 시간 God.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갑니다. 반말 모드 가볼게.
4: 응.
3: 괜찮지?
4: 좋아.
5: 당연하지.
4: 당연하지. 그래 그래.
3: 어, 현민이 왜 괜찮지 현민이? 어,
5: 대답을 안 하죠.
2: 괜찮아. 괜찮아. 어, 좋아. 그럼 이제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아. 어, 리더 현빈이부터 해봐.
6: 오, 야, 야.
7: 아, 아, 나는 좋다, 좋다.
8: 나는 꾸준함의 짱이라고 생각해. 오.
7: 어, 왜냐하면 뭐든지 난 좀 꾸준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좀 어.
2: 꾸준짱.
7: 어, 꾸짱이야.
2: 꾸짱.
3: 요즘 뭘 꾸준히?
2: 뭘 꾸준히?
7: 나는
4: 운동.
7: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다이어트도 꾸준히 하고 연습도 꾸준히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해 놓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3: 혹시 어떤 운동 좋아해?
7: 나는 운동을 좋아하진 않고.
3: 뭐야?
2: 관리되면
3: 그냥
2: 어,
3: 꾸준히 어. 그냥 하는 거야.
7: 그치.
3: 억지로. 아.
7: 어, 억지로 하는 거지.
2: 좋다 좋다. 그러면은 윤희는?
5: 갑자기 어색해한다.
4: 방송이 어색해하네. 나는 된장.
2: 된장?
4: 된장.
2: 아 된장.
3: 왜 된장이야?
4: 구수한 매력을 갖고 있거든.
3: 구수한 매력.
7: 구수하긴 하다.
2: 구수한 게 많은데 왜 하필 된장이야?
4: 내가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 아~
3: 어떤 게 구수해 그럼?
4: 나는 일단 친근해. 그리고 그거.
5: 냄새?
4: 그 처음 뽑을
3: 냄새.
4: 그거 아니고. 채취?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 친밀도가 높아.
2: 어, 친밀도가 높아.
4: 사교성이 좋고.
5: 아, 친화력이 높다고?
4: 그치. 아. 나랑 느끼지 않았어?
3: 아, 느끼긴 그치, 했는데. 그치. 어. 뭐 구수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2: 그럼 구수하게 데이엔 분들에게 어. 사랑 고백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4: 알겠어. 사랑한대.
5: 오. 저 맞아? 사투리?
7: 몰라. 머리. 무슨 말을 한 거야?
4: 환호해줘 빨리 환호.
3: 오, 사랑한대. 사랑한대.
2: 좋다 좋다.
7: 구수하다.
2: 좋아 좋아.
7: 불고기 맛 같아.
3: 자 그럼 연우는?
9: 난 국장.
2: 국장.
3: 국장?
2: 어. 얼라.
9: 나는 국밥을 좋아해. 아~ 근데 밥을 안 먹어.
2: 어? 국밥에서 밥을?
9: 어.
2: 야, 아, 그럼 이런
3: 국밥장이 아니라 국장?
2: 보네.
9: 그래서 국밥장이 아니라 국장.
2: 어. 국장.
7: 탄수화물 안 먹기 위해서.
9: 맞아요, 난 탄수화물 안 먹어.
3: 어? 왜?
9: 다이어트를 위해서.
2: 아예?
3: 이게 어. 다이어트를 해도 탄 단지를 다 챙겨줘야 돼.
9: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는 거의 약간 키토보어 그 카니보어 느낌으로. 이게 거의 탄수화물 안 먹고 그래서 중간중간 리피딩을 해주긴 해.
2: 아 언제부터?
9: 어 데뷔하고 한 2년 차 때부터는 거의 고기만 먹는 것 같아. 와.
3: 제일 좋아하는 국이 뭐야 그럼?
9: 얼큰 돼지국 국밥.
3: 국밥에서 아. 밥을 뺀 국밥. 어.
2: 그러면은 국밥만 시키고 밥은 그냥 안 시키고?
9: 밥을 애초에 따로 요청 사항에 빼달라고 해.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한 뭐 250g이나
3: 더 추가해서.
9: 어 더 추가해서. 와. 그렇게 식단해.
3: 이거 국밥인데 밥이 없으면 사실
9: 아쉽거든.
3: 미역국에 미역 빠진 거거든.
2: 나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아, 음식을 먹든.
9: 힘들긴 해.
2: 나 훠궈도 밥이랑 먹어요.
9: 막
4: 아, 진짜?
2: 마라탕도 밥이랑 먹어요.
5: 그게 맞아.
4: 성모. 진혁이도 밥을 진짜 좋아.
9: 진혁이야 밥진혁.
2: 나 밥짱이야.
3: 나는 밥짱이야.
7: 공깃밥 공깃밥만 있어도 먹잖아.
4: 공깃밥만 먹어.
2: 어, 나도 공깃밥만 먹어.
4: 밥성모 밥진혁 뭐야?
2: 진짜
3: 나 나랑 맞는 사람 처음 봤어.
4: 와, 대박이다.
2: 공깃밥만 먹을 수도 있어.
4: 야 진짜 특이한데?
7: 밥진해 밥진.
5: 성모도 혹시 김치 싫어해?
2: 어. 오! 야 넌 뭐야?
3: 김치는 아 이게 처음 알았어? 나 유명하거든 김치 싫어하는 걸로.
4: 아 진짜?
5: 진혁이도 김치를 안 먹고.
4: 아 설레.

0: 나 성목 성목장.
1: 어. 성목장.
2: 성목장.
3: 어, 아, 성목장.
4: 진혁장.
5: 진혁이는 왜 그럼 성목장이야?
0: 어, 나? 나 그냥 좋아해.
1: 그냥
0: 고백을
1: 그냥 좋아해.
0: 그냥
1: 좋아.
0: 나 그냥 성목장.
2: 와, 진혁이
1: 아,
2: 좋아.
3: 시윤이 서운하겠다.
0: 나?
3: 어, 시윤이 서운하겠어.
1: 그러니까
5: 성, 성목장 말고
0: 진짜 어.
3: 나?
0: 쇼핑장이야.
5: 쇼핑장.
1: 아, 쇼핑 많이 하지.
0: 난 뭔가 옷 보는 거나 그냥 뭔가 그런 되게 일상생활에서 좀 쓸만한 거? 약간 그런 거 진짜 많이 사.
5: 그럼 최근에 산 쇼핑템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어?
0: 최근에 이 양치하는 그거를 아예 그냥 풀로 다 샀거든. 칫솔부터 해서 치약이랑 혀 클리너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혀 클리너 말고 스테인리스로 된 혀 클리너.
5: 아, 진짜. 혀 갈리는 거 아니지?
0: 나도 혀 클리너 무조건 있어. 그 혀의 돌기를 그냥 다 긁어낸다는 느낌.
5: 그래. 아, 좋다 좋다.
2: 미각이 점점 사라지게.
1: 야 근데 그거 진짜래.
2: 진짜 그러게.
1: 진짜 미각이 없어진대.
0: 근데 굳이 나도 무조건 혀 클리너 써야 돼.
1: 아니야.
0: 그지.
1: 맞는.
2: 어, 너무 심하긴 하지.
1: 네 맞아.
2: 너무 심한.
1: 진짜 미각이 사라진대.
0: 사라진대.
2: 어.
3: 왜 손에 굳은살 생기면은 잘 안
2: 좋은 그래. 거 아니야? 그러면
1: 그렇다 어, 진짜로.
3: 그래.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2: 어.
3: 아,
2: 그러니까 맛이 안 느껴지는데 삶의 네. 질이 떨어지는 거.
0: 그렇지 그렇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건데.
2: 어, 그러니까 그치. 먹기 위해 사는 건데.
1: 그치.
0: 어 그럼 좀 오, 적당히 세게 해야겠다.
5: 쇼핑 좋아 좋아. 시윤이는 어떤 장이야?
2: 나는 얼짱인 것 같아.
1: 아,
2: 그러니까 근데 의미가 뭐 좀 달라. 의미가 좀 달라.
1: 뭐 하냐, 뭐 하냐 진짜.
2: 아, 약간... 끝까지 들어봐.
5: 그래, 오케이 오케이.
2: 나는 관리를 진짜 열심히.
5: 어,
2: 뭔가 그 잘생기게 유지하려고 뭔가 노력을 좀 많이.
1: 나 이건 인정해.
2: 왜?
1: 약간 항상 머리 수정도 진짜 많이 하고.
2: 맞아.
1: 자기가 오늘 렌즈를 뭐 낄지부터 해서 옷을 아, 자기가 어떻게 입을지 그리고. 막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연구를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3: 그리고
1: 카메라 모니터.
3: 그리고 자기 전에 고데기를 해.
1: 어, 그건 맞아.
3: 저? 자기 전에 고데기를 해. 난 이해가 안 돼.
1: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
5: 왜 자기 전에 고데기를 해?
2: 그 곱슬거리는 내 머리를 보기 싫어서도 있고 그 다음 날 갔을 때 이제 드라이를 이제 계속 해야 되잖아. 머리가 곱슬거리.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려고 그냥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자기 전에 그냥 고데기를 해놓고 자.
0: 대박. 난 고데기 할 줄 몰라.
1: 프로 나도 몰라. 때문에.
3: 야 그렇게 고데기 계속 하면은 머리 상해요.
2: 맞아. 그래서 딱 앞머리만 해.
1: 진짜.
3: 어, 딱 나중에 라인. 앞머리만 이렇게 다 없으면 어떡해.
0: 어, 이렇게 얘기하면
2: 핏을 붙이면 되지. 뭐 아이돌의 투명이랄까.
3: 좋습니다.
2: 어쩔 수 없지.
0: 근데 시인이 롤모델이 궁금해지는데.
2: 롤모델? 내 롤모델? 어... 한빈이 형?
3: 어, 한빈이 형도
2: 한빈이 형도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해. 맞아.
1: 그렇군.
2: 눈썹 뽑아.
1: 어?
5: 눈썹을 왜 뽑냐고?
1: 어, 이 라인대로?
2: 맞아. 이 라인
5: 그냥 칼로는 이렇게 하는데
2: 나는 그 다시 자라는 그 이... 살짝 자국처럼 남아있는 거 난 그게 싫어서 다 뽑아.
5: 아 진짜?
2: 그 정도로 관리 열심히 해서 얼짱이다.
1: 뭐 인정하는 부분이야.
5: 인정. 난 우리 석준이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0: 석준이는 너무 관리를 안 해가.
1: 진짜? 그래도 잘생겼잖아 석준이.
2: 석준이 그냥
5: 그러니까 그걸 더 석준이처럼 노력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말이지.
1: 아, 석준
5: 아쉽다. 석준아 아쉽다.
1: from 성일 듣고 있니?
5: 석준아 노력하자. 그래. 얼짱 되자.
1: 그래 그래.
0: 야, 플라워 도규님께서 헐 궁디 김치 친구가 드디어.
1: 대박이다.
0: 진짜 김치를 이렇게 아, 못 먹는 친구가
1: 진짜 맛있는데
0: 진짜
1: 김치
0: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 나 뭐? 라면에 김치를 왜 먹는지 내가
5: 나도야.
0: 고기 구워 먹을 때 김치 올리는 것도
5: 아 나 진짜 싫어해.
0: 그러니까 이런 얘기부터 해서 나 진짜
2: 와. 근데 잠깐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혁이는 익은 김치 먹어.
0: 그거 아. 먹어? 김치찌개 이런 거?
2: 아 나는 김치찌개
5: 얘는 그냥 찬 반찬도 안 먹어.
1: 오,
0: 어? 밥 무조건 따뜻해야 돼?
5: 밥 무조건 따뜻해. 아, 당연히 밥은 따뜻해.
0: 밥 하는 게 너무 많다, 성모.
5: 어, 일부러 그냥 맞춰가는 것 같은데.
1: 어, 밥 좋아해? 이런 거 아니야?
0: 밑반찬을 많이 안 먹어.
1: 아,
5: 맞아, 맞아.
1: 아, 그렇구나.
5: 어, 그리고 3786이 보내준 문자 볼게. 애툼의 싸움장은 궁디인 거 잘 알겠고 나우즈 싸움장은 누구야?
0: 싸움장이...
5: 그러니까
0: 싸움 많이 하는.
5: 싸움 딱.
1: 싼다는
3: 윤이 아니야?
1: 아니지.
3: 시윤이?
1: 시윤이 있지 않을까?
0: 싼다.
3: 시윤이는 모두와 싸우지.
0: 어, 나랑 약간 비슷하네.
1: 싸운다. 약간 뭔가
0: 이 의견
1: 의견이 많아 가지고.
2: 근데 나는 멤버 들이랑은 잘 안 써.
3: 그럼 누구랑?
2: 회사랑 많이
0: 싸. 그러니까
1: 싸운다기보다 의견 충돌이지.
2: 그러니까 말이 싸운다는 건데 이제 뭔가 나는 원하는 게 있으면 꼭 얻어내야 돼.
0: 그게
2: 그런
0: 맞지.
2: 성격이라서 나는 설득이 될 때까지 물어보고 그 논리를 다 정리해서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현빈이 형이 내가

0: 생각했을 때 너무 착해서 그런 걸 잘 못해.
1: 맞아.
0: 약간 평화주의자.
2: 그건 맞긴. 좀 평화주의자.
0: 맞아, 완전 평화주의자라. 내가 하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내가 좀 하는 편인 것 같긴.
3: 근데 팀이 이렇게.
2: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4: 맞아 맞아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좋다고 생각해.
0: 멤버들 사이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윤이야.
1: 아, 내가 장난이 많아가지고
0: 진짜로 아, 못 살겠어. 나 서러워 진짜.
1: 애들 뽀뽀하고 말해가지고.
3: 아, 근데 뽀뽀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1: 아니, 그건 아니긴 해. 아, 약간 이렇게 시비 걸고 아, 약간 조롱하고, 장난치고 조롱하고 아, 약간 이런 거네 혼자.
2: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싸움짱까지 반짱 선거는 여기까지 해볼게. 너네 다 인정하는 거지?
4: 인정.
2: 짱 먹은 친구들 다들 축하하고 우리는 여기서 반말 모드 끝 합시다.
3: 나이스.
4: 오케이.
2: 네, 존댓말.
3: 넵.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전학생 친구들이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공깃밥 친구 진혁 씨.
4: 일단 제 친구가 하나 아주 제대로 생긴 것 같아요. 밥 친구가 하나 제대로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장난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미 알던 사이인 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 시간도 금방 가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둘이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하면은 그때 막 또 같이 해서 하면은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3: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우즈여서 좀 다행이었던 처음이에요.
2: 처음인데 긴장이 안 됐던. 네,
4: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1: 재밌었습니다.
2: 아쉽지만 밤 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도 대표로 현빈 씨가 간단하게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5: 아, 네. 또 저희 친한 친구를 보고 계시는 데이엠 분들과 또 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에 또 이렇게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번 아킬레스 활동은 끝이 났지만 이거 말고도 또 보여드릴 게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에투메랑 저희랑 함께하는 TIMA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학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3: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곡 나우즈의 아킬레스 한 번 더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안녕.
1: 안녕.
6: 학교한다.
3: 안녕.
1: 급식.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성일이 이목구비?
1: 아니 말고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고촌고등학교.
1: 와우, 성일씨가 이 학교에서 첫 입학생이자 교과를 작사한 주인공이잖아요. 네. 교과 킬링 파트 한 소절 갑시다.
2: 이건 바로 가야죠.
3: 천둥 고개 언덕 아래 행복한 배움터.
1: 배움터.
2: 네, 이렇게 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고촌고 자랑 세 가지 시작.
2: 일단 고촌고는 네.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1: 급식 네. 중요하죠.
2: 급식 너무 맛있고 학교도 되게 신설 학교라서 뭐 탈의실도 잘 돼 있고 개인 캐비닛도 잘 돼 있고 시설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생님들도 너무 착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착해서 진짜 학교 편하게 모든 게 행복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1: 좋아.
2: 그리고 또 고촌고 네. 출신인 제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김포도 고촌도 조성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오늘의 급식력 퀴즈 가보겠습니다. 와.
1: 8월 18일 화요일 내일 고촌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보리밥, 떡만둣국, 도토리묵, 채소무침, 제육불고기, 배추김치, 그리고 복숭아맛 또는 망고맛 이것인데요.
2: 오늘의 문제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혀끝에 닿으면 아주 달콤함이 꽂혀버리는 그런 디저트인데요. 밀가루와 달걀에 버터 등을 넣고 케이크처럼 만들어서 부드러운 찜 요리처럼 먹죠.
1: 네.
2: 탱글탱글 포동포동 찰랑찰랑거리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 네. 보기 1번 푸딩, 2번 자깅.
2: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정말 정답 헷갈리신다고요? 보기 한 번 더 드릴게요. 성일씨?
2: 1번 푸딩,
1: 응?
2: 2번 자깅.
1: 오마이갓. 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휘브의 체리파이.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휘브의 체리파이 듣고 왔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청량한 곡이었죠. 휘브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인 이 곡은 청춘의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을 달콤한 체리파이의 맛에 비유한 노래인데요. 오는 9월부터 글로벌 팬콘서트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휘브의 신곡도 팬콘서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0: 과연
1: 1번 푸딩이었습니다.
0: 푸딩. 네, 내일 8월 18일 고천구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보리밥, 떡만둣국, 도토리묵, 채소무침, 제육불고기, 배추김치, 그리고 복숭아맛 또는 망고맛 푸딩입니다. 오, 푸딩이 나오네요. 네. 급식에.
1: 저희는 고등학교 때 아까 이제 시윤이가 말했던 랍스타도 종종 나왔었고요. 오. 그리고 이제 내일 급식이면 무슨 요일이죠?
0: 내일이 화요일이죠.
1: 아, 그렇죠. 네. 수요일에는 저희가 수다 날이라고 있었는데 오. 수요일엔 다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 수요일마다 약간 특식처럼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0: 그거 있지, 그거 있지. 네,
1: 그래서 이제 뭐 네. 급식 만족도 조사하면서 이제 스티커 붙이고 나가고, 그럼 또 이제 급식이 또 이제 더 좋아지고 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옛날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급식을 더 받고 싶은데 뒤에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식사하시는 곳에서 급식을 마음대로 퍼서 먹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약간 굉장히. 그게 꿈이었어요 뭔가. 네, 근데 그걸 해가지고
0: 그걸 잃었다.
1: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저도 이제 급식하면 생각나는 게 저런 망고맛 푸딩 같은 저런 디저트 같은 게 있으면 또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다 메뉴도 좋아. 그 앞에 뭐 제육불고기 저런 것도 좋지만 저런 망고맛 푸딩 이런 게 더 눈에 들어오는 또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1: 혹시 그럼 성무 씨, 네. 아, 우리 궁디의 최애 급식 메뉴 뭐였어요?
0: 아, 궁디의 최애 급식 메뉴는 오리 훈제였습니다.
1: 아, 오리 훈제. 네,
0: 오리 훈제와 머스타드의 조합.
1: 아하, 그 조합도 아, 국룰이죠.
0: 네,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1: 저는 제육 볶음이랑 아니면은 이제 갈비찜.
0: 갈비찜. 네,
1: 그런 메뉴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
0: 저는 그런 용가리 튀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그쵸, 그런 거 맛있죠.
0: 좋아했습니다.
1: 깨랑이오님께서 고촌구 맛있는 거 먹네.
0: 그니까.
1: 아, 진짜 고촌구 급식 맛있습니다.
0: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해. 난 저런 복숭아 맛 또는 망고 맛 두 가지 맛을 다 먹을 수 있잖아.
1: 맞아요. 그거를 본인이 선택해서
0: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잖아. 저게 되게 좋은 거지.
1: 좋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를 뽑아와야죠.
1: 그쵸.
0: 단체 급식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0716님 축하합니다. 와, 단체 급식 0716님 덕분에 단체 급식을 다른 분들께서 먹을 수 있어요.
1: 단체 간식이죠?
0: 네네. 아, 단체 간식. 네. 아, 단체 급식이라고 했죠.
1: 단체 급식이면 오, 아, 스케일이 너무 커지죠.
0: 단체 간식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요. 축하드립니다. 와우.
1: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1번 푸딩이요. 지금 요가지도 자 과정 TTC 수련 중인데 오. 이제 절반 지나오고 일주일 더 남았는데 같은 기수분들과 간식 먹고 싶어요. 오. 숨쉬는 고래 11기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오. 축하드려요.
0: 오, 파이팅. 편의점

0: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해주세요.
1: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0: 네. 5178님께서 일요일에 부모님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오디세이 보고 왔는데 기대했던 대로 재밌었어요. 궁디빵디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1: 저는 사실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영화를 많이 못 봤지만 또 스파이더맨 보셨잖아요.
0: 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영화관을 잘 안 갔는데 이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그리고 또 슬픈 영화 보면 바로 눈물 흘리거든요. 저 약간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감성적인 드라마나 영화 좋아합니다.
0: 최근에 운 영화 이런 거 있나요?
1: 최근에는 이제
0: 가장 최근
1: 그 제목이 뭐였더라? 원 아 그
0: 원?
1: 뭐지? 그 하루만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그 어머니께서 사는 날짜가 하루씩 줄어드는 영화거든요. 오.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 넘버원.
0: 아 넘버원.
1: 넘버원이라는 영화 진짜 슬퍼요. 그거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0: 저는 혹성탈출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저는 혹성탈출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시저가
1: 그 불구덩이로
0: 네 끝났을 때. 시저가 숨을 거뒀을 때 굉장히 슬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1: 그거 슬프죠.
0: 네.
1: 네 그리고 또 허승민님께서 성일님 성모님 반가워요. 애툼의 너튜브 채널 너무 재밌어서 구독 눌렀어요. 앞으로 재밌는 컨텐츠 기대할게요.
0: 저희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찍고 있는
1: 그렇죠.
0: 너튜브인데 컨텐츠인데 이게 저희가 좀 밀려있는 것들도 있고 네. 앞으로 올라올 것들도 많고 조만간 또 촬영도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더 재밌고 더 이제 다양하게 제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이제 제 디스코 팡팡 영상이 캐리했죠. 네.
0: 아 디스코 팡팡 영상은 진짜 인정입니다.
1: 이건 저도 좀 자부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또 근데 앞으로 진짜 우리 궁디가 말한 것처럼 재밌는 영상들이 많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찰리 XCX의 2007 듣고 오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Yeah.

오늘도 시작은 심심해서였다. 분명히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시작한 건데 두 판쯤 연속으로 지고 나니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가 없었다. 어느새 말수가 줄고 자세가 앞으로 당겨졌다. 그리고 그 대사가 등장했다. 야야, 마지막 한 판만. 물론 그 한 판이 진짜 마지막이었던 적은 거의 없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또 마지막까지 몇 판을 더 하고 결국 한 판을 이기고 나서야 컴퓨터를 끌 수 있었다. 그 한 판을 이긴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기고 싶은 걸까? 그리고 게임이나 운동엔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왜 공부나 내가 붙잡고 사는 일에는 조금만 막혀도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서는 걸까? 누가 마지막 판! 이라고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게임에서는 그렇게 한 판 더를 잘 외치면서 제발 제발 내가 내 일에도 좀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다. 잘 안 돼도 한 번 더, 또 막히면 한 번 더. 어쩌면 돌파구는 대단한 각오보다 오늘 게임에서처럼 여기서 끝내기는 싫은데 하는 그 마음, 거기에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원 리퍼블릭의 I Lived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1676님이었습니다.
1: 게임할 때 승부욕이 굉장하신 것 같죠? 궁디는 사연 읽으면서 어땠나요?
0: 저의 약간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약간 저런 아이였는데 약간 승부욕도 되게 강하고 게임에서 지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게임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좀 잘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런 승부욕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네, 저 승부욕이 되게 이렇게 끌어오르고 한번 꺾여도 보고 분해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포기할 줄도 알고 약간 포기도 배우고 약간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저런 승부욕 저는 나쁘지 않은 승부욕인데 안 되는 건 좀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좀
1: 네. 아, 또 이렇게 T적인 발언을
0: 네. 안 되는 건 좀 빨리 포기하긴 해야 돼요.
1: 그렇죠. 근데 저도 똑같은 게 저는 이제 오히려 게임에서는 막 승부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운동이나 스포츠 이쪽에서는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해서 근데 또 저는 이런 승부욕이 우리 궁디가 말한 것처럼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졌다는 마음에 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어쨌든 내 실력은 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도 엄청 과한 승부욕은 안 된다. 네. 약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1: 왜냐면은 또 이 말이 맞는 게 저희가 데뷔 전에 한번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는데 막 상품이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어내려고 맞아.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다들 결국 지치고 뭐 어디 뭐 한 군데 뭐 상처 맞아. 나고 그랬었는데
0: 그 한 사람만 행복했죠.
1: 그 한 사람이 접니다. 네. 예.
0: 승부욕이 가장
1: 너무 좋았어요.
0: 맞아요. 네.
1: 그래도 이제 사연자님께서는 오늘 뭐 승부욕 전 되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0: 맞습니다.
1: 전 공부할 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되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1676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1: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Yes, sir.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와우, 저희와 함께한 첫날 어떠셨나요?
0: 저는 항상 이제 게스트로 나오다가 이렇게 스페셜 DJ도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진짜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항상 이 친친 라디오, 친한 친구 라디오에만 오면 항상 엄청 많이 웃고 그리고 되게 분위기가 좋게 매일 가서 그날이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또 이번엔 DJ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었죠.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김유한님께서 궁디빵디 오늘 친친방 첫방 너무 잘해서 궁디팡팡 점 드립니다.
1: 오,
0: 감사해요.
1: 예. 네, 이삼 육군님께서 연휴 끝나고 내일 출근 응원해 주시고 가면 안 될까요? 내일 출근하기 싫어서 눈물 나요. 아, 출근은 일단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이죠.
0: 그쵸.
1: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면은 잠이 안 오는.

0: 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시면 안 돼요. 지금 누 저렇게 출근하기 싫어서 저러지 마시고 그냥 빨리 편안하게 지금 누구러 가셔가지고 빨리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고.
1: 맞죠, 맞죠.
0: 일어났을 때 물 한 모금 딱 하시고 노래 딱 들으면서 저 에이투메이저 노래 들으면서 출발하면은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서 만약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차 안에서 멀바를 틀고 가면은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1: 좋죠. 멀바라는 네. 노래 굉장히 힘이 되는 노래거든요.
0: 네. 최고가 될 것 같은 최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멀바를 뜨시면.
1: 맞아요. 내일은 저희 둘이서 2시간을 채워보는 야간 자율학습의 날입니다.
0: 와, 저희 추천곡은 물론 직접 써온 일기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내일 꼭 놀러와주세요.
1: 그럼 오늘 끝곡 82메이저의 멀바 미리 출근 잘하라고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박영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82메이저의 남성모
1: 조성일이었습니다.
0: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One Better After Another에서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길 스콧 헤론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바로 이 노래의 가사가 그들의 암호였죠. 프렌치 75 멤버들의 암호였어요. 그린에이커스, 베벌리 힐빌리스, 후터빌 정션, 그 뒤에 이어지는 몇 개의 문장, 그리고 마지막은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문장을 완성하면서 이제 서로 믿어도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레지나 홀이 연기하는 디안드라가 윌라 퍼거슨을 찾아가서, 윌라 퍼거슨의 학교에 찾아가서 그 쇼펜의 무리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탈출을 하고 뒤늦게 디카프리오, 바 퍼거슨, 그 아빠는 윌라를 찾아 나서고, 디안드라가 윌라를 데려간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 통신 암호가 생각이 안 나서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러는 사이 베니시오 델토로가 도움을 주고, 이게 바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이야기 전개였죠.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감독, 또 나무 조연, 각색, 그리고 캐스팅상, 편집상 이렇게 상을 받은 작품이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OTT로 넘어왔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 놓치시면

이제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One battle after another.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에 나옵니다. 네, 영화.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극장에서 보면 더 좋았겠지만.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에어인가요?
1: 어?

0: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0: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원베트 애프터 어나더는 디카프리오의 젊은 시절로 시작을 하죠. 그가 어떻게 프렌치 75라는 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음색은 참 더티하지 않으시고, 가사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좀 지독한 농담 같기도 하고요. 이 노래가 그 장면에, 윌라의 모습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은. 여러 가지로 폴 토마스 앤더슨은 영화를 볼 때도 재밌지만, 보고 나서도 재밌는 시간이 오래 남아요. 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김기택 씨, 안녕하세요. 이사 끝내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 잘 하신 거예요? 여름에 덥고 이래서 쉽지 않았겠네요. 이제 새 집에서 잘 풀릴 겁니다. 네. 무슨 일이든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김기택 씨. 4845번, 낮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서 그런지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항상 신기해요. 저는 커피 마시고 바로 잘 수 있어요. 주말에 낮잠을 좀 자볼까? 입이 심심한데 커피 마시고 자요. 카페인은 저에게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가끔 아주 진하게 내린 커피를 마셨을 때는 뭐 심장이 좀 두근두근하면서 카페인의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커피,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따뜻한 게 배에 들어가면서 졸려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특히 낮에 한 잔 마셔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을 보면, 이런 분들도 있구나라고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제가 신기한 건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카페인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둔감하십니까? One coffee after another. 네.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낮에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에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4845번.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제 뭐 이미 뱃속으로 들어갔겠지만, 그 뱃속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게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커피 덕분에 그래도 FM 영화 음악 청취자가 있는 거니까. 0775번. 이분은 전혀 다른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두 차례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대요.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을 오늘 라디오에 전해서 꼭 제 인생에 이 순간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저의 둘째가 저의 뱃속에서 심장이 멈추었다는 걸 알고 수술을 하러 들어갔고요. 첫 번째 수술을 끝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다시 6시간 만에 2차 응급수술을 하셨대요. 의사는 남편에게 매우 좀 위험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무슨 생각인지, 그렇게 아프면서도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만 들고 저를 보고 엉엉 울고 있는 남편에게 괜찮아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게 그냥 마냥 신기했던 저는 응급 상황에 대한 인지는 오히려 떨어졌었나 봐요. 제 안에서 떠나간 저의 둘째 아기가 저에게 또 한 번의 삶을 선물해 준 것인지, 어쨌든 저는 살아났고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삶이 저만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더 열심히 행복하게 남편과 그리고 첫째와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응원해 주세요 하시면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시간을 넘어서라는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곡을 튼 지가 얼마 안 되긴 하였지만 이 사연에는 이 곡을 틀어드려야죠. 다행입니다. 정말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고,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또 가장 큰 기쁨은 때때로 함께 오기도 하더라고요. 슬픔과 기쁨이 손을 잡고 다닐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0775번 쓰시는 분께는 둘째를 떠나보낸 그 슬픔과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남은 첫째를
키워나갈 기회를 받는

그 기쁨이 함께 손을 잡고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0775번 쓰시는 분의 가족에 이 큰 파도가 지나간 뒤에 예쁜 윤슬이 반짝이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해서 시간을 넘어서

두 번의 수술을 마치고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이시라는 077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에서 시간을 넘어서 라는 스코어였고요. 이어지는 두 곡은 제가 뭔가 이런 위로가 좀 필요할 때 제가 좀 즐겨 꺼내 듣는 곡인데 그래서 FM 영화 음악에서도 꽤 자주 튼 곡이기도 해요. 0775번 쓰시는 분 사연 보면서 이 곡들이 떠올라서 저에게 도움이 되듯 혹시 또 사연 주신 분께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추억에 많이 해서 프리실라 안의 Fine on the Outside 그리고 역시 애니메이션 내 이름은 꾸제트에서 르벙르 벅드어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라는 소피 헝거의 노래였습니다. Fine on the Outside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문장이에요. I'll be fine on the outside.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 하지만 내 안에는 남모르는 상처가 있어 라는 고백이기도 한 가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원래 이제 원곡자는 따로 있고요. 소피 헝거라는 스위스 가수가 이거를 커버한 곡인데 제일 첫 번째 가사는 제가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길이 두렵지 않아.

두고 보면 알겠지. 직접 경험해 봐야지. 굽이굽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가사를 찾아 듣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팝 음악, 뭐 월드뮤직 이런 걸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사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듣는 게 좋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서, 또 공부할 때 그런 거 틀어놓으면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 덕분에, 외국어를 잘 못하는 덕분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음악들을 듣기 시작했었는데요. 때로는 아주 가끔 노래를 듣다 보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궁금해지는 곡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찾아보죠. 이 추억의 만이나 내 이름은 꾸제트의 작품에 왜이 노래들을 썼을까 생각하면서 그때 좀 가사를 찾아보기도 했던 그런 노래이고 영화입니다. 소피언과 스위스 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주말에 스위스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카르노 영화제. 이게 로카르노 영화제, 스위스에서 열리는 영화제인데, 이제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된 아주 아주 오래된 영화제예요. 로카르노 영화제. 홍상수 감독의 새 영화 눈돌 데가 없네가 감독상을 받고, 주연 배우 김민희 씨는 또 배우상을 받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까지 받아서 상을 3개를 받았습니다. 눈둘 데가 없네. 올해 안에 이제 곧 선보일 예정인데, 궁금해요.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냈을지. 로카르노 영화제의 최고상은 황금 표범상이죠. 베니스는 황금 사자, 베를린은 황금 곰, 그리고 로카르노는 황금 표범. 네. 홍상수 감독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황금 표범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우리 선희로 이미 감독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로카르노하고 인연이 깊은데 이번에 또 신작이 아주 큰상 받으면서 이제 국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카르노 영화제 수상을 축하하며, 음악을 잘 쓰지 않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어떤 노래를 골라볼까 하다가, 그래도 로카르노 영화제랑 인연이 있는 영화에서 골라야겠죠? 우리 선희. 예. 우리 선희로 감독상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2013년에 이미 우리 선희의 이 곡이 나옵니다. 최은진의 고향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가끔 FM 영화 음악의 게스트 모실 때 이제 신청곡 받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클래식에서 국악까지, 월드뮤직에서 트로트까지,

0: 끝까지 다 되는 방송입니다. 선곡에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드려서 네, 최대한 다양한 곡을 신청받으려고 하거든요. 자, 들으셨죠? 편견이 없습니다. 영화 우리 선의에서 최은진의 고향, 그리고 이어서 스털링 포인트라는 시리즈에서 올리비아 딘의 Nice to Each Other. 이 노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편에도 또 쓰이기도 했었죠. 잘 어울리지 않아요, 두 곡이? 희한하게.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올리비아 딘 노래 신청하신 건 조주연 씨고요. 스털링 포인트라는 시리즈를 보셨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아주 최근에 시작한 시리즈고 아마땡 프라임에서 서비스되고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이 시리즈를 보기 훨씬 더 편한가 보죠. 딸아이가 보는 걸 슬쩍슬쩍 보다가 결국엔 저도 진심으로 보았네요. 티네이저 드라마 얼마만인지. 에휴, 결국 사는 건 청소년이나 중년이나 같네요. 하시면서 올리비아 딘의 노래 신청해 주셔서 오랜만에 이 노래 좀 듣고 싶더라고요. 딸아이 얘기로 대사가 너무 좋고요. 착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 드라마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국내에서 볼 방법이 있나요? 한번 찾아봐야겠네. 말로 하는 신청곡 나가는 동안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4181 쓰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말에 저도 오디세이를 보러 갔어요. 맷 데이먼하고 샬리스 테론하고 한국에 방한한 그런 뉴스를 많이 봐서 좀 친근해진 마음에 리뷰도 좋고 그래서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평소에 3시간짜리 영화는 잘 안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길어서요. 이 영화는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네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거는 몬스터 같은 거 나올 때 확확 놀라고 그랬을 때 너무 재밌게 본 것 같네요. 이 여름에 바다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도 너무 시원하고요. 이런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영화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맷 데이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늙은 것 같아요. 하나도 늙은 것 같지가 않고 되게 관리를 잘 하신 배우 같아요. 예. 아무튼 네, 잘 봤습니다.

4181번 말로 하는 신청곡, 영화 오디세이 재밌게 보셨다는 말씀과 함께 신청곡은 말로 안 하셨어요. 따로 글로 주셨는데 마지막 엔딩곡을 바로 지난주에 들려드려서 오늘은 영화의 오디세우스라는 스코어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라 발음이 네, 샤를 테론 부럽다. 이분은 여름 영화로 오디세이를 아주 재밌게 보셨다는 감상평 보내주셨습니다. 맷 데이먼 좋아하신다고요? 아주 잘 늙어가고 있는 배우라고 하신 그 맷 데이먼이 역시 또 집으로 가고 싶어서 애쓰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한스 짐머의 스코어 데이 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 임효섭 씨도 주말에 오디세이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지난번 호프 때는 임효섭 씨만 좋아하고 가족들은 에잇 이랬는데 이번에는 모든 가족의 평이 엇갈리지 않았다고. 그죠? 호불호가 또 안 갈리는 영화도 있고 갈리는 영화도 있고, 안 갈려서 좋기도 하고 또 갈려서 좋기도 하고.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너의 뒷모습에 먹먹해진 이내 가슴 이불과

있어.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지긋지긋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쉬다가 출근하면 더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로 뇌의 모든 전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쉬는 동안에는 편안한 상태로 있던 우리의 뇌가 일을 시작하면 다시 집중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출근하자마자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날에는 자리에 앉자마자 복잡한 일부터 시작하기보다는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면서 뇌가 일하는 모드로 돌아올 수 있게 예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들은 새 아침과 함께 천천히 예열하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을 갑자기 고속으로 돌리기보다는 천천히 시동을 걸고 조금씩 속도를 올려보자고요. 8월 1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VOS의 With You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요일에도 보니까 서울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들 쉬시거나 어디로 많이 떠나신 것 같던데 오늘 다시 출근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휴가철도 정말 다 끝난 거죠.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9월 추석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때까지 직장인 여러분 모두 파이팅이고요. 배정길님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이어폰 꽂고 듣는데요. 버스를 탔더니 기사님이 새 아침을 틀어놔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대구 706번 버스 기사님께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대구 706번 버스 기사님, 706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함께 새 아침과 이 아침 열어주시고요. 배정길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0: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뜨거운 여름 우리가 듣고 또 따라 불렀던 8월의 노래들 다시금 추억하는 시간 같이 가져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스타 호텔
6: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홍수민님, 매일 출근길에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가는데 오늘은 언니가 데려다줘서 함께 들으며 가고 있어요. 항상 운전 중이라 참여를 못했는데 문자 보내보기는 처음이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영디 짱! 오 수민님 짱! 언니분도 짱! 어쩌다가 이렇게 또 데려다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출근을 하시는군요. 또 덜 심심하시겠어요. 아 오늘 퀴즈 있는 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네요. 출근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은형님은요.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요즘 청첩장 모임하느라 살이 찐 것 같아서 공복에 유산소 하러 나왔습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은영님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일찍 축하를 또 드릴게요. 근데 청첩장 모임이 다 그렇더라고요. 특히 바쁘니까 점심 저녁에 이렇게 약속을 잡게 되는데 그럼 또 결혼식도 예쁘게 나와서 하고 싶은데 몸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운동 병행하시면서 건강하게 결혼식 잘 치르시고요. 행복하게 또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4465번님

0: 마음으로 남아 도망을 가는 건 어떠신가요? 일단 찬물 샤워하면서 계곡이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아 이건 맥주다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서 이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미경님께서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밥을 먹고 싶고 대충 주먹밥 몇 개 꾹꾹 눌러담아 도시락을 쌉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짧지만 신호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에 따라 도착 시간이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신호가 제 맘대로 딱딱 바뀌어주면 정말 기분이 좋답니다. 오늘도 제발 그러길 바라며 로제의 아파트 신청합니다. 빠샤! 이 마음 뭔지 알죠? 왠지 신호가 쭉쭉쭉 이렇게 뚫려 있으면은 오늘 하루 운이 좋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부디 미경님께 그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출근 잘하시고요.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함께 불렀어요. 아파트 듣고 올게요.
1: 랜덤 게임!

네,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710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오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해 분들 가운데 홍수민님, 고은형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김은유님, 이번 주에 전국 노래자랑 예심 보러 가서 떨려요. 영디는 만약 전국 노래자랑 예심을 나간다면 어떤 노래를 선곡하실 것 같나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떠는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은유님. 이게 말을 하는 거랑 노래를 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저는 특히 노래방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히려 전 은유님이 대단한데요. 전국 노래자랑, 그래도 일단 신나는 노래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트로트 같은 거? 다 같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본인만의 기본 전환법이 있는 거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는 좀 해당이 안 되지만 겨울에는 제가 좋아하는 양말들이 몇 켤레가 있어요. 그런 양말을 신으면은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만 알 수 있는 나만의 기분 전환법. 남들은 몰라도 된다. 내가 그냥 기분이 전환이 되면 된다. 그런 마음인 거죠. 기분 전환 잘 하시고요. 6996번님은 매일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영어 공부 중인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8월 25일에 외국에서 고객사 방문 일정이 있어서 영어로 회사 소개하기로 했는데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노래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싶어요. 아, 이런 어려운 퀘스트가 영어로 회사 소개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근데 요즘은 또 워낙에 그 번역기 같은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AI의 활용을 받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떠듬떠듬 얘기하다 보면은 또 말이 통하고 우리에게는 또 손이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잘 써가시면서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응원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요. 응원하는 의미로 신청곡 함께 할게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난 연휴 동안 거제에는 956, 통영에는 766mm의 폭우가 내렸고요. 어제 이 시각 거제에는 시간당 124mm의 극한 호우가 무섭게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영남 남해안에 길게 띠형태로 강수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영남 남해안에 오늘 최고 60mm, 전남 남해안에 최대 40, 영남 내륙에도 최대 30mm의 비가 더 오다가 오전부터 대부분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오늘부터 날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전주, 대구가 모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쪽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2년 전인 2014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직장인들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드라마죠. 미생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장글의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으로 유명한 감자칩 기억나시나요?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편의점 마트마다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될 만큼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그 해 여름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8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8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날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8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2년 전인 2014년 8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2014년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 이 감자칩 진짜 잊을 수가 없죠. 어쩜 그렇게 사기가 힘들었는지 저도 몇 번이나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편의점이고 마트고 다 둘러봤는데 못 구했어요. 저는 나중에 뒤늦게 유행에 탑승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럴 일까지였나 싶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해봅니다. 근데 또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 과자값이 이제 저렴하지 않구나. 그 감자칩을 통해서 저도 깨달았네요. 추억의 감자칩입니다. 그럼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4년 8월 위너가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죠.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공허회가 위너의 데뷔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화려했던 사랑이 끝나고 혼자 남겨지면 왠지 모르게 휑하고 적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기분을 공허하다는 한마디로 표현한 곡입니다. 아련한 가사에 위너 특유의 감성

지금은 만날 수 없어서 더 그리운 가수 박보람이 데뷔 싱글을 발표한 것도 2014년 8월이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예뻐졌다 좋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번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르게 되는 멜로디, 그리고 박보람의 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발표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단순히 살이 빠지고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노래라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코의 피처링으로 화제가 됐던 이 곡 좀 더 들어볼게요.

앞서 지코 이야기를 했는데 지코가 속한 그룹 블락비도 2014년 여름 엄청 핫한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Her, H-E-R, 우리말로 하면 헐인데요. 영어로 그녀를 을 뜻하는 동시에 너무 예쁜 여자를 마주쳤을 때 놀라서 내뱉는 감탄사인 헐을 의미하기도 하죠. 지코의 재치있는 프로듀싱과 블락비 특유의 장난스럽고 악동같은 매력이 더해지면서 블락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2014년이면 제가 딱 학교를 한창 다니고 있던 때잖아요. 그때 우리 여자 학생들은 테니스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에 구두 신고 막 쇼퍼백 메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많이 꾸미던 시기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가수죠. 지코가 피처링한 박보람의 예뻐졌다 함께 할게요.

있죠. 오렌지 캐러멜의 나처럼 해봐요도 큰 인기였습니다. 귀여운 안무부터 무대 때마다 바뀌는 독특한 의상까지 정말 화제성을 몰고 다녔는데요. 노래에 담긴 메시지도 참 오렌지 캐러멜 나왔죠. 나처럼 해봐요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표현을 잘 못하는 네가 답답해. 나처럼 해봐. 하나도 어렵지 않아. 라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중독성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걸그룹 시스타가 터치 마이 바디로 사랑을 받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온 것처럼 노래만 들어도 기분이 한껏 들뜨는 곡인데요. 노래만큼이나 무대도 뜨거웠어요. 여름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깔의 의상에 엉덩이를 튕기는 안무까지 화제를 몰고 다녔죠. 그 시절의 시스타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서머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4년 8월엔 카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맘마미아를 발표한 건데요. 새 멤버인 영지가 합류한 뒤 4인조로 탈바꿈한 후 처음 선보인 곡이었고요. 기존의 카라가 보여줬던 발랄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퍼포먼스도 더 강렬해지고 군무도 더 화려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카라는 팔을 격렬하게 돌리는 왁킹 동작을 선보였는데요. 노래가 인기를 모으면서 수많은 무대에 서게 됐고 팔을 너무 많이 돌린 나머지 팔에 알통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를 추억해보면서 노래 좀 더 즐겨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 저도 이 시기에, 이 여름에 부산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짓말 조금도 못해서 부산 전역에 스피커가 하나로 연결된 줄 알았어요. 이 노래만 주구장창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근데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함께 하시죠.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이예란님. 제 친구가 45살에 곧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괜히 제가 다 뭉클했답니다. 친구야, 결혼 축하해.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결혼이 늦은 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고 그때 가장 좋은 사람이 찾아온 거라고 말이야. 앞으로는 혼자 걷는 날보다 둘이 함께 웃으며 걷는 날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다. 잘 살아. 친구를 위한 노래 이적의 다행이다 예약합니다 해주셨네요. 친구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친구가 일찍 결혼을 하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든 마음이 괜히 뭉클해지고 또 막 싱숭생숭하고 막 이상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친구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그 어느 때도 다 같을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예라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이적의 다행이다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 분들도 마음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0: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서울 지하철 당산역에는요 2호선과 9호선을 잇는 아주 긴 환승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급한 마음에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용무원들이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고 해요.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 문구를 보고 뛰다가 천천히 걷는 시민들도 많다고 하네요. 연휴 끝나고 아직 몸 덜 풀렸는데 마음만 앞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침부터 서두르다가 커피라도 쏟으면 더 정신 없어지죠. 버스 놓칠까봐 급하게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어우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진 빼지 마시고요. 굿모닝 FM과 함께 천천히 일상의 템포 되찾아 보시면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 보실까요?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화모니 아침 컨디션 괜찮으세요 여러분? 예, 괜찮아요. 천천히 몸기지개 한번 하시고 목도 돌려보시고 하루 천천히 한번 시작해볼까요? 김시연님이 3일 쉬고 나니까 확실히 시동이 늦게 걸리는 것 같네요. 굿모닝 FM과 함께 천천히 달려볼게요. 부릉부릉. 예, 천천히 괜찮아요. 호흡도 하시고 물도 한잔 하시고. 9025번님이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늦습니다 라고 말하고 느긋하게 출근합니다. 모두 파이팅. 천천히. 네, 이건 괜찮은 거예요? 아, 늦습니다 하면 오예 이렇게 하는 회사이신가? 어쨌든 마음 여유롭겠네요. 예, 좋습니다. 천천히 파이팅. 4322번님이 2학기 개학날입니다. 끝나버린 여름방학인데 바짓가랑이 붙잡고 싶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지금 개학해서 너무 좋다 하는데 또 선생님들은 아 개학이다. 예, 똑같이 방학이 끝난 느낌이겠네요. 잘 쉬셨죠? 그동안? 천천히 다시 학생들 우리 제자들 만나러 가시죠. 자, 어떠한 아침이든 여러분들 제가 곁에서 또 여유롭게 천천히 파이팅 넣어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7시 10분 1초 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화모니.
1: 화모니.
2: 가뭄이 극심했던 영남 지방에 비가 와주길 바랐던 땐 기온도 많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가 32도로 많이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마음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이 시간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릴 겁니다. 목소리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사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름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시내 영역부터 뽑아야죠. 긴장감 올립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약식 불구이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민영 PD 준비 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아유 미안해 정말. 아 그냥 한 번 좀 넘어가. 아 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아 몇 번을 얘기. 아 정말.
2: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뭐 하시는 거야 이게. 아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컨펌 받아가면서 하면 그게 무슨 방송.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2108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다 아시죠? 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선착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행운 영역이 있어요. 선착순 아닌 다섯 번 더 뽑아서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이분의 본업은 배우죠. 누가 봐도 배우인데 직업이 좀 있습니다. 한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책을 직접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한 만능 배우. 진짜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응? 랩도 잘하고. 누군지 아시겠나요? 정답 받는 동안 화사의 굿 굿바이 왜든지 아시겠죠? 듣고 올게요.

0: 화사 굿 굿바이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맞아요. 배우 박정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들어볼까요?
1: 시간 째려고 있어 지금.
2: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요.
0: 자, 정답.

뻔뻔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10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밴드 루시의 보컬 최성엽 씨가 결혼한다는 기사 봄. 비연예인 배우자와 이번 달에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루시 굿모닝 FM 로고송 불러준 명예 굿모닝 가족이죠. 가족의 결혼 축하해줘야죠. 상엽씨, 상엽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너무 축하해. 1102번님 국수맛 라면 드립니다. 8622번님 스트레이 키즈의 신곡 This and That 이 빌보드 200에서 1위 한 거 봄. 벌써 9번째 1위에요. 우리 쓱둥이들 대단해. 스트레이 키즈가 또 한번 역사를 썼습니다. 그룹 기준 빌보드 200 1위 횟수가 비틀즈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비틀즈도 이제 곧 따라잡을 것 같은데 기대합니다. 8622번님 만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세요. 스트레이 키즈 노래 들어야죠. This and That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This and that. 스트레이 키즈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277번님이 친일파 스캐너 사이트 등장한 거 봄. 성실화 본관을 입력을 하면 동일 본관의 독립유공자나 친일파 명단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같은 본관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촌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재미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 또 핫한 키워드라서 또 광복절도 얼마 전에 지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나 보네요. 3277번님 매운맛 라면 드립니다. 8076번님 드라마 안나 MBC 편성되는 거 봄. 수지씨 연기를 다시 본 작품이었는데 공중파에서 다시 방영한다고 해요. 정주행 다시 할 생각하니까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이 안나가 한때 핫했었는데 23일 첫 방송으로 M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더 그 편집된 버전이 좀 다르거나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하면서 8076번님 우동만 라면 드립니다. 4231번님 제시카와 박명수 17년 만에 냉면 부를 예정인 거 봄. 9월에 경주에서 2026 무한도전 런인 행사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듀엣 무대에 오른대요. 냉면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무 기대돼요. 오, 제시카 한국에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뭉쳐있는 모여있는 모습 이게 다시 볼 수 있다니 뭉클하네요. 네. 4231번님 참깨말 라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고요. 박명수 제시카의 명카드라이브죠. 보니까 냉면 이거 들어야죠. 이야기 나온 김에 듣고 옵니다.

0: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시민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1: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2: 네, 테디. 사실 한 금요일부터 요일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1: 예.
2: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도로 위도 계속 조금 덜 밀리다가 오늘은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두 길 다 이 구간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도 두 길 다 강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은 노원 부근에 사고가 있었어서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차들 밀렸는데 지금 처리가 끝났고요.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성수 쪽으로, 반대 의정부 쪽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 쪽 장수에서 노우지까지 12km가 길게 밀리는데 전 시간 화재 사고 여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휴가 좀 길었는데 잘 네. 보냈어요?
1: 아, 진짜 연휴 전에는 이것도 하고 영화도 보고 집 청소도 해야지 했거든요.
0: 네.
1: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훅 지나가 버렸어요.
0: 아, 그게 제일 행복한 건데.
1: 아, 그런 건가요?
0: 큰 사고 없이.
1: 아침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0: 아쉽죠. 아, 전 또 연휴 없이 일했기 때문에.
1: 아.
0: 근데 어제 좀 피곤하긴 하더라.
1: 그렇죠.
0: 어제 월요일인데 연휴인데 일하고 있다라는 게
1: 그게 제일 힘든데.
0: 그게 좀 힘들긴 하더라.
1: 테디에게 박수.
0: 아, 아닙니다. 예, 모두에게 박수. 자,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광복절 연휴 동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남 거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 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더라고요.
1: 네.
0: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시죠.
1: 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서 주의보와 예비 경보 그리고 경보 이렇게 3단계 예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요. 이때부터 산사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위험해지면 예비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최소 1시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라서 즉시 짐을 챙기고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0: 예, 일단 주의보가 내려진 시점부터 대피를 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단계가 바로 산사태 경보입니다. 이 산림청은 거제시 일대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아주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이때 만약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산사태가 내려오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가능한 한 가까운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하고요.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제 앱에 접속을 해서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산 주변에 계신 분들 미리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랄게요.
0: 예, 경보 일어나면 대피할 장소가 있나? 예, 그걸 또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이상 인명피해 없길 바라고요. 경남 거제 통영 소식은 이따가 OK 뉴스에서 더 자세히 다

0: 다루도록 할게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한 번쯤 들어보셨죠?
0: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정확히 뭔지 몰라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네, 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는 등의 이유로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게 무순위 청약인데요.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나 가점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아파트의 경우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당첨만 되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로또 줍줍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0: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겠네요. 예.
1: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앞으로 이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 나 신혼 부부 등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무순위 청약은 소수의 당첨자에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그 물량을 공공이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0: 야, 부동산은 정말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진짜 어려워요.
0: 앞으로 무순위 청약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레드벨벳 아이린 씨가 한 방송에서 술과 함께 두리안, 다만 이 두리안과 술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라고 단정할 만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도 두리안의 일부 성분이 알코올 대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살펴본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두리안은 당분과 열량이 높은 과일이잖아요. 여기에 술까지 많이 마시면 위장에 부담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죠.
0: 꼭 뭐 두리안이 아니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일단 네,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건강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1: 네, 7454번님, 여긴 거제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더니 이제야 평온에 되찾기 시작했네요. 근데 복구가 걱정이에요.
0: 네, 올해 왜 이렇게 경남에 참 자연 때문에 힘들까요? 가뭄이 있다가 네. 갑자기 또 홍수 힘듭니다. 이석윤님이, 저희 6천 형님이 거제도에 사는데요. 아파트는 멀쩡한 곳이 많은데 다른 데는 완전 엉망진창이래요. 조선소도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심각하네요, 진짜.
1: 네, 6431번님은 저 두리안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술이랑은 절대 먹지 말아야겠어요.
0: 예, 그게 어떻게 되나? 먹어보고 싶다 갑자기. 먹으면 더 취하나?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두리안의 I'm Still Loving You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바란 퀴즈. 반반. 연휴가 끝난 아쉬움을 퀴즈로 달래볼까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 만나봅니다. 오늘 4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예정인 아이 둘 엄마입니다. 평소에 육아하면서 굿모닝 FM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복직을 하면 자주는 못 들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네, 저 파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 엄마 오신혜라고 합니다.
1: 네, 신혜님 반갑습니다.
2: 네.
1: 4년 동안은 그러면 굿모닝 FM 들으신 거예요?
2: 네, 저 첫째 임신 때부터 들었으니까 아마 큐디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1: 아, 그렇네요. 저 시작할 때도 네. 다 들으셨겠네요, 그러면.
2: 네, 맞아요.
1: 아하, 정들었다면 정들었는데 이제 복직하게 되면 못 들으시는 거예요?
2: 이제 아무래도 불규칙 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교대 근무여가지고.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러면 컨디션이 더 우선이죠, 사실. 오랜만에 이제 복직하시는 건데 걱정되는 네. 게 혹시 있으신가요?
1: 아, 뭐 거의 경단녀 수준이라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0: 아, 원래 옛날에 같이 네. 그 일했을 때는 컨디션이 좀 좋았던 편이에요, 그래도 일하는 동안?
1: 뭐 그래도 그때는 아기도 없었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기 둘 낳고 거의 할머니가 됐어요.
0: 아, 체감상.
1: 뭐 어떻게 이제 일하는 것도 많이 환경이 바뀌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0: 예.
1: 네, 조금 걱정이 되네요.
0: 아, 원래 일했던 곳에 그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러면 뭐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4년이 지나도 언제든 오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크, 신혜님 뭐 능력자시네 보니까.
1: 아닙니다.
0: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네. 또 퀴즈 예, 당첨이 됐는데 어때요? 평소에 네. 풀어보시면 성공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1: 그래도 절반 이상은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예. 한동안 이제 못 들었거든요.
0: 요새 시간으로 네. 바뀌었어요.
1: 네, 그렇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뭐 패스 같은 것도 생겼다고 하셔가지고
0: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네. 그래서 빨리 패스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성공의
1: 알겠습니다.
0: 지름길입니다.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도 문제 잘 내드릴게요. 김미숙님이 네, 예, 목소리가 아이돌 엄마가 아니라 학생 같아요. 퀴즈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진짜
1: 감사합니다.
0: 목소리 너무 학생 같아요. 근데 본인이 할머니라고 지금 자고. 자,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파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또 그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2: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52 더하기 15는?
1: 67.
0: 사자성어예요.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절세?
1: 미녀. 아, 절세 다인.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1: 인피니트
0: 초계국수에서 개가 의미하는 것은
1: 닭
0: 대한민국 프로야구 최초로 통산 400홈런을 달성한 국민 타자는
1: 이승엽
0: 꼬리를 영어로 하면
1: 테유
0: 피사의 사탑이 있는 나라는
1: 이탈리아
0: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대사가 나온 김성모 작가의 만화책 제목 럭키?
1: 패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말 많은 집은?
1: 바람 잘 날 없어?
0: 아, 이거 어렵다. 패스.
1: 패스.
0: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며 패치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독립운동가는?
1: 죄송한데 별명이 어떤 거야?
0: 패치카. 아유, 저희가 해서 알지 어려웠어요. 몰라.
1: 패스.
0: 오케이.
1: 네, 패스.
0: 자세한 설명은 시간 다 됐다. 자, 그래도 잘 푸셨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열 문제 중에 무려 일곱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고. 예. 애기들 제발 아빠 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화이팅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아, 화이팅. 신혜님. 네. 내 가족이죠, 그러면. 내 가족.
1: 네, 맞아요.
0: 진짜 행복만 하실 거예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복귀도 잘 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려요. 안녕.

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꼬리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스스로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이 동물은요, 잘린 꼬리가 한동안 움직여서 천적의 시선을 끄는 사이에 싹 달아나 버립니다. 길쭉한 몸과 네 개의 다리를 가진 파충류, 이 동물 무엇일까요? 힌트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도마뱀, 2번 비단뱀, 3번 치리치리뱀뱀.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이효리 치리치리뱀뱀.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0: 읽힐 때 스스로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동물 정답은 바로 1번 도마뱀이었습니다. 김효선님이 도마뱀 저 시골 살 때 목장으로 소풍 갔었는데요. 친구 등 위로 도마뱀이 올라타서 울고불고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풀숲에 절대 앉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제 파충류를 또 반려 파충류로 예, 두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무서웠어. 파충류 보면. 저는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귀여워. 8613번님이 정답 도마뱀. 저희 초딩 아이가 키우는 도마뱀 모카예요. 너무 귀엽쥬? 하셨는데 모카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락하고 있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립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남겨놓을게요. 광고 들으시고 3부에서 만나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실력만큼 인성도 참 중요하죠. 그걸 보여주는 스타 농구 선수가 독일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였는데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체육관 경비원에게 훈련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으니 경비원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자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말했었다죠.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걸로 드러난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6: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0: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그 물레동에 살고 있는 하창수입니다. 부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부품, 뭐 굴삭기, 페로다 이런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됐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다니면 굿모닝 테이를 꼭 듣고 있습니다. 애기 엄마가 많이 좋아합니다. 아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좀 방학인데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에어컨 틀어놓고 왜 방에 문을 닫고 있는지, 더워서 죽진 않는지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민주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항상 많이 챙겨줘서 고맙고, 애기들, 아니 대학생, 고등학생 보느라 고생 많이 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요즘 많이 더운데 짜증내지 말고 고객께도 친절하게 하고 다치지 말고 물건 잘 보내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물레동에 사는 하창수 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어허. 아직도 대학생이 다 컸는데 아기들 이라고 하는 아빠의 마음이 전해져서 약간 저는 뭉클했어요. 다정하시고 애기 엄마 이름을 또 부르면서, 야, 예, 멋져. 이름을 불러주는 남편은 멋진 것 같아요. 예, 예, 나한테는 그 여자로서의 만난 그 시절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듯한 느낌. 알죠 무슨 느낌인지. 멋지십니다. 21년째 중장비 부품 영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영업일, 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고객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이 많은 걸 또 깨닫게 합니다. 창수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다치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또 일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완전한 우리말 완전 정보를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완전한 정복을 하고 싶었나봐. 연휴 동안 쉬었던 두뇌 우리말 공부로 깨워봐야 됩니다. 네. 저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큰일 났네, 처음 틀려봤네. 그,
2: 오프닝에서 이렇게 버벅이시는 거는 예, 거의 2년 동안 처음 모은.
0: 저도 처음 해봤어요. 언어 유의는 특별히 제가 유의해서 읽기 때문에
2: 깜짝 놀랐습니다.
0: 안 틀리는데
2: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0: 연휴가 너무 세긴 세다.
2: 그러니까요.
0: 연휴 잘 보내셨어요?
2: 제가 한 거를 목격담이 왔네요 지금.
0: 연휴 동안 일한 걸?
2: 예, 문자가 왔어요.
0: 예. 0000번이. 오, 번호가 왜 이렇게 좋아?
2: 그러니까요. 제가 읽까요?
0: 예.
2: 네, 광복절 경축식에서 휘준 아나운서 봤어요. 진행하시는 거 보고 언어 유희 때랑 너무 달라서 오 했답니다. 같이 보고 계시던 부모님께 원래 저렇게 진지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해줬어요라고. 아니, 에이 이거 왜 띄워?

0: 나 오 밖에서 지금 예, 예. 야유를 날리고 있습니다. 예. 제작진들이
1: 진짜 언어유의가 예. 유진 아나운서의 대표작이 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네네. 앵커도 하시고 아나운서도 하시니까 네. 진지한 모습이 원래 모습이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고
0: 그렇죠.
1: 저분 진지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확실히 이제 언어유희가 대표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모습이 진짠 거지. 네.
0: 저렇게 진지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렇지. 사랑합니다.
1: 예. 휘준 아나운서의 본 모습을
0: 그렇게 돼버렸네.
1: 여러분들 패밀리 이미 가족이에요 우리.
0: 감사합니다. 예. 칭찬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중요한 일을 또 맡길 정도로 네, 휘준 아유. 아나운서는 확실히 능력자시네요.
0: 다른 본업이 또 있어요 여러분.
1: 예. 예.
0: 이렇게 맨날 이상하진 않아요.
1: 언어유희 다시 이상한 사람으로 시작해볼까요?
0: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계속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0: 안녕하십니까. 대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유휘진 씨 오시기로 했는데.
1: 아니
0: 유휘진 씨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1: 아유 여차저차해서 늦었습니다. 여차저차.
0: 발음은 똑바로 해주셔야죠.
1: 여차저차.
0: 저희가 라디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차저차 한 게 뭡니까?
1: 아유 여든 여차 해서 늦었습니다. 아, 그 미안합니다.
0: 아니 여차 했다는 겁니까? 여차 했다는 겁니까?
1: 여차 해가지고 여차 늦었다 해가지고.
0: 아니 이 사람이 술을 먹었나? 유휘진 씨가 화를 왜 이렇게 내십니까? 저 화 가라앉는 동안 여차 광고 듣겠습니다.
2: 오늘 우리가 이해할 우리말 여차하다 여차저차하다 입니다.
3: 헷갈리는데 지금 여차여차하다 여차저차하다.
2: 네, 헷갈리죠. 자, 오늘 상황극에서 방송에 늦은 유휘진 씨가 예. 여차저차해서 여차여차해서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3: 뭐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2: 정답은 왜 그랬냐면 예. 둘 다 표준어기 때문입니다.
3: 아하.
2: 네, 여차 저차. 자, 원래 쓰던 여차와 함께 여차저차하다도 널리 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표준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3: 아, 이런 원래는 경우가, 여차여차군요.
2: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3: 원래는 네. 여차여차였는데 네. 여차저차도 이제 쓰게 한다.
2: 많이 쓰다 보니까 인정된 또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뜻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차저차하다는 이러하고 저러하다라는 뜻이고요. 여차여차하다는 이러하고 이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차저차는 이러저러, 여차여차는 이러이러. 인 셈이에요.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3: 예.
2: 그렇죠? 자, 사전에 적힌 뜻만 보면 이러냐 저러냐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자세한 사정이나 내용을 일일이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더 이제 또 참고로 알아둘 게 있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지, 뭐 여차하면 뭐 하면 되지 이럴 때 하는 그 여차하면 있잖아요.
3: 예.
2: 이거는 또 아까 그 여차여차하다의 여차와는 달라요.
3: 이러이러가 아니구나 이거는.
2: 네, 여기서 여차하다는 동사입니다. 아까는 형용사였어요. 이거는 여차하다의 동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3: 아 그렇구나. 이것도 함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아 휘준 아나운서 예 이렇게 또 잘 정리해 주시면 또 아나운서 같고. 어? 유휘진 씨 할 때는 정말. 발음은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약간 흘리는 게 포인트예요.
3: 아, 뭘 흘려요? 라디오인데. 어? 제가 봐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하면 네. 크게 말이죠는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1: 크게 말이죠.
2: 이렇게 해야 돼요.
3: 알겠어요. 뭘 네. 해야 돼요? 네.
2: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3: 다시 듣기 한번 해봐요.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2: 네.
3: 예, 여자친구의 여차친구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여차여차해 아니죠. 여름여름해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2: 안녕.

0: 여름 여름 해 여자친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 동서,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참나.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8시 14분 2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이번 주 비와 소나기는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이어지겠고요. 또 비가 쉬어가는 틈에는 어김없이 무더위가 채우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무서운 폭우가 지난 영남 남해안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도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충청 이남 지방이 비 소식이, 모레도 충청권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광주, 전주가 모두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이번 주 계속 습하고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연휴가 길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저는 3일 다 쉬었습니다.
0: 아우, 나이스.
1: 목소리부터 다르지 않나요?
0: 오, 좋겠다.
1: 뭐 쉬셨나요?
0: 저는 뭐 연휴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아, 쉬셨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1: 아,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0: 여태 동안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휴일도 잘 모시고 이랬는데 다행입니다. 그럼 뭐 기쁘게 이번 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키워드 뉴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수해, 두 번째 키워드 민주당 정당대회, 마지막 키워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수해입니다.
0: 어제 경남 거제에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1: 네, 경남 거제와 통영에 쏟아진 비로 피해가 상당합니다. 특히 거제엔 어제 새벽 1시 반쯤부터 1시간 동안 무려 12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게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시간당 가장 많은 강수량입니다.
0: 와, 1시간에 100mm 오면 그냥 쏟아지는 건데.
1: 그렇죠.
0: 120mm. 와.
1: 물폭탄이죠.
0: 하루 만에 기록적인 비를 퍼부었습니다.
1: 네, 어제 기준으로요. 어제 새벽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거제에 6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 강수량 보면 무려 910mm에 달한다고 하네요. 역대 하루 강수량으로 따져보면요.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당시 강릉에 870mm, 대관령에 712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는데요. 이에 이어 세 번째로 하루 강수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0: 인명피해까지 이제 발생을 했어요.
1: 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1층이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이후 1층에 있던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이 깔렸다 구조됐습니다.
0: 예, 시설물 피해도 상당하네요.
1: 네, 거제와 통영 지역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일부 시설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에 따르면 거제 외간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그리고 통영의 통영중학교 건물과 주차장 일부가 침수됐고요. 뉴스와 SNS 등을 통해서 이 지역 길 곳곳이 계곡물처럼 잠긴 상황도 전해졌는데 유속이 상당히 빨라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0: 정부는 국가 소방 동원령을 내렸죠?
1: 네, 소방청에 따르면 거제와 통영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신고만 2천 건에 달했는데요. 정부는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고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또 경찰

0: 과 지방자치단체, 군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긴급 구조지원 기관도 인력을 투입해서요 복구와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인명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추가 강우와 산사태, 또 침수 등 2차 피해에 대비해 현장 안전 조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얼른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대전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이 됐고요. 어제 저녁 7시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종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를 역임한 4선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권을 놓고 경쟁한 정청래 후보가 2위, 송영길 후보는 최종 3위였습니다.
1: 예, 김 대표 취임 일성으로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청 네. 일치를 강조했죠.
0: 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거라면서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국정 동력을 살리면서도 또 당내 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1: 예,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실시됐죠.
0: 네, 최고위원으로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8.35%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한미연합훈련 축소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현지 시각 16일 밝혔습니다.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나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전했어요.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면서였죠?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라면서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1: 그런데 뭐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0: 네, 같은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한국에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No thanks, 그러니까 사양하겠다고 했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취임 전으로 동맹을 향해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 뭐 워낙 돌발 메시지가 많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번 메시지를 두고도 그 진위가 뭔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SNS 메시지 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구에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전하기도 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란 메시지가 실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동력으로 연결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1: 네,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0: 네, 지난주에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북한 외무성의 대변인이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은 대규모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동해상 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북한이 이토록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1: 예,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냈어요.
0: 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끝나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제안하면서요.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중국 측과도 북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무엇보다 호우 피해가 안전히 복구되기를 입니다.
1: 네. 삼가 고인의 또 명복을 빌고요.
0: 네.
1: 피해가 좀 없었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이제
0: 그러니까요.
1: 내리면 무서워.
0: 가뭄이라더니 이번엔 폭우가 그죠?
1: 해도 무섭고 구름도 무섭고. 자, 영선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뵐게요.
0: 네, 목요일에 봬요.
1: 네,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띄워드리고요. 저희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트로이시 반 엔젤 베이비 듣고 오셨습니다. 김수인 님이 남편이 37년 다니던 직장 퇴직 후에 제 2막 인생 시작으로 오늘 첫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꼭 합격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트. 얼마나 떨릴까요. 예. 제 2막 인생 시작. 뭐 면접이 꼭 합격하시겠지만 합격만 있는 건 아니래도 이 첫 걸음이 이제 2막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고이 뒤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유혜리님이 가족이랑 친구가 통영 공무원인데 주말부터 내내 비상이네요. 경남 지역 진짜 빨리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5876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저는 6학년 임율하예요. 캐나다 여행에서 고민박살 화한나 다시 듣기 다운받아서 계속 들었어요. 지루한 비행기에서도 차 안에서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안나 언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을게요. 안나 언니 예 텐션이 우리 유라 어린이랑 잘 맞나 봐요. 유라 어린이도 크게 되실 것 같은데 고마워요. 다시 듣기 해줘서 저희 다시 듣기 안 하고 오늘 생방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그 언니 안나 언니 와요. 고민박사 화한나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안나씨가 오면 좀 정신이 들 것 같아요. 방학의 연휴에 네,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로도 많이 밀리고 있고 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하익분기점 부근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어서 2, 3차로가 막혀 있고요. 서창에서 남동 또 문학 일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성남 쪽은 문학에서 남동, 신천에서 안현 또 광명에서 석수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성산대교 부근에 사고 있어서 강서구 일대 정체가 심합니다.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일대까지 밀려있고 여의도 부근 지체고 또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도 밀립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두 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비슷하게 밀리는데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구리시계 사이 양방향 다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gentlemen, the F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Bacha!
2: Bacha!
1: Bacha!
2: Bacha!
1: Come in modo Bacha la Horn! Horn! Come in Bacha la Horn!
3: 약간 준비 안 했다가 갑자기 글을 올렸네.
2: 예, 예. 아무래도 예. 예, 좀 정신이 좀 놓고 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3: 아, 좋다. 고민 박살 모드로 모든 고민 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을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고민과 더불어서 연휴 후유증까지 싹 날려주실 분이에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3: 안나씨 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2: 예, 아 맞습니다.
3: 예,
2: 예
3: 살 깜짝 놀랐네 지금.
2: 어, 그 정도입니까?
3: 예.
2: 오,
3: 목이 있었구나.
2: 아이씨.
3: 아 왜 방송이 좀 길어요.
2: 머리 길어서 슬픈 짐승이었어요. 젊었을
3: 목이 길다.
2: 때는.
3: 목이 길어.
2: 젊었을 때는.
3: 어.
2: 근데 이제 이게 얼굴과 목 두께가 같아지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이는 효과.
3: 아, 어 지금 살 왜 갑자기 어떻게 뺐어요?
2: 주사 맞았어요.
3: 아 그랬어.
2: 네.
3: 어.
2: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주사 맞았어.
3: 확실히 효과가 있네.
2: 효과가 있어요.
3: 돈 써야 되네. 돈 써야 돼.
2: 근데 처음에는 안 오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용량을 좀 올려달라고 이제 했더니 예, 좀 효과가 오더라고요.
3: 그게 진짜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대요.
2: 저 지금 말라깽이 생활을 하잖아요.
3: 그러니까.
2: 좀만 먹으면 어 배불러. 어 소화가 안 돼 막 이래.
3: 야.
2: 어 저녁 먹을 때도 아침 먹은 게 아직 올라와.
3: 와.
2: 너무 신기해.
3: 운동해요, 근데?
2: 운동도 해요. 왜냐면 근육이 좀 잘 빠진다고 해가지고.
3: 그래, 근육 엄청 빠져요.
2: 왜냐면 또 샵 선생님이 이제

0: 마사지 해주시면서 안나 씨 엉덩이 히프가 너덜너덜해졌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1: 그렇게까지 얘기해
0: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아 그래. 아 근데 엉덩이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맞아요.
1: 진짜로 제
0: 엉덩이
1: 주변에도
0: 운동
1: 그래요.
0: 해야 돼요.
1: 엉덩이 운동, 하체 운동 해야 돼요.
0: 전 이렇게 납작한 제 엉덩이 처음 봐요. 진짜로 항상 확 성이 나 있었거든요. 어느 상황이든.
1: 거기까지 안 궁금했는데
0: 아
1: 계속.
0: 죄송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엉덩이도 예. 화가 좀 나 있었는데
1: 그렇지.
0: 화가 많이 삭혀졌다.
1: 다시 화내게 하면 되지.
0: 예, 지금 예. 운동해서 하겠습니다.
1: 운동
0: 예,
1: 꼭 하셔야
0: 하겠습니다.
1: 돼요. 근데 진짜 살 많이 빠지셨습니다. 자, 고민 박사 하나 이제 코너 날씬한 안나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참여 안내 부탁드려요.
0: 네,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 허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 박수를 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살 허한나 언제나 오픈 더 도어.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참기름 들기름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고소해.
1: 긴 고민 이제 소화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죠?
0: 오늘 고민은요, 닉네임 여우주연상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 Let's go.
0: 3살 어린 연하남과 연애 중인 31살 직장인입니다. 처음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남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1: 누나는 진짜 완벽한데 이상형이야. 스타일이랑 행동 하나하나까지 어쩜 이렇게 내 취향이지?
0: 자기관리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완벽한 연하 남친이 이런 말을 해주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완벽해서 좋대요. 아, 그 환상을 지켜주느라 매번 연기하듯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 누나는 떡볶이도 오물오물, 오, 너무 예쁘게 먹네.
2: 나 그냥 막 먹는 건데. 네가 예쁘게 보는 거지.
1: 아닌데, 진짜 예쁘게 먹는데.
2: 아니라니까.
1: 뭐야? 어? 누구지? 무슨 소리 안 났어, 누나?
0: 어? 무슨 소리?
1: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
2: 나 기침 소리인 것 같은데? 목이 칼칼한가 헛기침이 자꾸 나오네. 배에서 난 소리를 덮겠다고 헛기침에 힘을 준 탓일까요? 진짜 방귀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 순간 흔들리던 남자친구의 눈망울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결국 저는 식당 의자를 미친듯이 문지르며 이거 의자 밀리는 소리잖아. 그치? 들리지? 와, 이거 의자 가죽이 진짜 튼튼하다.
1: 그런가?
2: 이거
1: 우와, 그렇네.
0: 봐봐. 가죽 소리 완전. 이런 변명이나 하고 말았죠. 또 얼마 전에는요, 주말이라 쌩얼에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누워있었는데요.
1: 여보세요, 누나. 나 어디게?
0: 어딘데 바깥이야?
1: 나 누나 집 근처지롱. 5분 뒤에 도착하는데 우리 잠깐 볼까?
0: 그때부터 완전 초비상이었죠. 5분 만에 풀세트로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1: 와, 누나는 집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도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예뻐?
0: 눈을 반짝이는 남친을 보며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1: 원래 속눈썹 길어?
0: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환상이 다 깨질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계속 완벽한 척 하자니 저도 너무 지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여우주연상, 그래서 여우주연상이구나. 님께는 참기름 들기름 세트 보내드립니다.
0: 네.
1: 선물도 딱 맞네.
0: 그러네요.
1: 지금
0: 네.
1: 고소할 때네.
0: 고소하네요.
1: 고소할 때야. 네. 자, 오늘 사연은 연하 남친이 자신을 너무 완벽한 이상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상 안 깨려고 매번 연기하듯이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나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방귀 사실을 제가 방귀를 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10년간
1: 숨겨왔어요. 들키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모르는 상황에 관략근에 힘이 빠져서
1: 오픈.
0: 예, 그냥 정말로 그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1: 지금 소리 잘 내네요, 지금.
0: 가죽, 오빠야, 그 의자 끊고.
1: 의자구나. 그래. 이게 사실 이렇게 관리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일 때가 제일 좋을 때 아니에요?
0: 그쵸.
1: 이걸 내려놓는 순간 좀 다른 레벨로 가는 거잖아요.
0: 그렇긴 해요. 약간 좀 가족 느낌으로 좀 가는데.
1: 너무 그게 텐션이 있는 게 좋지, 사실.
0: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남편은 저한테는 안 텄어요. 저는 조금 살짝 관리할 힘 없을 때 좀 저는 포기하는 편이거든요.
1: 예.
0: 근데 포기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편인데 지금 남편은 좀 참아요. 또 귀여운 게 뭐냐면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야겠다. 그 화장실 가서 방귀를 1분 동안 끼더라고요.
2: 참았다가
1: 1분 동안
2: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사랑스럽고
1: 맞아. 그 지키려는 마음이 고맙고. 예쁘잖아. 예쁘잖아. 네.

0: 맞아. 이게 예쁘다니까. 맞아. 예. 이런 방구 얘기 같은 건 여진 작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예, 지금 울고 있다고 합니다.
0: 조심해야 돼요.
1: 어, 나 저 저렇게 밝게 웃는 거 처음 봐. 내가 예. 뭐 어떤 얘기라도 안 웃었는데 저렇게.
0: 절대 안 웃는데 1분 방구는 진짜 계속 웃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1: 대박. 지금 생각나요. 이가 저렇게 하얀지 처음 봤어요.
0: 후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1: 자. 아, 방귀를 좋아하는구나.
0: 어, 똥방구를 너무 좋아해.
1: 예.
0: 자, 일단은 뭐 환상을 깨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걸 지키느라 너무 고되다.
1: 네.
0: 뭐 이런 고민인데 고민 아닌 고민이죠. 아이, 너무 좋은 고민인데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숙희님. 저도 방귀는 화장실 가서 몰래 껴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잠잘 때 방귀 낀다고 남편이 그러네요. 크크크. 어,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겨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언제 꼈다는 거야?
0: 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1: 아, 증거 있어?
0: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1: 어, 그렇지.
0: 이 모습이 쑥스러워하고 민망해하는 모습이 좋지.
1: 귀여워.
0: 이렇게 했는데 나와가지고 뭐.
1: 꼈다. 꼈어.
0: 트자.
1: 뭐 어쩔 건데. 우리 한 번씩 빡빡 끼자.
0: 우리 한번 트자.
1: 어.
0: 엄마 다 했어.
1: 어.
0: 이렇게 하면 아 보고 조금 달라.
1: 그래, 그래.
0: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1: 오히려 부끄러운 거 보여준다 귀여운 네, 것 같아요.
0: 민망하게 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게
1: 네,
0: 귀엽지.
1: 네, 맞아요.
0: 김진아님이 여자 형제 없는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환상이 많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환상을 깨주세요라고. 아이고 이거 봐.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 아 좀 아 그럼 지금 약간 지키시는 편인가요?
0: 네? 어 저는 최대한.
1: 어 최대한.
0: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1: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정도까지는.
0: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그게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플 때라거나.
1: 맞아요.
0: 그죠?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뭐가 있을 때 나의 어떤 그 생을 다 보여, 다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
1: 맞아요.
0: 그럴 때가 오면 보여주는 거지.
1: 극한까지는 몰고
0: 그걸
1: 간다.
0: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1: 나도
0: 없다.
1: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0: 없다.
1: 막 일부러 본인이 나올 때 네. 뭐 엄지 눌러봐 막 이런 거 있죠.
0: 아,
1: 아 최악이에요.
0: 아.
1: 그런 건 진짜 하지 마 우리 친구들.
0: 엄지 눌러봐는 우리 아빠가 해도 싫어.
1: 아 나는
0: 가중이라도 싫어.
1: 용납 못. 바로 코르크로 코르크마개로 막아버릴 거예요.
0: 아, 이게 물론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편안한 게 좋다 하는 게 있는데 편안할 거면은 그냥 친구들하고 편안.
1: 나도 그렇게 생각해.
0: 이거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네.
0: 환상 가져주는 거 얼마나 좋아.
1: 저도 지금 이 친구를 만난 지 한 15년, 20년 됐잖아요.
0: 어.
1: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이렇게 뭐 샤워하고 나오고 이러면은 아 오지 마. 막 이래요.
0: 그래.
1: 좀 지켜줘야 돼. 잠시만 방금 침묵은 잠깐 뭐였어요?
0: 아 잠깐 상상했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너무 부부 생활을 자꾸 얘기해 주셔가지고
1: 말이 너무 많았네요.
0: 구하나님의 의견이 딱 맞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버티세요.
1: 네.
0: 연하남 부럽다.
1: 부럽다.
0: 나에게 환상을 가진 연하남과 사귄다는 건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1: 너무 감사하다.
0: 너무 신나는
1: 진짜.
0: 일 아니야?
1: 네, 너무 감사해요.
0: 어 연하남이 왔는데 어 누나 오늘 일단 누나라고 부르는 건 좀 그런데 누나 오늘 주름 뭐 하나 정도 없네?
1: 아니, 잠깐만 주름 얘기하니까 갑자기 누나로서 약간 힘들어지는데요?
0: 어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
1: 아 그치 그치.
0: 어.
1: 오빠 아 오늘 팔자가 옅어졌네 이런 것보다
0: 그런 거지. 오늘 누나 팔자 없는 거 괜찮다 오늘. 이런 것보다
1: 어.
0: 누나 어떻게 이렇게 주름이 없어?
1: 맨날 예뻐.
0: 모공이 없어.
1: 너무
0: 아니 생얼인데 왜 이렇게 밝아 피부가?
1: 어머.
0: 와 이런 거 얼마 좋아.
1: 벌써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데?
0: 어, 나 누나 만나려면 나 노력해야겠다.
1: 어.
0: 이런 얼마 좋아.
1: 연하남이?
0: 그래.
1: 어,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땡큐지.
0: 최고잖아 최고. 왜 누리지 왜.
1: 정말.
0: 할 수 있는 한 더 꾸며.
1: 그래. 더 꾸며. 좀 우리 유지할 수 있는 한 좀 하자.
0: 그래.
1: 이런 주의예요. 예.
0: 맞습니다. 남자 입장 슬쩍 말하면 예, 다 알아요.
1: 알아요?
0: 알아.
1: 어머 내가 지금 5분간 굉장히 서두를러서 지금 비비를 바르고 막 나왔다는 걸 다 알아요?
0: 묘하게 알아요. 그게 뭐 얼만큼의 진한 화장인지는 몰라. 근데 사실 그건 모르는데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1: 아 예뻐 보이려고.
0: 고맙다.
1: 아 감사하다.
0: 어 고맙다.
1: 우리 누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0: 혹은 이 여자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사는구나. 정도 되면 와 대단하다.
1: 아 그럼 좀 평생 해야겠네요. 결혼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0: 평생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
1: 예,
0: 이제 선배.
1: 예, 들었어요.
0: 그렇게 평생 하니까 여전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사랑은 관리입니다, 여러분.
1: 아, 그러니까
0: 노력 좀, 없는 사랑은 쉽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좀
0: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야.
0: 똑같아요.
1: 네.
0: 똑같아, 남자.
1: 저희 똑같아.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 이렇게 마실 나갔는데 옷을 네. 좀 차려입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옷을 차려입어라고 했더니 아, 그래도 누가 안나 알아보면 그 옆에 있는 내가 그래도 좀 보기 좋아야 좋지.
0: 아, 이런 마음이 이제 넘쳐서 탈색을
1: 어 보셨나요?
0: 하셔가지고
1: 예.
0: 어, 전 뒷모습은 강남신 줄 알았어.
1: 전 상남인 줄 만화책
0: 그러니까.
1: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0: 와
1: 갑자기
0: 탈색을 머리를 하얗게 하셨어요.
1: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0: 예, 네, 아, 멋지더라고. 근데 잘 어울려.
1: 네, 다행이에요.
0: 병주 씨가 의외로 비주얼이 좀 힙해.
1: 아 좀 그런 느낌이
0: 힙해 있어. 자 고민 사연 다시 정리합니다. 연하나

0: 남친의 환상을 깨지 않으려고 완벽한 여친을 연기하느라 지쳐버린 상황인데 지치는 걸 회복하세요.
1: 버텨라.
0: 이거는 지금 최고의 상황이에요. 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에게 환상이 깨진 연하의 남친 만날 거예요?
2: 맞아요.
0: 아, 그거 뭐야? 아, 노잼이야 노잼.
2: 아까 전에 그 누나 이렇게 약간 찬양하면서 아, 그 모습 자체가
0: 집 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예뻐?
2: 어,
0: 나 아, 얼마나 좋아.
2: 갑자기.
0: 아니 근데 이
2: 남친 갑자기 시욕이 떨어지네. 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0: 그래.
2: GLP-1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네요.
0: 누나가 왔어. 근데 네. 집 앞인데 나 준비하고 나갈게. 아, 뭔 소리. 누나 그냥 나와. 나 다 아는데 그냥 나와.
2: 나와.
0: 이거보다. 이거보다.
2: 맞아.
0: 그래 누나 좀 어, 오 진짜 예쁘다. 이게 와 진짜.
2: 아, 몇 살이었는데 궁금해.
0: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경험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알려주시죠.
2: 오늘 주제는요, 내가 이성에게 반하는 의외의 포인트.
0: 어, 이성한테 반하는 포인트.
2: 방금 사연의 주인공 여우주연상님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완벽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성에게 반하는 의외의 포인트는 뭔가요? 뭐 내가 된 음식 아무렇지 않게 막 먹을 때 고추장 묻은 그 밥 있잖아 남은 거.
0: 아, 그것까지 먹어야 돼?
2: 그런 걸 먹을 때.
0: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엄마도 좀 거부할 것 같은데.
2: 생선가시를 막 기가 막히게 막 발라줄.
0: 아, 이런 거 심쿵 어. 있어 있어.
2: 아니 막 노래방에서 막 내가 노래 부르는데 내가 약간 좀 딸려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야 이럴 때 갑자기 화음을 넣어주는 거지. 이런 거 등등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0: 아, 안나 씨는 어때요? 경주 씨한테 반한 의외의
2: 있는데,
0: 포인트.
2: 그 밥도 그렇게 먹는 것도 갑자기 아 내가 이거 고추장 묻었는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했을 때 가져가서 먹는 것도 반한 포인트였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친구 뭐 옷에 뭘 흘렸어. 그럼 전혀 화난 기색 없이 빨면 돼. 막 이런 거?
0: 아.
2: 그리고 무심하게 제가 이제 그 순댓국을 먹고 있을 때 마지막 그 국물이 남아 있잖아요. 무심하게 뚝배기를 기울여 줄 때.
0: 아.
2: 예, 이런 부분들.
0: 오, 진짜 심쿵이다 그거.
2: 그냥 되게 심플하고 좀 이렇게 좀 느끼하지 않은 표현.
0: 그게 센스인 거잖아. 센스.
2: 그런 어. 것들.
0: 이벤트보다는 센스를 중요시 여기는군요.
2: 맞아요. 이벤트는 사실은 부끄럽고.
0: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2: 민망해요.
0: 아.
2: 예. 예.
0: 저도 이벤트는 약해도 센스는 네. 나름 괜찮은데
2: 오히려 뚝배기를 기울여줄 때
0: 그거 진짜, 야.
2: 진짜 감동 포인트였어.
0: 약간 설렌다 뭐. 뚝배기 기울여.
2: 아, 다른 여자분들은 이런 걸 얘기하면 그게 무슨 감동 포인트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렇게 당연한 거를 못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0: 아니, 그 여자분들은 뚝배기를 기울일 정도까지 안 먹어.
2: 아, 그래요? 저도 요즘엔
0: 아, 그
2: 저도 요즘엔 주사 효과로
0: 어, 그렇지 그렇지.
2: 예, GLP-1 분비로 어. 그렇지만 그 예전에는 뚝배기를 제가 파먹었거든요.
0: 아, 파먹지.
2: 아, 그래.
0: 어, 뚝배기 거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0: 누나 예쁘다잖아요.
1: 전 이 음악 나왔을 때 아, 연하남들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0: 그래. 아, 연상 누나들은 왜 이렇게 멋지고 예뻐?
1: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그 환상 누리세요.
1: 부탁드려요.
0: 그 환상 깨는 순간 이제 누난 그냥 갔다.
1: 누난 나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지.
0: 얼마나
1: 네. 네. 네, 죄송합니다.
0: 행복하게 누리세요. 네. 나만 그랬어 하는 주제들 나눠보는 시간. 주제가 내가 이성에게 반하는 의외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반하는지 소소한 매력들 한번 보죠.
1: 이우미님. 저는요, 취사병 출신 전 남친이 한 손으로 계란을 탁 깨트릴 때 멋있더라고요.
0: 아, 이런 거 멋있지.
1: 멋있어.
0: 여기 신공 포인트야.
1: 좀 멋있어요.
0: 뭐든 이게 생각보다 능수능란하게 하는 뭔 네. 포인트를 보는 순간 오오 오.
1: 요리 잘하는 남자가 섹시하잖아.
0: 아, 섹시하지. 칼질을 그냥 무심하게 하는데 멋있지. 5484번님이 남편이 쌀포대 어깨에 짊어질 때 세상 반해요.
1: 아~
0: 이거 본능적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힘이 이거 10kg만 들어도 얼마 무거워요 쌀이.
1: 엄청 무겁지.
0: 근데 이제 포대면 20kg 이상인데.
1: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맞다. 그 저희 정수기 물 갈 때 낑낑대고 있을 때 갑자기 우와. 한 손으로 해가지고
0: 그렇지 딱 걸려가지고 팡 꽂으면
1: 그럴 때
0: 이럴 때 이건 본능적인 거야.
1: 너무 좋지.
0: 또 보죠.
1: 손선영님 깨톡 대답에 응이 아니라 앙 하고 물결하고 대답할 때 설레요.
0: 아
1: 애교 부릴 때.
0: 이런 애교가 이제 설렘 포인트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 이응이응 이런 걸 보내다가 앙 이렇게.
1: 앙.
0: 박지영님이 저는 슈트 입은 이상형에게 잘 반해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면 이상형이 수두룩 합니다.
1: 아, 저희 방송국에도 가드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0: 가드 선생님들 보면 바로
1: 멋있잖아요.
0: 실제로 멋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1: 지영님은 좋겠다. 어딜 가나. 이상형이 있으니까.
0: 요런 이제 의상의 매력 포인트, 스타일링의 매력 포인트 느끼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1: 아, 그래.
0: 예, 의외로 많아요.
1: 0677님, 쓰레기통 없는 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놓는 모습을 보고 지금 남자친구한테 반했어요.
0: 아, 요런 도덕 의식 중요합니다.
1: 맞아.
0: 도덕

0: 추억성에서 그 나의 언더를 넘어서면은 아 이거 다시 회복 못하는 경우 많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어른들한테 대하는 또
1: 잘하고.
0: 쓰레기 위생 이런 거 환경 이런 거
1: 네.
0: 동물들 대하는 마음
1: 맞아, 맞아.
0: 이런
1: 그럼,
0: 것들 이런 거
1: 맞아요.
0: 다 이제 들어가는 거지. 심쿵 포인트. 우리 민영 PD가 지금 이제 곧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랑 민영 PD가 밥다 먹을 때까지 반찬을 하나씩 놔둔대요. 원래 자기가 잘 먹어서 다 먹어야 되는데
1: 모든 종류를 다 하나씩
0: 하나씩
1: 남겼잖아요.
0: 뭘 먹고 마무리할지 모르잖아.
1: 어떡해,
0: 와
1: 너무
0: 이런
1: 귀여워. 그럼 마지막 한 점을 먹고 나머지를 또 드신대요.
0: 그래서 민영님이 다 드시
1: 남겨놓은
0: 마님이 다
1: 거를.
0: 드시면 이제 이제 모두
1: 어이구.
0: 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음식을 다 먹는 거죠. 자, 사연 소개된 분들 민영이 포함해서 비타민 음료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의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0: 굿모닝 FM테이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커피 한 잔을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보내놓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1590번이고요. 제가 장염이 심하게 걸려 몸무게가 4kg 넘게 빠졌는데 할머니가 집에 오랜만에 오셔서는 지금이 제일 예쁘다며 시집가네요. 할머니, 저 지금 많이 아프다고요. 장염에 커피는 좀 그러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보내드리고요. 할머니는요, 1590님이 4kg 넘게 쪘어도 지금이 제일 예쁘다 시집가라 하셨을 겁니다. 아침 가족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지금이 제일 보기 좋다 해주는 사람, 내 편일 준비가 된 사람이 곁에 계신지 궁금하네요. 8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입니다.